0: 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류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포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이었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찬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류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류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아,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오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류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류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지휘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병은 두터웠다. 국민당에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환이 모두 한족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산악계에 사뿐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0: 유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1: 문제는 시간이지요.
0: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은 일이 커질 겁니다.
0: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 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2: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2: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노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묻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3: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0: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2: 이족들이 쏘는 걸까?
0: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2: 그런 것 같지 않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1: 이족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2: 그럴 수도 있지요.
0: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2: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0: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4: 면전 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1: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 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0: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정치부에 입으로 옷을 거둬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0: 노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1: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0: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노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비는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5: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1: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까지 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6: 뭐라고 합니까?
0: 소빈이 통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6: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0: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원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0: 대통령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비는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아까 라홍 가문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소비는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료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 사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비는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베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비는 동역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1: 나는 구기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1: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0: 소빈은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1: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하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자,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하되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연의 이사 선생님들과 도강 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넓은 범위에서 오랜 질병, 노인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아주 준악한 처방을 내고 진찰이 준악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치료과를 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춘 교수님, 다시 말해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에 학에서 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며 한국의 경희대학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연수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면이 높고 많은 우수한 경험을 그 취증했고 경험을 수입해드려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35년간 중리 경력을 대학교 부속병원이라며 뭐 그만하게 되면 완전히 실력파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그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도강 중연에서 이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약에 그럼 어떤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오림증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의 완고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갱년기 종합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갱년기의 그 미열이 계속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량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우울증 단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마지막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 신경, 문란이 있는 분들, 뭐 이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나면서 아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거나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정도지만 해도 어쨌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 관심병, 심장병에서 중요한 게 관심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지가 높거나 근만성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소화계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위 장도 신경관능증이라고 아주 민감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를 동반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염에 있어서

0: 뭐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하겠지만 해도 모든 지방간, 알코올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담낭염증이 있는 분들, 간경화가 있는 분들, 자주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기침을 잘 짓거나 기관지염으로서 늘 뭐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 요추간반 탈출이 있거나 요추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허리 쓰기, 목을 돌리기 힘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김성춘 주임의사 선생님 상당한 실력파에 속합니다. 연배암병원에서 35년간 중립과에서 근무하시고 오신 부주임의사 선생님 되어 김성춘 주임선생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부주임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처는 도광중년 그 흥과 치과에서 정말 너무 분리를 달한다는 소문 듣고 예, 분리를 하려면 몇 번 갔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와서 말하는 게 그랬어요. 이거 값도 저렴하고 그 뭐 검사라는 거 다음에 민비로 하더라며 그랬지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래 몇 번 그래서 분리를 마쳤는데 대단히 마음에 든단다. 입금 나이 아프고 다른 데서 한 거 이래 다칠 뻔했어. 입금 자꾸 아파서.
0: 예.
2: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거 대단히 마음 든다며 그랬다.
0: 흥과공항에 그래, 지금 섬 놓고 있습니다. 예예. 예.
2: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뭐 내일쯤 예약할 수 있습니까? 가서.
0: 완전히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찾아오세요. 예예. 예. 흥과 구강의 이야기 됐습니다. 내일 찾아오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예, 수고하셔.
0: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3: 저는 예, 김성춘 선생님의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래 지금 찾아오자 그런 게 우리 주학에는 우리 언니께서는 이전 점수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능기지 않았어요. 야, 영 여러 곳이 특히 머리 두통이 있으면서 텐토통이 있었어요. 그냥 골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해서 어제 그리 별로 효과를 없고 그때는 막 입원도 하고 이런 댄지도 마셔보고 이런 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위도 안 있었지. 저는 삶을 믿는 모습입니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0: 김성춘 선생, 예예.
3: 한번 보였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0: 그럼요. 예예.
3: 예. 예, 이 선생님이 영 그 중위 경영이 35년간
0: 연변 병원 중위과에서 했으니까.
3: 그렇습니다.
0: 그래, 예, 대학교 부속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3: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영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면 아니 그래 이 원래 진단을 제대로 하는구나. 진대로
0: 그렇죠.
3: 영은 세심하게 만들고 두 팔 다 매고 보고서 원래 중위는 맥을 매고 보고 진단했는데 이 사람 딱딱 매고 보고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고 보고 다 딱딱 매고 짚어냅니다. 무슨 병이겠다 무슨 병.
0: 대단하죠. 예.
3: 그리고 또 혈압도 그냥 혈압 조절 해줘서 고생 세게 했습니다. 혈압약을 하나를 몇 번씩 바꾸는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 게 이거 이승 측에서 지금 주로를 한번 받았는데 저도 주약은 잠이 지금 잘 온답니다. 잠이.
0: 그렇죠. 예예.
3: 전약입니다. 예.
0: 예. 그렇죠. 완전히 예. 100% 중초약으로 하는 거죠.
3: 예, 중초약이 예. 다른 그거 먹는 것보다 좀 다른데 이거 먹을까 저리 화가 나는 게 알리지. 그리고 이 약을 먹은 게 별로 매는 그리 어사딩 맥이 나는 게 알린단다 지금.
0: 그렇죠.
3: 야, 맥이 없이 꼼짝 못한다.
0: 중이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치료하고 저 기관을 상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
3: 그렇습니다. 또 기형벽이 두통이 있었는가는 그냥 기형벽이 여가 없습니다. 기형벽이 없어서 그냥 한 마리 또 하고 나의 인생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던 게 요즘은 또 그 증상이 별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선생님 면바람은 다른 의사들이 만나도 이런 효과를 없는데 주약은 이 맥이 나는 게 좋답니다. 맥이 나고 잡으려면 어까요? 잡으려면 잘 온답니다.
0: 예.
3: 요즘은 이건 다 쉽지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더래.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아무래도
0: 예.
3: 몇 번 더 봐야 되겠어요.
0: 아, 그렇죠. 보시는 바에는 중리치료 같은 걸 요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생님 잘 만났으니까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3: 예, 오늘 자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저 동황중년의 김성춘희 선생님, 나는 주약에 그 잠이 잘 아요 와서 그리고 또 그 간이 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맥백 보던 게 간이 하나 좋답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저 초약 이불초가에다가 먹어봤는데 자 뭐 얼마 했었는데 벌써 예. 잠이 정말 잘 없더라. 잠, 예, 잠, 뭐, 두 눈을 보낸다면,
0: 자제를
4: 이제, 자제를 이제, 무슨, 도둑 지나면, 잠, 그, 약 먹어야, 그, 암약 먹어야 좀 잠이 오고, 그 다음에 못 잔다면,
0: 자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4: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아, 정말 행복을 못 쓰지. 그리고 위가 항상 더불하면서 소화해서 울근하면서 계속, 아, 그, 저 간이 같지만, 간이 이렇게, 밥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밥 대답 못 되겠다면 입에 딱 먹기 싶은 생각도 그런 게 그래서 이 무슨 뭐 아예 밥섭이 좀 다른 맛이 무슨 맛이 볼까 그다음에 밥맛이 좋아서더라면
0: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 당 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딪히고 네. 기분 나지 않고 예, 그럴 수밖에
4: 예 예. 숟가락 들 매기도 정말
0: 아 그렇죠
4: 생각, 예.
0: 맞습니다
4: 되는 게 예. 아, 그렇게까지 이 밥맛이 어젠 돌아서니까니 자연의 맥이 나지 그래서 저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고 분하고 잠도 다 오고 이랄까 그래서 지금 내일가 또 한 번 더 가라 뭐 뭐 내일 여야 하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내일 완전히 가능합
4: 예.
0: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4: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늘의 절 만신자 왕진회사의 중풍후증을 또 발작했는가 안에서 지난 어림 지나서 그래 왕진회사 보험계에 감기 후유증을 해서 이렇게 어림 지나고 걷지 못하고 이래서 와서 배워가지고 오늘 전약을 짓게 했는데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진까지.
0: 왕진까지 하셨어요? 대단하죠. 예, 예. 40년 중리 경력을 가진 실력파가, 예.
5: 여기까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그래. 전화 드렸더만, 그래, 와서 왕진 해가지고.
0: 예.
5: 오늘 전화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예, 예. 좋은 치료과를 보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저도 다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6: 야초반 탈출 있고 자골수명통에 거기 평성관절까지 있어서 이 상점으로 거리멀 젠데 가는 것도 몇 번 안 다시 해야 막 겨우 일어났다 잠시 걷고 내렸습니다.
0: 예.
6: 침도 맞고 약도 같이 썼는데 방송에선 갔다 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6: 용 침도 잘 놓고, 예, 약값도 저렴하고 용 썼습니다.
0: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절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의료 경험이나 림상 경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죠. 예.
6: 예, 또 2층 치과에서도 치과를 용사합니다. 예.
0: 아, 2층 치과 소문 넣습니다, 지금. 예.
6: 예. 우리 남편이 이 들리려 했는데, 딴 데 거는 자꾸 아래 끼 빠져서 밥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하수에 한 번 더 병원에 아이 가고, 얘가도 밥을 용사를 잡습니다. 땅땅한 것도 다 씹어도 되고.
0: 그렇죠. 예. 예.
6: 그거 보고 우리 옆집 아발도에 가졌단다. 이렇게 나는 절만 선생도 보이고 우리 옆집 아발은 2층 치과를 가자. 두 사람 예약하자.
0: 두 분의 예약입니다. 절만 선생하고 치과병원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시오. 시름 넣고.
6: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7: 네, 지금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모두 치아가 자자합니다. 예.
7: 난 지금 드러내진 것 같기가 서리 김성순 선생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성순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편도통이 있으니까 영생 아파신다네.
0: 네.
7: 이 아프지 제가 막 어떤 병이 지금 날이 빠진 거 아니라고 막 미시고 부터하고 이랬습니다.
0: 예.
7: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님이가 처음에는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으니까 이것도 효과는 좋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도 그럴 때다 약금 잡수는 더 낫다. 그 약까지 같이 먹은 게 지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7: 눈도 안 아프고 그리고 어렵지만 내 너무 아파서 막 어렵지나 막 쓰러질 정도로 했습니다.
0: 어, 예, 예.
7: 예, 근데 지금 그 치료도 다 되고 예. 지금 그 선생님 한번 내가 어떤 선생님 나한테 위어지 형 부딪하고 이렇게 자꾸 짱도 하고 형 불편하다 지금 그 침을 맞아봐서 이러더라면서 아니 그래 침을 한번 맞으면 훌 소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예. 예.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중의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침과 예. 그 처방을 결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확실할 수밖에. 예.
7: 예. 그래서 지금 김성순 선생님이니까 뭐, 지도를 받고 한번 예약하게 됩니다.
0: 예. 김성순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예. 예약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8: 예, 우리 저 봉가지 형님이가 그 얼만 선생님이 환자인데 어선 오랫동안 그런 뇌경색이 와서 치료를 받고 지금 또 이 요대판 투수에 시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리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친구의 중약 같이 결합해 먹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알게 가지고 얘 계속 치료받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절만 선생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서 그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오늘 예약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찾으세요.
8: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시애기가 그 뭔가 뭐 이빨 심는 거 해대다 말입니다.
0: 어 임플란트 하셨나요? 어 그래요? 예예.
8: 예. 예, 그 이승희가 하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뭔가 소나미 또 이렇게 이빨 심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예약해달랍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약됐습니다. 임플란트 예. 같은 것은 아주 강한 치과 병원이래야 그만한 거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해도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데는 도강 중년에 예. 있는 흉과 구강이 손 놓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8: 예, 예. 우리 오래비도 가서 그때 처음에 이 그런 선생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가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용도 다더란 말입니다.
0: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찾아오세요. 예.
8: 수고하세요.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9: 예. 제 동생이 한국에서 서양의 아이스부터 여기 영변에 와서 제 집에 와서 중요한 수익가에 영 효과 빠르다고 영 기뻐합니다.
0: 그때 예.
9: 쓰는 감에 위축성 위험이시니까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또 먹으면 또 입성에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기름진거 먹으면 또 설사라고 찬 음식이나 우유 같은 게 과일 같은 게랑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병기침하고 약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은 완전 아니지만 지금 먹고 있답니다.
0: 많이 낫기 시작한다 그렇죠. 리명길 예. 선생 찾아보셨죠?
9: 예예. 예. 그리고 예. 아 소화할 되니까 저녁엔 잠을 자지 못해서 그것도 위에서 그것도 꾸르꾸르하기도 하고 그것도 짠하기도 하고 소화도 할 되고 진해 잠을 못 잤는데 아, 이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온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9: 그리고 화장실에 하려고 여러 번 다니던 게 지금은 어떤 거의 병상 차수가 영하에 들어들어서 거의 병상으로 된답니다.
0: 아, 리맹결 선생 예. 위장, 장도 예, 예. 여기에서 다 명입니다. 간, 담낭 포함해서, 비상까지 포함해서.
9: 예, 예. 예. 이렇게 효과 빠른 거니, 이민길 선생님이 이슬이 고민하다는 것.
0: 그렇죠. 모두 인정합니다.
9: 어떤 이제 한두 번 치료라고는 한국으로 빨리 가게 됐다고 기뻐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9: 예,
0: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예, 이 절만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11: 예,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0: 예.
11: 예, 나는 이제 심장이 어떻게 돼서 예, 심리가 한 거두지 못한다. 그리고 반짝이 내 못한다.
0: 아, 심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11: 그러니까 나, 낮에는 예, 거기서 머리가 그냥 휑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도 예, 너도 그냥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란 가끔 가다가 자꾸만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며칠 맥힌 것처럼 지금까지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발굴병은 자꾸만 잔돌이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아픕니다.
0: 예예 예, 그렇죠. 어, 네. 심장인데 뒷가서 뒷잔등에 앞가슴까지 아파나는 그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와 심장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1: 예 그리고 이게 자꾸만 마른 기침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입안이라는 게 자꾸만 쓰겁고 그리고 어떻게 냄새라는 게 그렇게 강나고 그랬습니다. 입안에서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 선생님이 치료도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이러한 증서들이 몽땅 이런
0: 아 그럼요 예예 예. 저 큰 예. 해결이죠 예예
11: 그러니까 예. 예. 이번에 이 다른 데서도 나도 옛날에 많이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0: 예.
11: 해결 잘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선생님 딱만 맨발이 이번에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나도
0: 예.
11: 치료를 받아본. 그래서 잠깐 치료 받아본 효과에서 알기지 않지
0: 그렇죠. 저 처방 일주일치 써보게 되면 효과 나지 않으면 다시 가지 않게 되는데 벌써 일주일간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2차, 3차로 찾는 거죠. 예.
11: 네. 지금은 두 번 그 치료가 마구 형태가 납니다.
0: 아, 그렇죠.
11: 잠도 잘 자고 지금 나가 활동도 예 이전에 하나도 못 하더게 좀 활동도 하고 예 지금 뭐 한 잔도 잘 잔다 이게 어쩌면 예 그러니까 한 어쩌면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잔다
0: 어쩌나 아 예 여섯 시간 자고 제일 최저를 여섯 시간은 자야 됩니다 예 예
11: 예, 예. 그런데 지금 잠도 제대로 자고 하니까 나 정신 나고 낮에는 예 그리고 이 심장이야 이 심리가 많이 고르네 매일마다 그 혈압끼리 이렇게 좀 심리가 많이 고라졌습니다 지금
0: 예예
11: 예,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예
11: 예, 그래 이 선생님 치료도 이렇게 두 번 치료 이제 좋으니까 계속 치료도 그냥 받은 게 어쩌면 아무래도 오래 좀 받아야지 나도 병이 좀 중요한다
0: 만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한두 번 효과성의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11: 예, 오늘 또 가려고 예약합시다.
0: 예, 오늘 오전에 나오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2: 네, 그 동안중권의 리멤그 선생님께 저번에 그 위 아파졌던 게 효과 대단하셨습니다. 그 동안이 또 가겠답니다.
0: 아, 예, 예. 리멘글 선생 소화계통에서는 알아주는 우리 전 주내에서도 소문 높습니다. 예, 리멘글 선생 위장, 비장, 담낭, 간장, 그리고 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던 분들이 또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료법, 전기친구료법도 하고 처방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12: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1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강중년이 위치적으로도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하고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 큰 간판이 붙어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 신화서전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곧 눈에 들어오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이고 2층, 3층, 4층 규모가 큽니다. 모두 도강중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원, 병원, 입원 침대 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 수가 있으면서 아주 가격이 싸고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한다 하는 명리 선생님들만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최기명 주임선생 이분은 전 우리 주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서 소문을 떨치고 있는 피부과 주임 이사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몇십 년 동안 우리 주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 병원에서 빈칭하는 거 여기에다 딱 자리 잡고 도강중인 2층에 와서 피부과 주임, 행정적으로는 피부과 원장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데 어려운 피부과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두 개 극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과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아주 그 어린 애들 가운데서 초고중 특히 고중 뭐 1, 2학년 이런 데는 남성 애들 위주로 해서 여성들도 따로 포함되지만 해도 이 주약에는 그 호르몬 분비 문란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으로 힘든 여드름이 너무 깊어서 그거 짜고 나면 감염되고 막 때는 어떤 때는 공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그 어린 그 학생들 포함해 너무 어리지 않죠. 고중 뭐 1, 2학년 되는 이런 학생이거나 초중 3학년이거나 이런 학생,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피부과 문제 때문에 그때도 역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피부염으로 힘들거나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지금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백점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후이즈제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어려운 피부병을 최기명 전 나라적으로 소문을 떨치고 있는 최기명 전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완치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우수열 오전에 찾아오시면 최기명 주임선생 원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보통 5년 동안 뭐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기본이고 10년, 2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1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성쇠를 저지하고 또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 국가의 부흥을 이끄는 근본 진리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실천하고 길게 이어온 시대적 신념입니다. 네, 개인에게 교육은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열어주는 기초이자 또 평범한 사람이 꿈을 향해 나가고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 가정에서 교육은 가장 아름다운 전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품은 진심 어린 기대이자 가정의 정신이 이어지고 번영하는 근간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은 나라를 세우고 강하게 하는 근본 토대이며 인재를 기르고 문명을 키우며 국가 발전의 동력을 쌓는 핵심 사업입니다. 한민족의 부흥은 교육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고 한 시대의 흥성은 교육의 힘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은 눈앞의 성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뿌리 내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공을 따지지 않고 세대를 이은 성과를 추구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0: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가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는 길림성 14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조례는 길림성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낙착하고 다민족 변강성의 실제에 입각하여 제정한 한부의 중요한 지방성 법규입니다. 법체의 힘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길림성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길림성의 전면적 지능을 위해 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례는 총 7장 57조로서 습금평 총석의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중요 사상을 전면적으로 완정하고 준학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정신과 관련 내용 요구를 엄격히 낙착하면서 길림성 실제에 입각하여 공동인식 응집, 교류 융합 촉진, 공동발전, 보장 강화, 책임 분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새 시대 민족 사업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실현을 추진한 것을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하며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한 것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중화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 민족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관리하고 국가 통일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대해 상응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 강민족 래왕 교류 융화 촉진, 강민족 공동번영발전 추동일에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습니다. 조례는 관련 기관과 부문, 군중단체조직, 기업사업조직, 업계협회상회 및 촌가도 주민위원회 등 부동한 주체 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참여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9월을 전성 민족단결진보선전달로 확정하며 표창장려제도를 건설하여 전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하도록 했습니다. 길림성은 앞으로 조례 학습선전, 법에 따른 감독, 민족자치지방 립법심의 강화, 인민대표 역할 발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는 조례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사업에 통합하고 길림지방사와 변강사 연구, 백산송수 한가족 주제활동, 국가통용언어문자보급, 각종 교육, 교류, 융화, 브랜드 육성, 신실의 변강풍 행동 추진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민족단결진보 창건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는 교육을 중시하는 전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주 변경인구 조합발전 촉진에서 주도한 학업을 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이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연변주 변경인구 조합발전 촉진에 주교육국, 조민정국과 애심기업들이 참여한 이 행동은 우리 주 변경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 공익조학 프로젝트입니다. 네, 조학 행동은 손은아름과 서선대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속의 중요 론지를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조에서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조학 행동은 주내 5개 변경 도시인 훈춘시, 도문시, 령정시, 화룡시, 안도현의 의무교육학교 재학 및 재적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상대사를 형수하고 있는 비기숙생 학생들한테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조건이 부합되는 의무교육 단계 수학생에게 인당 1년에 750원씩 지원해주고 중학생한테는 인당 1년에 875원씩 지원해주는데 봄과 가을 학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네, 조학 행동의 하나인 대학 꿈 이루기 자선조학 프로젝트는 전주 도시 향

최저생활보조가정, 빈곤해탈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 참가하고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대학에 합격된 본기 고중 졸업생들에게 조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변조 변경 인구조합 발전 촉진회에서 도합 10만 원의 조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날 가동식에서 조변경 인구조학발전촉진회는 조교육사업발전중심과 조학프로젝트 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조자선총회와 대학금 이루기 자선조학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연변조변경 인구조학발전촉진회는 올해 4월에 설립됐습니다. 향후 조변경 인구조학발전촉진회는 위문 방문 활동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애심기업, 애심인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변경 지역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자원 우세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인도할 계획입니다.

0: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개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합니다. 풍경구 내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관광객들은 호수에 걸쳐진 아치형 다리에 올라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기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일생일세 사랑박물관, 일생일세 혼인등록처, 사랑기원나무, 청혼각, 동심대, 공연무대, 사격체험관, 탁본체험관, 금슬정 등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풍경구의 전체 건축 분위기는 당나라 발해시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풍경구 장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소재로 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의 1314는 한으로 일생일세와 발음이 유사한 요소를 통해 일생일세의 사랑을 IP로 한 풍경구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했으며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이고 발해 문화를 배경으로 한 관광 촬영, 공중비행 공연, 기원 문화 등이 특색입니다. 도문시 총점 변경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의탁해 변경 풍경, 민속문화, 혼인, 연애 주제를 요소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 플러스 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 군재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해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됐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조 혼인 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 관광 업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주 331 연변 구간에 복합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1: 네, 이번에는 농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올 들어 화룡시 동성진은 전장, 하장, 림장, 삼장기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반조치를 실시해 경작지 보호, 하천관리 보호, 림지 수호 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향촌 녹색발전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동성진에서는 경작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전장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작지 보호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경작지 관리 보호 조사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경작지 비농업화, 비량곡화를 단호히 방지했습니다. 올해 전진에서 루계로 농촌 순찰 보호를 133회 전개하고 경작지 86헥타리를 순찰했으며 각종 경작지 관리 보호 문제를 제때 처리하고 량곡 생산 책임밭을 잘 수호해 농업 생산 기반을 단단히 하고 경작지 자원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수생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관리 보호를 최적화했습니다. 동성진은 하장 책임 이행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천 상시와 관리 보호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하천 청결 유지, 하천 연선 정비, 오염물질 배출 조사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루계로 하천 순찰을 238회 전개하고 순찰 정비는 154km에 달하며 하천 쓰레기, 표류물 등을 청소해 하천 연선 환경을 정비하고 관할 구역 내 하천 수계를 수호했으며 향촌 수질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생태 예방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림지 안전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동성진은 림장 기재 효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삼림 방화, 림지 자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삼림지대 순찰 보호를 상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루계로 삼림지대 순찰 보호를 58회 전개하고 순찰 면적은 114헥타르에 달해서 록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림지 생태계 안정을 수호했습니다. 동성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3장 연동 사업 기재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경작지 하천 림지 보호를 통합하며 생태 보호와 농업 발전을 긴밀히 결부시켜

네, 연길시 수산시장이 새로 개업한 이래 날이 갈수록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 시장 질서를 보장하고 관광객의 출행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는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자원봉사자연합회와 연합으로 10일부터 20일까지 수상시장에서 여름철 특별 자원봉사를 전개해 아침 시장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고객 유동량 절정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을 나누어 근무합니다. 매일 자원봉사자 8명이 시장 내 주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편민 자문, 민속 선전 강연, 질서 유지, 안전 보장 등 봉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 특색을 갖춘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의 유동량이 크고 여름역이 빈번히 교류 왕래하는 특점에 맞춰 자원봉사자들은 이중언어로 봉사를 관광객들에게 로선 안내, 명소 추천 소개, 음식 추천 및 숙식 출행 문의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또 현장에서 무려 음영수, 간편, 진보관, 편민자문 등 부대 봉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세부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추며 여정에서의 실제 난제를 해결해 주어 정밀화 봉사로 연결의 온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떡, 순대, 김치, 김밥 등 특색 음식 제작 체험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조선족 음식의 유래, 민속 전통, 식사 레저를 상세히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에 신속히 응답해 관광객들이 아침 시장에서 구경하고 맛보는 몰입식 체험을 누리는 과정에 연변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는 매일 연동 협력 기제를 세우고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며 협동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흥가도는 시장 운영, 안전보장, 도시관리 등 부문과 총괄적으로 접목하고 자원봉사 지점을 과학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분리통행, 주차 안내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도로를 점유하거나 한대 몰켜 촬영하는 등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단속했으며 인구 밀집 안전 우환을 조사해 고객 유동량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의 통행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앞서 자원봉사자들은 민속 설명, 현장 소통 기교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업무 직책, 봉사 레저, 시장 구도 및 돌발 상황 대처 절차를 숙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자 복장, 응급 물품과 편민 물자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봉사 시간 등록, 선진 전형, 선전 등 장려 조치를 시행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규범적, 전문적인 문화관광 자원봉사 대우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소상시장은 연결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이자 현지 민속 정취와 도시 문명 풍모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이번 특별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 진보, 민속 문화 전파 등 사업을 깊이 있게 융합하고 여름철 아침 시장 관리 난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0: 네, 국내 최초로 발해국 역사를 조명한 미니극 발해 대흠모가 연변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니극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출품했으며 영상 서사를 통해서 발해국의 파란만장한 역사 화폭을 재현하고 변강 지역 여러 민족의 교류 왕래 융화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미니극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등 여러 방면 전문가들의 론증과 심사를 거쳐서 각본을 다듬었습니다. 실제 인물 촬영과 AI 기술 합성을 결합한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서 사상이 정교하고 예술이 정제됐으며 제작이 정교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종묘 공주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적 전시회가 연변박물관에서 진행 중했습니다. 정효 공주는 대흠모의 넷째 딸입니다. 이런 관계와 맞물려 미니극 창작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적 기억을 함께 소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해 대흠모의 가동은 연변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또하기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 추진하는 중요한 탐색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전국 시청자들은 연변의 두터운 역사 문화와 저력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해 대흠모는 올해 10월 말까지 모든 제작을 마치고 홍과 단극, 텐센트 비디오, 요쿠, IG 등 주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미디어 채널에서도 동시 방송됐습니다. 방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요 대소형 스크린 련동 전파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1: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용정시 용문교 신축 대상이 일사불란하게 진척되고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용문교는 용정시 육도 하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심에서 해란하를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 중추입니다. 옛 용문교는 1969년에 착공돼 1988년에 확장 개조를 마쳤습니다. 다리 북쪽 반폭은 57년, 남쪽 반폭은 38년 사용되는 동안 많은 교통 흐름을 감당해왔습니다. 출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용정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은 전문 기구에 의뢰해 도시 교량 유지 관리 기술 규범에 따라 용문교에 대해 전문 검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D급 위험 교량으로 판정되면서 기존 설계 하중으로는 보행차, 차량 혼용 통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근본으로부터 안전 우환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 후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짓고 올해 5월 재건 공사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용문교 계획 총 투자 4,100여만 원입니다. 길이 176.84m, 너비 25m이고 교량 면적은 4,420평방미터입니다. 차도 7,800평방미터와 보행로 900평방미터를 재정비하고 가로등 35세트와 교량 조명시설 400세트를 설치합니다. 새 다리는 100년 1호의 홍수방지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다리면과 양측 도로의 표고를 높이고 종곡선을 통해 완만하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도관망 개조와 무장애 시설을 보완해 통행 능력과 도시 품질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세룡문교는 해랑강 양안 제방경관대와 연결돼 록수장단 공정에 융합되고 생태 비탈면 보호와 채색 유보도와 연결돼 한갈래 하천 양안 경관축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연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0: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기대되는 한 주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왜냐면 또 이제 다가오는 우리
0: 네, 명절. 9월 3일.
1: 예, 9월 3일. 네. 네 조선조 자치조 명절이죠.
0: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만단히 잘하시고, 뭐 계획을 세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행복한 또 계획을 세우면서, 아, 그 가운데서 느끼는 만족감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조금, 연휴가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그렇죠. 네,
1: 충분히 네. 잘 이용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산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구삼 좌우로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많이 아로 얘기에 대해서 그 귀가 솔깃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3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15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가격이 절반 뚝 떨어지지요. 그런데 거기다 또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1,000원을 뺏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남성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우수한 제품 자체라서 빨리 모든 논행기에 들어서서 원기를 도와주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천원 행권권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지금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눈은 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니콜이다.

0: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명서방을 이번 기회에 선택한 천원 현금금까지 빼주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이 강의하는 참남성 고백하고 나도 좀 두 달 동안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래서요? 예,
2: 체온 약이 돼 그런지 엄청 효과 빠르고 좋았을 때 어쩌면 점점 약도 점점 더 좋은 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약이 나온다.
0: 참남성 고백액은 예. 지금 여기에 신약 생산 비호가 있는 위생부에서 신약 생산 비호가 있는 예. 거의 전리체내 접근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예. 없습니다.
2: 그러니까 효과 빠르고 흡수성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또 여기 뭐 그냥 귀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윙 소리 나지 뭐 어떠지 뭐 뜨거뜨거 소리 이렇게 났댔습니다. 그냥 자지 못해서 피곤했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약 그 욕만 먹었던 아이 낳았던 이 약 먹으니까 지금 삼남성 고에 먹이 많이 나서 그래서 소리 나는 게 덜 나는데 약간씩 소리 남다잖아.
0: 그게 어째 그런가 후마이 꾸터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아. 여기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귀가 소리 나는 문제는 곰팡이하고 네.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을 네. 그게 리오가 없을 겁니다.
2: 예. 이사 선생님 봐도 잘 모르는데 소리 나는 거 못 된다. 이랬더라 말이야. 참 오늘 피곤하게
0: 그렇죠.
2: 예. 이게 요즘은 이거 약간씩 소리 나고 이제 좀 조금 더 먹으면 완전히 나아지겠어요.
0: 완전히 나아집니다. 신신 가지세요. 예. 이 제품 드셔서 귀에서 소리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예. 예. 그리고 앉아서 뭐 지난 하품을 지내세게 하는지 자꾸 하품을 세게 합니다. 자부림 그다음에 자고 자도 자꾸 끝없이 자도 자부림이 자꾸 오면 그냥 피곤하더라 말입니다.
0: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입니다. 원기 부족이고.
2: 예. 하품도 안 하고 자부림 생기고 정신하면서 피부가 다 풀렸습니다. 정서 나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고망성 있으면 기운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두구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또 이사도 구설는 그래서 기운도 돌아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나는 비위가 안 좋거나 채소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도 먹은 대로 5번 6번 그냥 이렇게 돼서 화장실 댕겼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도 많이 해결됐어요. 화장실 한 번에 하면 두 번 넣고 아이가 안 떠서 너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제일 기본은 곰팥이 든든해야 되는 건데.
2: 아, 그래, 그래.
0: 곰팥이. 아, 그런 겁니다.
2: 예. 여름에는 효과 잘 보고 있지. 혈압도, 혈지도, 혈탕에서 나쁘던 게 그것도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약 먹으니까 정말 제일 좋은 약 같을 때다. 그래서 내 계속 먹자고. 방송 들어보거나 활동이 대대졌을 때다.
0: 그렇죠. 이게 예. 하얔빈 제4 중약창이라 하게 되면 명문제약창에 속합니다.
2: 예.
0: 전 옛날부터 만천 그때로부터 내려온 제약공사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예. 유구하고 공예가 아주 선진적이고 100근에서 20근으로 줄이고 20근에서 2근으로 줄여서 고순도, 예. 고농도 액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예. 전면적이고 이런 효과를.
2: 예. 예, 약에서 약을 주지 또 오늘도 현금을 빼준다 할 때 아마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김영 소방 쓰나 한다합니다. 저는 예. 10달 썼습니다, 이거.
0: 아, 그래요?
3: 예.
0: 아, 10달 썼으면 많은 효과가 지금 예,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이 계속 깔깔하고 눈이 뿌옇고 잘 안 보이고, 이 눈이 뜨끔뜨끔했다가 반하고 이 이래 바람 맞은 눈에서도 눈물도 나고 이 자고 눈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병원에 연커에도 가보고 연대구에 그 연커에도 가보고 그래 가서 배워봤는데 약을 꼈을 때 뿌이지 그다음에 약 그놈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영 불편하더라. 약을 거저이 한 대까지씩 이어야 되지.
0: 아, 예. 예. 예.
3: 그래도 그 쓸 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하다가 예. 예.
0: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만 치료해서는 효과성이 잠시적이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바쁩니다.
3: 또 그 도레미더라 말입니다. 그래 진짜 이 눈이 따가워 따가운 게 여간 힘들더라 말입니다. 근데 검사해 보니까 되나 안압이 이제 진에 높진 됐다고 서리네. 약간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 이러더라 말입니다.
0: 그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때 예. 완전히 많이 올라간다면 그건 내려온다는 게 대단히 많은 약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치료하는 게 제일 적시기입니다. 예.
3: 그래 병원에서 무슨 안경도 무슨 뭐 이렇게 그 맞춰서 이거 쓰면 좋다 해서 그래 보고 별별 거 다 해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 듣고서리 그 명서방에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쓰고 뭐또 좋다는 것 듣고서리 나도 올릴 수 없는 지구서를 한번 써본다고 써본 게 이걸로 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0: 그렇죠. 눈이,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예, 눈이 부었고 자꾸 그저 기부동해서 눈을 삐비고 그저 이 그 따끔따끔 하던 것도 없어지고 바람 맞아도 눈물도 안 나고 자관 여러모로 이 눈이 영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 방송 들어보니까 또 이 우리 활동 진짜 좋을 때도 이 약도 많이 주지 거기다 또 현금권도 감해 주지 그러니까 이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합니다. 그리고 명사방 본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20원법이 없는 특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에서는 명사방이 겁니다. 거의.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참남성 구복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새 약이 되나서 예, 다른 약보다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다. 나는 어찌 그러는지 감기를 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4: 예, 감기 예. 떨어졌다는 또 도서고 할까 예, 자꾸 짖고 아스스한 게 아, 정신이 났습니다. 근데 참남성 구복약을 먹은 다음에 감기 어서는 떨어지고 아랫다리 매시시하게 맥이 없던 게 여기 맥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밤에 잠이 잘 못 잤는데 지금 예, 밤에 잠이 영 잘 온다. 예. 그랬거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이게 예, 혈압조절도 잘 됩니다. 그래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나는 혈압약 어서는 하려고 내려 먹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래요. 점차적으로 예. 이제 완전히 혈압약을 끊을 정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게 소변차 쓰고 나는 원래 콩팥이 허합니다.
0: 예.
4: 그래서 한날 밤에 세네 번 보던 게 지금 그저 두 번밖에 안 보일까. 예. 걔도 밤에 또 잠을 잘 자지 할까.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할도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4: 밤에.
0: 예.
4: 예. 그 뭐 또 천 원을 빼주지. 열다섯 가구 주지 할까. 값이 뭐 절반도 더 내려갑니다.
0: 더 내려가죠.
4: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좋을 때 얘네 배달 받다고 전화하는 겁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참아성 900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5: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특별히 빠릅니다. 결과 예. 비교적 온화합니다. 예. 그런데서 예.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음식이 뭐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서 이런 중약 그 처방으로 나올 때는 이 짝을 치면서 저 짝을 평형시켜주는 이런 좋은 게 바로 처방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단순 한 가지가 쓰게 되면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극단으로 갈 수 있지만 해도 한 가지 성분 아니고 조합된 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5: 예, 그리고 저는 저기 일로공실 보조로 인해 그런지 혈압도 높고 하니까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경력이 미네 없었습니다.
0: 예.
5: 그러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예. 어지럼증이 미니 안 나고 경력이 영 많이 돌아서고 결국 머리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0: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하루 3시 식전에 복용하라는 거 봐서는
5: 지금은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용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5: 그러니까 예. 예, 저기 맥이 나서 나가 활동도 잘하고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여기 사인이라는 성분이 포함돼서 건비 이 역할을 부증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보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0: 모두 그때는 몸이 거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예, 겨우 잠 못 자고 그래서 장밤 숙여지라고 그래서 터진하게 조금 자면 제 잠 못 잤단 말입니다.
0: 예.
1: 그러던 게 지금 다시는 모두 잠 영 잘 온단 말입니다.
0: 그러면 예, 예.
1: 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막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0: 예.
1: 겨우 소변이 자자고 영구도 꽃이 남기고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견지가 필요합니다.
1: 예, 그래야지 하도 좋아서 계속 쓰려고
0: 해. 예.
2: 네.
1: 약도 말주지, 돈도 빼주지 하니까 나 이건 어디 할 때면 장가해서 물약을 배달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501-776번에 전화 넣으세요.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서방 어순후에 일곱 다 봤었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래요? 네. 예, 예. 많은 효과를 보셨으라고요,
3: 제가. 우리가 공사에 갔던 회장이 좀 심하다 때다. 좀 뿌여뿌여. 그래도 이 명서방 써서 한 스무나 뭔가 조금의 뿌연이 없어질까, 오, 살 것 같을 때다.
0: 예.
3: 예, 땅바닥에 머리끼도 안 보이고, 예, 무슨 채소 검지라 해도 뭐 잘 검지 못하게, 이게 요즘 빤한 게.
0: 그래요.
3: 머리끼도 배고, 형, 좋습니다. 그 이번 우리 학원에 좀 장가하자고 그랬나 봐.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불폐위치에서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뭐 현금도 많이 빼주게 선언 빼주게 돼 있고 예, 퍼센트도 높게 주게
3: 예. 빼주는 게 좋대.
0: 큰 우대 활동이죠. 예,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어떤 분들은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립추 이후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 기운이 나타나고 으스르스 추워나고 도덕땀이 나고 이런데 이 제품 가운데 황계란 성분 자체 그리고 홍삼이란 성분 자체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자연적으로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감기 기운이 들거나 바람이 시려지게 되거나 도덕땀이 나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네. 이런 거 해결해 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먼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로 하나 되는 축제 성장

선거법 변경 활력 달리기 행사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성장컵 변경 활력 달리기 개를 활용역 경기가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변경 활력 달리기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무려 만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코스는 활용시 도심과 334 국도를 따라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달리면서 활용의 인문 경관과 푸른 산 그리고 맑은 물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었고 도시의 정치와 자연의 풍광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500여 명의 안전인력과 100여 명의 의료진, 2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고 코스 곳곳에는 600여 명의 문화예술 공연팀이 배치돼 신나는 공연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는 반세세 선수, 여자조는 장천 선수가 각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불근의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는 물론 지역 특산물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인기 유튜버들의 생방송 판매까지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육이 관광을 만나고 달리기가 문화를 만난 이번 대회. 활용시는 앞으로도 체육 플러스 문화관과 플러스 상무융합을 통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여행이란 자기가 지겨워진 곳에서 남이 지겨워진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씁쓸하게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인생의 사랑스러운 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먼 곳에 호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일상에 상상을 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집 앞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고 골목 끝에는 아침 음식을 파는 로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매일 등교하면서 저는 그 골목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기차를 타고 여러 도시를 지나다 보니 모든 골목의 끝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도상의 두 점을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의문을 갖고 삽니다. 왜 여행을 할까요?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 사진 몇 장 찍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압박에서 잠시 도망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운남에 여행 갔을 때 북경에선 한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살이 넘은 회사 중간 관리자였는데 매년 자기에게 일주일 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얼하이 호숫가에 며칠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창산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햇빛이 얼하이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북경에서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제가 여전히 멍하니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때로 더 많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쁨 속에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과 관광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관광은 정성껏 준비된 공연 같습니다. 일정은 빡빡하고 관광지는 명확하며 사진은 예쁘게 찍어서 내가 여기 왔다는 증거를 남기죠. 반면 여행은 마음 가는 대로 걷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비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낯선 작은 술집에 들어가 늦은 밤까지 주인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을 허용하고 심지어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계획이 없던 작은 에피소드가 오히려 가장 오래 기억되는 추억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원래 의 관광지에 가려다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야생화가 가득 핀 오솔길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연착돼 공항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서로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다는 걸

아래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군촌시 경신진이 위치한 룡산호 습지공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촌시 룡산호 습지공원은 길림성 군촌시 경신진에 위치했으며 6도포, 7도포, 8도포, 9도포 등 4개의 자연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호수는 경신습지의 일부분인데 경신습지는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이자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거점입니다. 룡산호 습지공원은 많은 진귀한 조류의 서식지로 해마다 겨울과 봄에 참술이 흰꼬리

눈과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백여 마리의 맹금이 이곳에 머물며 먹이를 찾아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룡산호 습지공원에서는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대형 맹금이 때로는 얼음판 우를 걷거나 뛰고 때로는 하늘을 맴도며 서로 쫓고 쫓기며 때로는 아래로 급강하해 먹이를 사냥하는데 그 기세가 매섭고 몸놀림이 날렵합니다. 기슬개 촬영 포인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진 애호가들이 긴 렌즈와 망원 렌즈 등 촬영 장비를 펼쳐놓고 맹금들의 귀중한 모습을 담습니다. 최근 몇 년간 훈촌시는 삼림습지 생태 보전을 추진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을 엄격히 설정했으며 이동식 철새보호시를 설립하고 마을별 조류보호대를 편성하며 인력순찰 플러스 차량순찰 플러스 고공회전 카메라의 립체 방호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습지와 철새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가 조류를 사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철새 이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이동철에 훈촌에 머무는 철새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며 그중 국가 1급 보호 조류는 14종, 국가 2급 보호 조류는 42종이 있습니다. 하여 훈촌 경신습지는 철새 이동길의 5성급 휴식처이자 철새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룡산호 습지공원에 오셔 특색 있는 관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애청자분께서 보낸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회자님, 저는 42살이고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아내와 딸과 함께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는 록생 열차를 탄 겁니다. 침대칸이지만 시간은 총 4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비행기를 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은 한 걸음씩 가는 것이고 풍경은 조금씩 변하는 것이라는 걸 아이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차가 황토고원을 지날 때 딸이 창문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산은 왜 노란색이에요? 저는 황하에 대해, 동굴집에 대해,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아주 진지하게 듣고 뭔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밤중에 기차가 작은 역에 정차했는데 플랫폼에 노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을 파는 상인들이 밀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걀을 올려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살며시 깨워 달걀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딸은 잠이 덜 깬 채로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내가 평생 먹어본 달걀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이 느릿느릿한 기차 여행이 정말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멀리 빨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야 풍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조금 가볍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로 묻습니다. 사회자님, 저도 나가서 여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곧 길을 떠날 여러분을 위해 5가지 여행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정을 너무 빽빽하게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처음 가는 곳에서 하루에 8곳을 돌아다니려다 지쳐 쓰러지고 사진에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제 조언은 하루에 핵심 목적지를 최대 2곳만 잡고 시간의 3분의 1은 무작정 다니는 시간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대부분 계획 밖에 있습니다. 둘째, 짐은 상의 3벌, 바지 2벌, 좋은 신발 한 컬레 원칙으로 꾸리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옷은 최대한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색은 너무 많이 넣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편안해야 합니다. 많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비가 올 수 있는 곳이라면 우산보다 가벼운 방수 점퍼를 챙기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옷은 접어서 넣는 것보다 돌돌 말아 넣으면 공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어디를 가든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여권,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의 복사본과 전자사본을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에서는 어느 호텔에 묵는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니다. 밤에는 가급적 외진기를 혼자 걷지 않도록 하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전과 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넷째, 현지인 방식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인터넷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현지 버스를 타보고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인의 눈에 비친 도시와 여행자의 눈에 비친 도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삶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는 분명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말이 통하지 않은 일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골칫거리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심호흡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고비도 사실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여행을 떠올리면 그 작은 골칫거리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을 품고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두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도시의 작은 공원에 잠시 앉아만 있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버스를 타고 창밖 거리를 바라봐도 좋습니다. 마음만 길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커피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게 정성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나무는 굳건함과 변함없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아래 소나무를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0: 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건신고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곽 사는 분들은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80일 동안이. 예, 그리고 열 곽부터 좋습니다. 열 곽 사는 분들은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오늘이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또 약을 주문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만 또 응남분 특급 응남분입니다. 응남에서 만든 게죠. 응남분이가 몽땅 노란 색깔입니다. 황금색 응남분이랍니다. 예, 이거 한 곽에 30병 살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 거저증송에 드립니다. 예, 15곽 사게 되면 저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직접 또 응담분들이죠. 예,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병을 진단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직접 병 보기 싶다 하는 분들 원래 기차역전이지 않습니까? 로호차장이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오기 불편하는 분들은 직접 2880018번에 전화해서 저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다 답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로 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는 쪽쪽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 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 소리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이들 그렇고 귀 소리 난 현대 약은 귀 소리 나는 거 근본 치료를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신경성이다, 무슨 뭐 이석증이다,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많지요. 그 이름은 근근히 마지막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름 달아놓은 게지 그 질병이 원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그 소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 소리라는 거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도 그렇고 또 우리 진구여울리에서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뭐라는가? 肾阳虚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하는 게 肾阳虚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의들이 진단할 때 곰팡이 때문에 귀 소리 난다. 이것은 어느 중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아이들까나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들어봅니다. 어디서 진단 받았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중의들이 말하는 게 곰팡이 내서 귀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그 짝을 인해서 곰팡이 부선한 약을 당연히 쓰게 되죠.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귀에서 소리는 점점 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맺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귀 소리 오래 나게 되면 귀 맺버리죠. 그래서 중의에서는 어떻게 변종론지를 하는가? 쩐빙 쩐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가 전문적인 이런 처방으로 나와야 되죠. 제일 첫째 우리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난 증상. 보통 동시에 나타난 증상은 귀에 소리 나는 동시에 허리다리가 쏘네 나고 나로네가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렁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허리가 막 자가반하면서 아픕니다.

0: 특히 우리 그 날씨가 춥게 되면 허리도 아프죠. 예, 귀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꾸 추워하고 팔다리 시린하고 이런 현상. 기존 팔다리 시린 증상은 중에서는 스니랍니다. 스니. 그리고 성공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소변 칭창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칭창이라는 그러니까 소변 칭 소변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깨끗하나 광천수처럼 이런 소변 색깔이 원래 좀 노랗스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얀 색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장이란 건 뭐인가 소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물 먹게 되면 물이가 한 곱부 먹게 되면 한 곱부가 다 소변을 나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냐도 밤 소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럼 정신이 흐리멍텅 해나고, 예, 그러면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설태가 하얗고, 예, 맥을 쑥 집게 되면, 예, 많이 천루어라는 증상이 나타나. 맥이가 슬쩍 쥐어서는 나타나고, 깊숙이 이렇게 눌러야, 그 다음에 맥이 나타나는 게 많이 천이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거, 예, 루. 맥이형 약하죠. 미약하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팥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런 귀소리난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선한 짝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병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선양쉬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보통 산交湿热 上交湿热하고 少阳疏肌不利 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上交湿热란 건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산交는 현대의학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예, 좀 림파계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산交라는 거는 예, 어떻게 놓고 말하면 인체내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딸러딸러 있습니다. 딸러딸러 있는 게 뭐인가? 오장육부 어간에 다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 산저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여우왕이랍니다. 여우란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죠. 왕 한 게 그물망이라 그 뜻이죠. 그러나 기름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육부가 움직일 때에 항상 노폐물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매일마다 생기죠.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들이 먼저 산저 여왕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저 시통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는 우리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땀, 그다음에 뭐 코다대 무슨 뭐 이 귀체 무슨 뭐 많죠. 뭐 콧물, 가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또 막힌다 할 때, 근데 이 나가는 길이 상처에서 습열이 막 올리민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 귀에 소리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제 이 당뇨병 좀 뭐 한지 좀 있는 된다. 그래야 계속 문제 그렇게 수치가 정상됐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운동되지 못하고 계속 또 어디에서 계속 이래 배아픔이 이제 가에 대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모르고 좀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무슨 변비가 들어하게 쓰고라고 계속 또 그다음에 이 또 뭐니까 소변도 또 예, 그렇게 아마 이 뭐니까 염증 없는 소리 그래서 아 소변 볼 때만 아리고 그다음에 예, 또 소변도 많 양도 많지 않고 예, 이렇더라면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래 가지고 소리 그다음에는 선생님 강의를 우연하게 듣고 소리는 뭐니까 근신고하고 그다 소리 어느니까 세배가 그 같이 좀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선생님 뒤에서 또 친구 치료를 받고 그래 그런지 그러니까 특히는 이 친구 내 같은 데는 친구 같은 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약 먹었지만 그렇게 안 났던 게 친구하고 약을 뭔가 결합해서 이래 쓰고 그런 게 아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없어져 특히 당뇨가 영 언성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이전에 그것도 염증 어머노 좀 안개라 약을 먹고 이래서 우선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씩도 사용제 먹고 이랬던 게 지금 그게 다 떨어져가 독설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하여튼 여러 가지

0: 실로 이렇게 택고 이래니까 이제 말게라 약도 썼고 선생님 친구도 좀 말게라 윤철을 입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뭐니까 지금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활동 어떻게 있습니까?
1: 일단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란 이 증상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분 당뇨병으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혈당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당뇨병 본신이가 당뇨약을 혈당 공제를 우리 매일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혈당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혈당 매일마다 공제하죠. 공제하는데 위해서 합병증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어디 문제 찾는가? 기실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갔다 그 뜻이죠. 혈액 속으로 어째 당분이 들어가는가? 기실은 간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먼저 시작부터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원래 이런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분,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해가지고서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매기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간이 일단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우리 이 혈배강, 그러니까 우리 이 건신고, 건신고 본신이가 여기에 정우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정우탕이 전문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간 오장육부 공능을 회복해줘서 혈당이 공제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방. 그리고 우리 반샤시신탕이란 건 이건 전문 간경화람이 간을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돌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도수를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당약도 끊을 수 있으면서 혈당이 공제되면서 우리 합병증을 다 치료될 수 있게끔 도와준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도 크게 하는데 지금 15과학이 제일 큽니다. 15과학 더 드리면서 이번에 또 이게 다 전화해서 직접 우리 오늘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응담분 1680원짜리 특급 응담분 드립니다. 그래서 침도 12번 놔주고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네,
1: 네, 말씀 주세요. 지금 듣고
3: 거리
1: 있습니다.
3: 거리 너무 낮네.
1: 아, 예,
2: 잘 들립니다.
1: 잘 들립니다. 우리는 예.
2: 여보세요.
1: 얘기하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로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예, 병원에서 예, 폐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아, 폐신병, 예.
3: 예. 예전에는 예, 너무 숨이 차서,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서, 예, 완전 헐떡거렸댔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이래 황황하고 막 심장이 뛴 다음 진짜 예, 막말로, 목구멍으로 예, 심장이 튀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1: 네. 예.
3: 그리고 예, 아랫다리 이래 붓긴다 하면 예, 손가락이라 누르면 예, 완전히 예, 손가락다리 쭉쭉 들어가고 예, 어둠 놈은 예, 잘 나아가고, 그 다음 옛 나아가서 예, 뉴녀들 할 수는 금방 어둠 놀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예, 사람들이 내 입술이 항상 새파랗답니다. 그래서
1: 오,
3: 예, 병원에 가서 거기다 검사하고 온 게 가이 커졌다 뭐이라 이래 되니까.
1: 네, 예.
3: 그래 그런지 불러 놓으면 그래도 예, 막 쑥쑥 겨우고 그랬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막 뭐 대변도 막 흑병 같은 게 막 나가고 예. 그래서 예, 용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본병이 없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예, 그저 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예, 혈배강 그 혈배강 게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혈배강도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건신고를 먹었는데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침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한 탓인지 지금은 예, 어제는 이제 날이나 됐는데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대변도 예,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예,

0: 소변도 잘 나가니까 얘 붓는 것도 다 내리고 응. 가슴이 이제 편안하니까 얘 잠도 잘 자고 우리 집이 5층이다.
1: 네.
0: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서 하면 하늘이 될다 이 말 힘들었습니다.
1: 힘들죠. 예.
0: 근데 지금은 기본상 단숨에 올라간다.
1: 네.
0: 그래서 예,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건신고는 예. 응.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혈배랑 겸했으니까 모든 혈관이하고 신경세포들이 수복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말하는 게 겹치다. 나 본인도 이런 본인이 감각이 엄 좋은데 집 식구들이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답니다.
1: 네.
0: 아유, 선생님 하면 난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 옛날이 된다.
1: 아, 예.
0: 앞으로도 이 건신고하고 절배관 그냥 쭉 먹을 예사입니다. 그래서
1: 좋죠?
0: 활동에
1: 예.
0: 참가해서 뭐 돈 벌어 뭘 하겠습니까? 공사 나오니까 그 공사를 거서 약 다 먹을 예사입니다. 아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1: 예예예예예
0: 예,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 정말 저희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1: 예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지금 현재까지 예, 건신고와 혈변강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나에게는 이 예, 건신고와 혈변강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예, 나는 오늘 전에 차사고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상해 주니까 예. 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1: 네.
3: 예, 근데 이전에는 예, 귀에서 소리가 윙윙하고 귀를 막 두드려도 아이 되고 예. 그거 매년에 맥이 없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다가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1: 네.
3: 예,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갈았다면 어떻게 그 긁어야 이렇게 시원하고 예,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진도도 많아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물에 예, 이렇게 씻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도 아이디어입니다.
1: 아이디어죠. 예.
3: 예,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전에 저탕이하고 다 먹고 예, 정말 행계라 첨약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때 당시 부지 또 발사하고 아이디어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신고와 예, 혈변강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선생님이 치료 봅니까? 얼마나 넣습니까? 이 건신고가.
1: 그렇죠.
3: 예. 예. 흡수가 대단히 빠르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신고 그 과학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왼쪽 균을 해서, 예, 거기다 그 취발빙이라고 딱 썼습니다. 취발빙이라는 게 뭔가, 백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름이가.
3: 예,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신속하게 치료되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이 건신고하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신고 먹고 있으니까 피부도 아예 가렸고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맥이 나까 벌써 잠을 잘 자고 계속 소리가 아예 나고 예.
1: 네.
3: 닭이라도 못 먹지 지금 닭이라도 마음대로 먹지 않을까 내 지금.
1: 그렇죠. 예. 담나이 좋아질까나. 예.
3: 예. 담나이 좋아질까. 닭이라도 마음대로 먹. 그 후난 닭이라도 못 먹었댔습니다.
1: 네. 소화 잘 되죠. 예.
3: 예. 소화 잘. 그러니까 내 지금 예. 돈을 적게 쓰고 예. 이 건수만 먹은 다음부터는 돈을 적게 쓰고 여러 병을 치료하고 여러 명에서 병을 치료가 당당하게 예. 대표가 물리친 이 건신고가 정말,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내 이렇게 막으라고, 내 정신 통증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예. 이 건신고가 얼마나 먹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좀 타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먹기도 편리하지.
1: 편리하지.
3: 효과가 좋지.
1: 네.
3: 예, 효과 작가 많이 치료해서, 예, 거듭되는 이 치료로 상상 못할 이런 효과가 날에 남아다 나오는 것입니다.
1: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거는 예. 설명서에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보니까 정말 예, 예 벌써 낯에부터 낯아진단 말입니다.
1: 네, 예, 혈기 돌죠.
3: 예. 예. 예. 벌써 낯색이 맑아지고 예, 힘이 난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1: 네.
3: 그러니까 내가 이 예, 다시 한번 선생님께 나의 병을 치료한 선생님께 한번 더 감사 인사를

0: 걸립니다. 이번 화성에 그만큼 먹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보시고, 그래서 또 이번 화성에 또 참가해서 또 싸려고 합니다.
1: 활동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는 거지.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288.
1: 예, 예.
0: 예.

0: 하고 그다음에 뒷잔등어는 어디메르 직접 통했는 가면 그 흉추 11번째 마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거기면서 우리 헝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헝거모 이것을 뚫고서리 열이 올라갔다. 기실 열은 다 그 간에서 오는 겁니다. 간열이 세다, 간열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이 간열이가 우울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열이란 건 몸속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열이란 건 꼭 존재합니다. 뭐 죽은 사람 돼야 열이 없죠. 그래서 습이란 거 어디면서 생기는가? 습은 우리 비장이 허한 사람들의 습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단이 나오죠. 상焦湿热. 그러니까 이 습열이가 첫째는 습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열이가 열하고 습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이 흉곽막을 뚫고서리 우울 올라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헝거모 여김에서는 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폐 헝거모 위에 딱 폐가 있죠. 그래서 이 폐하가 폐가 지금 열을 아래 내려와 보내지 못해가지고서리 얼굴 머리 그 다음에 인후 그쪽으로 쫙 올리미는 겁니다. 이래서 귀에서 막 소리나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이 되죠. 머리가 보통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다 머리 뜨거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중풍이랑 걸리는 게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곰시 걸을 수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3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이 돼서 몸이 가렴지 심하고 혈당 조절이 바라야 되고 이도수하고 그런 얼자쌍가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온몸이 붓기고 가렴지 난 다음 비뚤성이 돼도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0: 네, 가라봤습니다. 피모사.
2: 예, 그리고 혈당 조절도 바라 아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 아이 되고 하던 차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권신고를 썼는데 지금 가렴증이 우선 먼저 가렴증이 난 게 그게 소실됐습니다. 아, 아무리 어제도 얘 가렴증이 안 나고 그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이도수하고 알자상갈 다 뗐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몸이 붓기던 게 이렇고 그리고 손발 차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해하고 아, 그냥 아이 섬 옷을 두꺼워 신고 그저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했는데 야 그게 지금 이더고 날에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이제 다 벗고 싶고 내복 한벌 벗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석단 먹었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0: 네 그렇죠.
2: 예, 그래 좋아질 때도 그 건신고를 배달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0: 네 우대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8001 8번 전화 치시.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랑 특히 머리카락 끝자락이 기름이 번지르르합니다. 네, 그리고 눈이라며 코라며 이게 영 불편하죠. 그리고 소리 또 더우중 루고라는 게 무슨 뜻인가? 머리가 무겁다 못해서 무슨 이런 천을 가지고 이 머리를 꾹 싸매놓은 것처럼 모자를 꽉 씌워놓은 것처럼 더우중 루고 이걸 우리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후 그짝에 편도체라면 자꾸 불어나거나 목난지라면 자꾸 나거나 입이 말라들고 입이 쓰고 그리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러면서 잠 못 잡니다. 기침할 때 보통 가래가 노란 가래 납니다. 나갑니다. 이게 혹시 소변 뚜안황이라는 게 뭡니까? 소변 잘 나가지 않고 여행하는데도 소변 누렇고 영 진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차오르 디르라는 게 있습니다. 차오르라는 게 뭡니까? 불쇠를 파도치는 것처럼 불쇠를 콱 덮었다가 그 다음에 저열이란 게 자꾸 생깁니다. 저열이란 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온도는 36.5도죠. 근데 이 저열이란 건 37도에서 38도 간에서 이런 열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동시에 귀에 소리난다. 이렇게 되면 상焦湿热로 인해서 소리나는 게죠. 그래서 이럴 때 꼭 우리 건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건신고는 이런 비장을 도와주는 약재 그리고 피를 도와주는 약재 들어가가지고서 피에서 이 열이 올라 못 가게끔

0: 습이라미 산조시통을 통해서 반샤시신탕이라는 극입니다. 반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산조유왕 이것을 확 열어줍니다. 예, 특히 적이람 생긴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쇼양 수지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쇼양징, 쇼양징이라는 건 담낭경락하고 산조징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가 서로 배합이 되지 못해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동시에 뭔가 가슴 옆구리, 륵골 굿짝이 짱만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짱이 나면서 꼴똑 찬 것 같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치상이 위에 기가 우를 올리밀면서 자꾸 미스겁고, 토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짱이 나면서 설사하고 변비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이 나고, 눈이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잠 들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거는 우리 중의에서 뭐라는가? 반벼 빨리랍니다. 그러니까 쇼양징 이것이가 영향받으면서 반벼 빨리 그체에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아석 안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는 꼭 근신고를 써줘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근신고 번신 그 공동주체에다 기억력을 회복해준다, 귀에 소리난다, 이 불면증을 해결해준다, 이것을 딱 써놨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곁에 있는 소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편안한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의 조각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나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갔나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는 이 순간, 여름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김학성 작사 김정 작곡의 여름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변화와 발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우리 고향의 모습을 노래하는 새시대 새연변. 새시대의 물결을 타고 우리 연변에는 새로운 건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최래령 가수의 새시대 새연변 보내드립니다.

삶의 길을 걷다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기쁨은 배로 나누고 어려움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겨운 길도 두 손 잡으면 꽃길이 됩니다. 이어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을 담은가요? 지난 날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자는 힘찬 메시지가 담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의 향긋한 커피향, 친구와 카페에 앉아 나눈 수다, 느긋한 어후의 여유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가요? 연길에 오시면 민속 음식도 드셔보고 꼭 연길커피도 맛보시길 바라면서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연길커피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라고 하죠. 이어서 배소윤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연변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해봅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음악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짓고 곁에 행복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우리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임세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0: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부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조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 조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 장백산 인쇄 유한 회사에서는 진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 진흥 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 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 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진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 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냥,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 유한 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입니다.

0: 중국 인쇄 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 포장 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 포장 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령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 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념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중증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계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석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언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계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계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8월 29일 저녁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1라운드 섬서연합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변 룡정커시안팀은 1대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28분

0: 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섬서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분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4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1: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1층 우기태 옆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1: 항조절을 다른 증상보다 제일 빨리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태류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묘포자균 등 예, 그리고 이런 셀린이라든가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들이 숙취를 낼 수 있음으로 해서

0: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면에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지금 맥이 없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족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부족이 되면 지금 감기랑 하면 젊었을 때는 감기랑 때문에 열이 나는데 근데 우리 나이가 들어서 기부족으로 인해서 그 감기를 해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기침이 나고 우리 가래가 많고 이렇지 우리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부족이 오는 거는 주약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했는데 맥이 없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충하초 발효균은 기와 혈 기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또 이 기를 만들어 조사하게 되면 소화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비장기가 좋아가지고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영양물질 각 조직에다 보내주게 기래야 맥이란 게 나기 때문에 기를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저도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 먹은 지 1년가량 됐는데 여러 가지 있으면 몸이 불편했는데 정말 다 좋아졌습니다. 내 지금 특히 위가 문제고 그래서 정말 한국 가서 일하다가 쓰레 중간에 바빠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약을 그렇게 써도 효과 없었습니다. 정말 좋다는 약을 따고 뭐 뜸도 떠보고 보안도 대보고 무슨 여러 가지로 지금 침도 맞아보고 정약도 먹고 땡기다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이게 어째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미치고 딱 맥힌 게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또 쓰레서 먹기 시작하니까 가슴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목이 심하면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지금은 한 번도 막 이렇게 머리 아프기만은 미술과 몸에 처하느니 그래도 등살 지금 없습니다.
0: 맞죠. 예.
2: 정도를 정말 그렇게 그저 벌써 나시만 이래지면 꼭 그저 발달하는데 지금 아이 그렇고 어쨌든 이거 보면 정말 신기하긴 신기한 약입니다.
0: 맞죠.
2: 그리고 이제 벌레되고 여름엔 하차돼가지고서 사람들께다 정말 이렇게 단일 보험을 주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음향도 소설한다지 어장육부도 해결하지. 그리고 이게 이 사람마다 이 식소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나 먹으면 피부가 좀 그러는데 그것도 좋아지고 새우 이게 다리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딱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것도 그만하고 있고 또 하지 않습니다.
0: 맞죠.
2: 나 먹으면 더 해서 이거 걸지 못하면 또 어찌겠는가 한 게 그것도 일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이래네 아 이게 정말 옛날에 한 게 되는 무슨 아이 뭐 동충하초 정말 사람께 이렇게 좋은 독도공 주는 정말 처음엔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연히 자꾸 안 먹어도 아이들 된게 무슨 한 가지를 가지고 되겠는가 한게 정작에 정말 먹기 시작해서 전보다 처음엔 그렇게 정말 그래서 3분의 1이나 싸서 먹어보느라고 어떤가 그래 되면 그렇고 아이들 뭐 그래도 처자한 게 먹기 시작해서 한 달 넘으니까 차츰차츰 나사시는 게 아시더라 말입니다.
0: 맞죠, 예.
2: 하더니 상가에서 싸서 먹다 나니까 요즘 이렇게 어제, 요즘 다른 약도 좀 왔다 버리고 요즘, 그래서 그거 막 간편해서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먹으면 되니까.
0: 맞죠, 예.
2: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아예 먹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 활동들이 참고해서 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십시오. 지금 또 우리요 가을 계절이면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명심해서 쓰고 예. 또 이런 계절을 또 그 잘 넘기기 위해서 지금 공장 측에서 진행하는 게 약도 많이 들이게 되고 그 약을 쓸 때 또 같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약이랑 같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제 동춘하초 발효균 보면 한다는데, 오늘은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1: 이 이거 뭐 기존에는 예, 제가 이 예, 어떤 나이서 그런지 몸이 여기 저기 다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또 그게 진단도 안 나옵니다.
0: 맞습니다. 내시계신 네, 분들 그렇습니다. 예.
1: 이 예, 혈압도 그리 잘 알겠는데 예,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말입니다. 계속 가슴이 후들거리네. 그리고 식은땀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고 또 꿈이 많고 밤 꿈기다 일어나면은 무슨 뭐 이 머리가 이 뭐 말이 아이 됐단 말입니다. 금방 뜨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자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또 밥도 못 먹고 가슴이 더부룩하네. 밥도 못 먹겠지 할까 되나 무슨 근이란 게 팍팍 내리지. 아, 진짜 얘 약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0: 그랬겠죠.
1: 광고 약을로 중이 들어가서 청약을로 먹고 그래도 얘 나설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막 근이랑 팍팍 내리 한 20건 근이 내리댔습니다. 네.
0: 아, 예.
1: 예, 근이 그래도 팍팍 내리 나가면 사람들이 어제 어째 그렇게 못 쓰게 됐어 하면 막 그 듣기 구찰 정도로 영상하게 듣기 싫었다 말입니다. 그래 너무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다 내 우연히 방송 들은 게 이 동천아 저 발의 견분에 대해 선생님 강의하는 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또 뭐 거기다가 또 발효까지 했다지. 그래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야기나 좀 먹어보다 해서 초면 조금 쌌댔습니다. 너무 약에 올리고 나니까 되나에 그 시민이 없어가지고 조금 쌌는데 먹어서 한 거다가 한 달만 되니까 벌써 이게 좀 좋아지 기분상에서 좀 이게 좀 틀리더라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다
0: 먹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란 건 예.
1: 잠이 벌써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 잠이 이래 오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1: 식은땀이 예, 식은땀이 자꾸 나는 것도 없어지고 꿈이 많은 게 꿈 꿈이 적어질 때라.
0: 맞습니다.
1: 밤 거서 누구면 거서 꿈기다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든가.
0: 그렇죠.
1: 예, 그러던 게 꿈이 좀 자동으로 적어지지. 그러나 이게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데 가슴이 더부룩하던 게 그 증상도 없어졌지.
0: 맞습니다.
1: 이 건망증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네.
0: 네.
1: 그렇게 여러 해를 자지 못해 그런지 머리 상태 머리가 아픔이 그만큼 대략 심해진데 그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랬겠죠.
1: 그리고 이 생각밖에 또 이제 이 뭐 그거는 나는 원래 크게 중시다 했댔습니다. 이 소변도 작고 소변에 거품이 나가고 또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추위 쐐기 타가지고 그저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제. 그래서 여름에도 이불 밑에서 양말을 신고 그냥 다 뗐단 말입니다.
0: 그랬겠죠.
1: 지금은 이 감기 증상도 없지 발을 이렇게 그래서 뭐 크게 양말 안 신어도 이 그 이렇단 말입니다. 발이 조금만 손뜩하면 또 감기 증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증상들이 다 없어졌지 진짜 약을 먹어보니 알겠습니다.
0: 맞지요.
1: 아, 예, 하루에 한번 먹지. 그전에는, 이거 먹기 전에는 밥상에다 약을 쭉쭉 세워놓고, 어느 거 먹었던지 기억이 안 나서 줄을 세워놓고 내 먹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동순하고 발효견분 가지고 이거 한 가지 먹으니까 먹기도 편리하지, 몸에 내 건강에 좋아지, 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지요, 예.
1: 예. 그래서 이 계속 먹기를 해서 또 활동 좋을 때 배달 받아서 계속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1: 예, 2830666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우리도 뭔가 동충하초 먹는 가족입니다. 집에 남편 오면가 뭐 당뇨 합병증이 있으면서 예, 그냥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지금 이 동충하소 먹고 있는데 지금 영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담약 효과 못 봤는데 이야기해서 효과 잘 봅니다.
0: 맞지요.
3: 예, 소변 차수지네 여러 번 볼까나 예, 저는 김사지 못하고 그다음 냄새도 나고 색깔도 진하고 거품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이 증상 다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완전 떨어져 나있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꼭 다 좋아집니다. 예.
3: 예. 정상이다 싶어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증 있으면서 가려움증 얼마나 가려워하는지

0: 저녁에는 자지 못한다. 한 3시 걷고 나면 또 피부가 엉망이 됐어. 막 또 높아야 됐습니다. 개등겨서는 피부도 전에 부드럽게 됐습니다.
1: 맞지요.
0: 그리고 상처 나면 또 웬만한 상처 나면 목이 있는데도 혹시 무기 되면 무시 두드려 올라가서 그거 나면 그게 또 피나 가서 아물지 않았댔습니다. 개등겨 우선 이거 먹어서부터 어중간한 상처 때까지가 아물대가 지금.
1: 맞습니다. 예.
0: 예, 총사 형 좋아진다. 그리고 예. 하루 세끼 먹어도 그냥 맥이 없다고 눈썹이 맥이 없다고 입에다 달고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예, 밥 세끼 먹고 그래도 여섯과 같이 먹는데 맥이 없단 말이고 그래서 기운이 난단다.
1: 맞죠. 예.
0: 예, 이렇게 너무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게 나는 또 어떤 소사 있는가 나는 예, 그냥 뭐랄까 머리 세게 아팠대서 난 두통이 심하단 말이야. 고혈압이 있을까나. 또 머리 아플 땐 터진 것을 아프게 됐습니다. 머리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 약간씩 혹가는 아프지, 아예 아픈다, 저는. 이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혈액 증상이 돌아왔죠, 예.
0: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돼서 그냥 트림이 나고, 예. 그, 꼬리 나고 앉으면 밥 미스미스하면 맛이 없었댔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막장하고, 예. 그러던 증상이 요즘에는 소화 잘 되고, 배가 영, 쑥거리 내려가니까 가벼워진 감이 납니다, 배도 지금.
1: 맞습니다.
0: 많이
1: 예.
0: 나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 시간에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것도 알리고요.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거 뭘 좋아졌는가 뭐 이 변비 그냥 해결해야 돼. 내 날에 한 번, 다섯 시 한 번씩 봐도 변비 해결됐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먹어보니까 나 진짜 좋은 약 알긴다. 예. 고산지에서 자란 약이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선생님 맞지 맞다 딱 맞습니다.
1: 예.
0: 그래 하루 그래 그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번거롭지 않아서, 예. 이 약 사니까 또 여러 가지 약 같이 선물 많이 주지. 그 다음 약값이 저렴하지. 약에서 약을 더 얹어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둘이 같이 먹으려 연락도 꼭 싸게 했습니다, 더.
1: 그러십시오. 우리 두 분이 다 많이 그런 복용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예. 약에서 안 되던 증상들이 우리 동청화초 예. 발효균에서 해결됐다면 그냥 계속해서 견지를 쓰는 게 좋는데 또 우리 활동할 때마다 사게 되면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0: 어, 맞습니다. 예.
1: 맞죠. 2832-0666번에다 예.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통화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이 달력을 오래 해서 예, 여러 가지를 할병들이 들어와야 거기 제일 바쁜 건 예, 이 소변이 자꾸 소변이 냄새 나고 소변이 아이가 연고사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신경질색이 있고 관심병이 있어서 심장에서 예, 정신이 있고 쓰러진 적이 몇 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이 동통화초를 지금 쓰니까 나의 지금 동통화토 써서는 지금 한 번도 쓰러 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비기도 있어서 예. 그냥 그저 헷갈아지라고 올라다 염이 목에 무슨 가래 같은 게 붙고 폐에 찌다가 물 차고 이랬다는데 지금 폐도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3: 어쨌든지 동통화토 쓰니까 폐하고 심장은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 그런도, 의사들이 심장이 나쁘면 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 소화해야 돼서 밥이라는 거 한술 먹어도 그만, 아이 먹어도 그만. 그러니까 맥이 똑 떨어져 꼼짝 못 했는데, 지금 예, 식사도 돌아서 밥도 잘 먹고, 맥도 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고혈압이든 게 지금 130에서 떨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어디든 동통화토로 써보니까 나의 영 믿음 써 있는 약이고, 예. 이 동통화토 발효경분이 이거는 한 5-6년 되겠는데, 그냥 동통화토 발효경분이고, 가격도 무슨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하고, 결국 우대 활동이 잘해주고 하니까 나, 가격도 저렴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예, 그 믿음성 가지고 저리 그냥 계속 쓰기로 해서 오늘 또 배달 받아왔게 된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4: 여보세요?
1: 예.
4: 네,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4: 어제부터 내 전화 치는 게 그냥

0: 전화를 그저 못 받아서 그저
1: 아, 그래. 예, 그래 아십시오. 예.
0: 오늘 약을 가져왔는데
1: 예.
0: 이 나는 오장육부가 이게 다 나쁜다. 그저 위부터 저 심장부터 그저 대장 소장이 비장이 간소지 다 나빠서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어서 한 날에 두 개씩 먹으라니까 아침에.
1: 그러니까 지금 어느 증상이 좀 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 약은?
0: 예. 예. 지금. 저 소변이 또 할증하게 대여섯 번씩 누지, 겨우 예, 참을 수 없습니다. 말아 땀을 흘러가고. 그래서 내 처음에 이제 예, 이거 주문을 했는데,
1: 예.
0: 그래서 어느 게 낫겠는가 하면서 내 이제 처음 그랬는데, 그지.
1: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 좀 예. 중간 증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밤에도 소변 차수가 많으니까 잠도 못 잘 거 아닙니까? 예.
0: 예.
1: 그러니까 예. 문제는 지금 오장육부에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
0: 예,
1: 예. 예, 적게 많게 예, 다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두 봉지 하십시오. 다 아침에 예, 단번에 예. 두 봉지 하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많은 증상들이
0: 먹은 다음에 하람
1: 예?
0: 먹으랍니다. 혈압약 먹은다. 혈압약.
1: 혈압약 서약입니까?
0: 예.
1: 이렇습니다. 그거는 예, 후에 잡사도 되고 먼저 잡사도 되고 이렇습니다.
0: 예. 예, 예.
1: 그거지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 두 봉지를 예. 같이 하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예. 위랑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위랑 자극하는 약은 예, 식후에 복용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위랑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0: 예.
1: 예.
0: 나는 예, 위는 또 그러면 돼. 이 대포기는 데와서 동진에 있으면 이기 와서 떡 쟁기에 있으면 그저 아랫배만 불어나고 먹지 못한다. 그저 아랫배만 딱 불어나서 나가도 되고 그저 자꾸 그저 내리면 문다집니다구나.
1: 맞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지금 우리
0: 예.
1: 그 신체를 놓고 말하면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초가 예. 막혔기 때문에 그 위부분이 예. 막혔기 때문에 그 동지 증거가 같단 말입니다. 예, 뭐 만주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밥 먹기 마음이 더 더부룩하고 예. 이 증상들이 예. 다 나아지 입니다. 그 위축성 예. 위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0: 예.
1: 꼭 해결됩니다. 아, 예.
0: 예. 그래 해결됐으라면 나 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홉 가구 떴겠는데 이게 스무 가구 왔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시심을 예. 갖고 뭐 쓰십시오.
0: 이게, 예. 두 개씩 먹으면 이게 저기 어떤가? 저기 서너 달 그저 푼하게 먹겠습니다.
1: 어쨌든 예. 먼저는 두 봉지 하다가 예. 지금 예. 좀 내가 바쁘다는 이런 증상들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소변이나 무슨 그 일하듯 번씩 놓던 게 한두 번 예.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면나 피부도 갈아봐서 그저 막 그저 자다상 좁쌀 같은 게 그저
1: 피부도 예? 피부는 예. 피가 도와주기 때문에 피 공능이 해결된다면 그 피부 가려움증도 다 같이 해결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나 이제 처음이 되나 몰라서 지금 이름 예. 물어보는 겁니다.
1: 예. 시심을 갖고 쓰십시오.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동천화설 쓰고 있습니다, 시장.
1: 예.
3: 어쨌든 이제 저는 한 반여일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돼? 이 약을 내 시작했는가 하면 신자에 지내 떨겨서, 예. 모든 데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영세에 짓고, 예.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어째서나 밀배 있어가지고, 그리고 풍도 슬쩍 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예. 이랬는데, 이 동전화들 처음엔 두 봉지 먹었습니다, 내 두 달을.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나슬다 시작하니까나, 한 목적씩 먹었는데, 시작이요, 이게, 매개 방문의 효과 다 난다, 시장, 어디나
1: 맞죠.
3: 다 난다. 관절도 그렇게 아프던 게, 이게, 베베 선생님 좀 안에 떨어집니까? 떨어 아이집니다, 이게. 관절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마의 효과 있고, 예. 어제서는 이 동전하트와, 예, 먹으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병원에 별로 아이 간다, 선생님.
1: 맞습니다.
3: 병원에
1: 예.
3: 별로 아이 가고, 혈압도 예, 정사에 대한 혈압약을 별로 아이 먹습니다, 선생님.
1: 예.
3: 그래서 아이 먹어 이렇습니까, 끊어도?
1: 완전히 끊지 마시고 유지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 두 알 잡혔다면 한 알 잡혔다면 절반 이렇게 복용해야 됩니다.
3: 예.
1: 진해 완전히 끊게 되면 다시 발작을 떼게 되면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 예. 그렇게 먹겠습니다. 시장 혈압도 정상입니다.
1: 예, 그래도 이 유지량 해야 됩니다.

0: 그것도 이랍습니다.
1: 예, 예.
0: 효과 영 좋습니다, 선생님. 이 동전 하트가.
1: 예, 맞죠.
0: 나는 그래서 이거 계속 쓰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하트에 참가라고, 예. 이래도 동네 하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소화계통이란 것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소화계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는 나이가 든다면은 위축성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든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산분비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불편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복부에 항상 은란 동통이 있거나 또 뭐에 만지는 것 같고 설화정맥 그러니까 혀의 밑에 고정맥이 굵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빈혈도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지금 위축섬염이라는 좀 중한 분들 우리 여기는 알파 분해마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300억 개의 유활성군이 작용을 인해서 우리 생명 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동청하초 발효균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어느 계절이든 삶의 자리에 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비바람이 거세도 또 토양이 촉박해도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걸어온 마음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 한 송이. 그것이 바로 오늘을 견디는 당신의 의미이고 숨쉬는 이유입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누군가는 그 꽃을 보고 위로받고 누군가는 그 향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 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다는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훈춘 왕청에는 비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부분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섭씨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연변 축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여름 연변의 뜨거운 열기를 달군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30일 연교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2026 연변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연길 동북호랑이팀과 룡정 동룡팀의 맞대결. 이미 6연승을 달리고 있던 룡정팀이 이번에도 강했습니다. 전반전 24분경 왕기호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전에는 리진희 선수와 정수영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4-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룡정 동룡팀은 7전 전승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연변 리그에서 나온 진정한 무적 함대 탄생입니다. 준 우승은 연길 동부 호랑이팀, 3위는 훈춘 방천 동호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상

0: 최다 득점자에는 의룡정팀 리진희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주 8개 현시가 각기 1개 팀을 구성해 홈 원정 단일 리그 방식으로 총 28회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프로 수준의 운영으로 축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구와 함께 연변 여행이라는 주제로 각 현시에서 농특산물 전시와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열어 축구의 열기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라운드 기타 경기 결과 도나와 훈추는 2대2 무승부, 활용은 왕청팀을 3대1로 꺾었고 도문은 안도를 4대1로 대파하며 유일한 무승팀으로 남았습니다. 이로써 2026 연변 축구 열기는 7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연변 리그가 이제는 단순한 축구 대회를 넘어 연변의 새로운 지역 명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1라운드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서안국제축구중심에서 열린 2026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1라운드 경기에서 섬서연합팀을 만나 1대3으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섬서팀의 강한 압박이 이어졌고 전반전 12분경 선제골을 내준 연변팀은 조반리가 전반 39분경 환상적인 중거리 가마차기로 동점을 만들며 희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골을 허용하며 1대2로 뒤처졌고 후반 85분경 쐐기 골까지 내주며 승부는 굳어졌습니다. 조반리가 온갖 집중 견제 속에서도 빛난 한 방을 보여줬지만 팀 전체의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측면의 황진비도 공간을 뚫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9월 5일에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맞붙게 됩니다. 과연 연변팀이 이번 패배를 딛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팬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연변 축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학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수학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원조율, 바로 파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원조율은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3.14라는 숫자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조율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소수입니다. 3.14159265355로 시작하는 이 숫자는 아무리 많은 자릿수를 계산해도 끝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규칙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숫자를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가를 두고 세계의 기록 도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일본의 아키라 하라구치입니다. 그는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도전에서 무려 10만 자리의 원주율을 암기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한 숫자를 순서대로 끊임없이 말해나간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인간의 기억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네, 10만 자리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쉽게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 번호를 외우는데도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신분증 번호처럼 비교적 짧은 숫자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10만 개에 가까운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하라구치는 숫자 하나하나를 무작정 외우는 대신 자신만의 기억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를 의미 있는 소리나 언어적 이미지와 연결하고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듯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도

인간의 뇌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도전은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언어, 반복과 훈련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마라톤에 가까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원주를 암송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기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원주류의 숫자는 끝없이 이어지고 특별한 반복 규칙이 없기 때문에 기억 도전자에게는 마치 끝이 없는 길과도 같습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그동안 이어온 흐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숫자를 암송하기 위해서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호흡과 체력, 심리적인 안정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주를 기록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는 인간이 하나의 숫자 체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기억 속에 붙잡아 둘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숫자 앞에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숫자를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훈련해왔습니다. 원주률의 소수점은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도전 역시 그 숫자를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수학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앞의 복잡한 계산을 놀라운 속도로 해결하는 인간 계산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계산이 필요하면 스마트폰이나 계산기를 꺼냅니다. 몇 자리만 넘어가도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계산기 없이 머릿속에서 엄청난 숫자를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암산의 대가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단순히 덧셈과 곱셈을 빠르게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주 큰 수의 곱셈이나 제곱 복잡한 수의 계산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인도의 샤쿤탈라 데비입니다. 그는 인간 컴퓨터라는 별명으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1980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대형 숫자 곱셈 도전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각각 13자리로 이루어진 두 개의 거대한 숫자를 계산해 정확한 답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 걸린 시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짧았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기네스 기록으로도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암산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단순한 비밀 공식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자신에게 익숙한 계산 구조로 바꾸며 곱셈과 덧셈의 규칙을 빠르게 활용하는 훈련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숫자를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릿수 단위로 나누어 계산한 뒤 다시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긴 문장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따로 읽지 않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한꺼번에 이해하듯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 역시 자신만의 덩어리와 구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놀라운 암산 능력은 단순한 천재성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수학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언어인지도 모릅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정답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만날 수 없고 반복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수 없으며 틀린 답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고 계산 과정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세운 목표 앞에서 여러 번 멈춰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의 실수를 실패의 끝으로 삼지 않고 다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기록으로 남았죠.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수학에 관한 두 가지 기네스 기록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마음속 어디쯤에 꽃 한 송이 피워내셨나요? 아니면 아직 피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움츠린 씨앗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꽃은 결국 피어야 할 때 피어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고 견딤에도 빛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우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류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토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이었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잔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노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류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하,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호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류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목

0: 종이 들고 길을 막아 나섰습니다. 노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치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벽은 두터웠다. 국민당이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원안이 모두 한족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산악계에 사뿐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0: 류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1: 문제는 시간이지요.
0: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은 일이 커질 겁니다.
0: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 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2: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2: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류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3: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0: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2: 이족들이 쏘는 걸까?
0: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2: 그런 것 같지 않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1: 이족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2: 그럴 수도 있지요.
0: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2: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0: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0: 몇년전 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비약했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아니, 옷을 몽땅 비약이다니. 옷만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 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치부에 입으로 옷을 거둬서 공명년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요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빈은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1: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2: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 가져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3: 뭐라고 합니까?
0: 소빈이 동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3: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0: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원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0: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비는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아까 라홍 가문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소비는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리플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1: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0: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2: 료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0: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 사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0: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비는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베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비는 동역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3: 나는 구기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3: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0: 소빈은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3: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정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양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습을 했거든요.
3: 예.
2: 악보 들어요?
3: 악보 없어서 나와서는.
2: 예.
3: 선생님은?
2: 네. 있습니다. 있어요.
3: 있어요.
2: 네네. 자, 우리가 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저번에 배웠던 어머니의 떡방아 방아 예, 소리도 있고요.
3: 떡방아 소리.
2: 예. 자, 그 노래를 또 저희 애청자분이 한 분이 예전에 본인이 그 떡을 만들어서 팔면서 애들 둘을 공부시켰대요. 그래서 이 떡방아 그 노래를 보니까 너무 감동되어갖고 예. 잘 부르시더라고요.
3: 예.
2: 네. 많은 네. 분들이 참여는 안 하셔도 그래도 그 대표로 네. 참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노래들이 이런 감성을 일으켰다는 네. 네,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3: 그래서 우리 이 프로가 또 애청자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도 좋은 거지.
2: 네. 네. 오늘은
3: 이 노래는 선율은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네.
3: 근데 철이 방면에서 장단을 어떻게 타는가, 네, 우리 연변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왕홍청설했지 않까?
2: 네.
3: 외지 오신 손님이나 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내면서 부르겠는가 하는

예, 잘 부른다. 그 아름다운 우리 연변. 네, 이렇게 쭉 빼다가 호불로 뒤에 농연줘야 되지. 아름다운 우리 연변. 막 이렇게 적감도 떨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연변 딱 잡아준다면은 호불. 밀지 말고 호흡으로 두 불어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연변 고개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떠는 거 이렇게 떨면 재미없어요. 연변

이렇게 자, 질기 좀 이게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좀 질기게 하셔. 새 아침 열어 갑시다. 네. 네, 더블 머리에서 그 창문을 아침에 촥 열면 햇빛이 들어. 새 아침 열어 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백에는 장백산이 우리 우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는 장백의 음은 아예 없지만은 장백 자랑스럽게 장백의 빛나는 아침으로 아침은 좀 찬란하게

다를 다 이래 즐기지 위에서 또 아이 즐긴다 다 네 한 번만 다시 장백 장백 네 시작

0: 어떻습니까?
1: 자, 아니 잘하시잖아요. 네,
0: 전번에 우리 제가 여기 성공한데 오 선생님 잘 배워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장단 잘 타요. 그리고 새 어떻게 하면 찍긴가 소리가 새 뜨지 마세요.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기는 뭐겠습니까? 호흡이겠죠? 빵샤라. 새 아침 한번 다시. 자.
2: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예, 예. 호흡을 해야 찍인데. 이 노래는 뭐 독창 해보겠습니까?
1: 네? 한 번씩 선생님한테
0: 세 분 세 분 먼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분.
3: 예.
0: 세 분. 예.
3: 합시다.
0: 그 노란 마이크 잘 된다는데 중간 쪽으로 더 놓고요. 네.
3: 그러세요.
0: 예. 다 나가긴 나갑니다. 마이크 없어도 여기서 나갑니다. 효과가.
3: 소리 나가는 거죠.

0: 잘 불렀어.
1: 잘하셨어요. 자.
0: 금상각 전문의 아이덴트 했지.
1: 금상각?
0: 아니 금상각 예, 되는 것 같은데 금상각. 여기 바빠 한다. 뻔하게 씻는단 말이야. 금상 아니 한번 들어줘. 금 그 위치가 관계성인데 금 그냥 금이 되니까 이제 금삼각 슬쩍 삼자를 보세요. 금은 금삼각 이렇게 쓰고 금삼각 해보세요. 시작.

0: 이러면 된대.
1: 금삼각
0: 시작.
1: 금삼각.
0: 네, 금자 내면 그만. 금삼각. 예, 네, 그렇게 하면 돼.
2: 삼각이 이상하게 네. 삼각으로 자꾸 발음을 이분들 그러니까 하시게 되잖아.
0: 금상 상자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를 하니까 각자도 각자 그래. 금상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금삼사암 무죄를 해야 되는데 금삼각 문부 각자도 각각 문부 씹어줘야 되는데 한번 다시 금삼각 시작.
1: 금삼각
0: 네, 각자를 각자리가 아예 해준다면 말라가서 네 보세요. 금삼각각 이렇게 식으로 한 게 없다. 보세요. 들으셔보세요. 각각 한 다음에 각 한 대를 금삼각 눈 이렇게 들어가요.
2: 아, 깨끗네.
0: 금삼각 이렇게
2: 하지 말고.
0: 예, 금삼각, 금삼각.
2: 예,
0: 예. 자.

0: 딱 이게 받침이 있잖아. 그 삐크삐크 그 물으면 금삼각 바쁘긴 바쁘지. 조선어는
1: 금삼각 금삼 마지막 기역 받침을
0: 슬서
1: 억억악악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앙으로 하시니까
0: 가사가 예. 딱 받침대로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음색도 고가진데. 우리 노래에서 어떤 가사는 씹기 밥다고 부역해내면 그때 소리 색채가 틀린다. 해보지.

0: 각문부신 각자를 그대로 씹어서 각문부신 금삼각문 각각 하고서를 들어가야 된다 각자를 쉽게 쉬니까 각각
1: 삼각이라고 하면은 가사에서 완전히 다른
0: 내가 이 노래 부르기 이 가사를 잘 부르면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금삼각 금삼각눈부신 시작 금삼각눈부신 그거 악세드 금삼각눈부신 몇 쌍이 하려면 시작
2: 금삼각눈부신
1: 삼각
0: 먼저 들으세요. 금삼각 눈부신
2: 금삼각 눈부신
0: 강하재 각각
1: 그러니까 안 되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말로 삼각
0: 삼각
1: 삼각
0: 예 삼각
1: 삼각 이걸 예 먼저 해보세요. 삼각 그, 삼각 하면 안 되죠. 삼각
0: 이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삼각
2: 금삼각
0: 각이 아이씨 보면 강 나온다. 예.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어쨌든
1: 각각각 이러니까 크게 버리지 마. 입을
0: 대가닥 각가라
1: 버리신 상태에서
0: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아,
0: 어떤 강연 각각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그렇지 그래 각이 나오지 그거 힘들게 하지만 금삼각 눈부신 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예, 예 비슷한데 비슷한데
3: 자르게
0: 이 노래 뭐 한 번만 다 같이 불러 금삼각 잘하시 금삼각 시 다시 한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조금만 거기 깍깍 금삼각 눈깍 살라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새 네. 네.

0: 다 짜잘해서 허블로 다 이러면 이게 관도도 커지고 예. 다 예. 상 김상 김상 금삼각 이랬는데 안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삼각 눈각 눈부 눈자를 금삼각 눈부신 예. 강. 강.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냥 편안하게 이게 힘들어 하지 말고 그 시작
1: 금삼각 눈부신
0: 각 각 그 각 각 강 이겨라 각 각 각 금삼각
1: 금삼각 눈부신
2: 금삼각
0: 금삼각
2: 삼각
0: 삼각 삼각형 해보시오
3: 삼각형
0: 삼각형
1: 삼각형
0: 금삼각 눈부신
1: 금삼각 눈부신
0: 이 노래 다 됐는데 어찌 했을까 방아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2: 방아소리.
0: 시간 돼요?
2: 네.
0: 아주 또 15분이나 있어. 10분이나 있어. 방아소리도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잘할 것 같아요. 쿵쿵. 장바소리 잘 들으세요.

0: 않을까?
1: 예. 아,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0: 그다음에 네. 1절에 그
2: 맞아.
0: 그뭐 방아 뭐 좀 조금 크게 통을 가지고 방아가 이만 시란다. 그럼 예, 호흡도 공지어라 방아야 이렇게 돼야 되지. 공지어라 방아야.
2: 소리가
0: 그다음 예.

0: 예, 이래면서 저희가 듣기 좋다면 네.
1: 한번 다시 해보겠죠. 이제 처음 한 게 이만 했어요.
0: 처음 연애부터 했지.
1: 아니, 오늘 처음
0: 시간이 되니까.
2: 예.
0: 한 번만 네. 더 해봅시다. 그럼 1, 2,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후렴 잊지 마세요. 네. 두 번 한다, 궁금해. 예.

0: 잘하시네요.
1: 이 두 곡은 네. 제일 이때까지 배운 데서 제일 와상 잘했습니다. 네. 가사 간단해 그리고 예. 장단이 좀 잘 네. 먹어요. 예?
0: 네네. 금삼각만 금삼각만 안 하시고
1: 금삼각 눈부신 이렇게 되면 됩니다.
0: 네. 삼각각
1: 금삼각 눈부신 각각 네.
0: 마지막에 기억받침만 해주시면 네, 그, 각이 돼요.
1: 이렇게 강각 해야 된다. 예. 각. 예, 우리 조선 언어는 그 비코인만 해가지고 이태어는 아, 에, 이, 어, 우 밖에 없는데 다 외인인데 근데 우리는 비코인 각, 을, 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선 노래 보기 바쁜데 걔도 씹어야 된대. 금삼각 눈부 각 뒤에 각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각자 안 나온다. 금삼각 눈부 신 이제 대담하게 씹으죠. 각, 각. 그럼 음악 해야지.
0: 근데 장단이 앞 부분만 강조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지금 거꾸로 돼서 네. 금삼각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지 원래는 네. 일단 금삼각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각자 씹어라 합니다. 금삼각 눈도 이러면 되지. 이제 나는 그 강조라는 말을 앞에만 금삼각 눈도시다.
2: 금삼각 눈도시다.
1: 네, 이제. 되지 약박을 각 해라마는
0: 네 각 삼각을 오늘 또
1: 삼각
0: 네 그 삼각은 좀
1: 바쁘다
0: 야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1: 네 딱 네, 됐습니다 시간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방아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미잔이었습니다.

심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온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몽약으로 불리우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약곽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강, 복사삼 이런 8가지 증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증상과 어떤 질병에 구체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제품 자체의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을 윤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뭐 때문에 심폐, 기혈, 이걸 심장병 치료인데 앞에다 놓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우리 심장 박동과 더불어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혈액이 숙통하는 과정에서는 만파 상태의 산소를 싣고 혈액수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혈액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만약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중약설에서는 이런 설법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산소를 싣고 갔다 왔다 하는데 일단 어느 부분에 뭐 혈액이 전달되던 기간에 산소가 부족된다면 금방 이자차로 40, 72%를 개결해서 쓰러지거나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윤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한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치명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모든 기가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0: 마음이 늘 녹에게 쫓겨오는 감을 느끼게 됐고 오징어는 서로에도 놀라고 안장을 찾기 힘든데 이 점을 해결해 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혈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주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저원 통신만을 요즘 한 반년 넘게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나는 이 심장이가 원래 좀 안 좋습니다. 이 자꾸 자수 이 심장이가 이렇게 발작하네 이래서 검사하니까 심조통관심증이 있었어요.
0: 아, 예.
2: 예. 그래서 어떤 이 정말 돌지 가슴에 돌지 들고 놓는 것 같고 예. 막 이런 답답하고 막 이런 증상이가 자꾸 나 자주 나타난다. 예.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심장을 인해 가지고 소리에 막 이리 벌써 이게 심장이 아파나고 시작할 때는 위부터 막 쓰고 얼리 이빨 통쇄하고 또 올라간 막 머리까지 아프고 이렇게 그 좀 심했습니다.
0: 바로 예. 심장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2: 예. 그런데 약을 써도 그래서 금시금시 그렇고는 그냥 자주 이게 심장이가 이렇게 아파나고 이랬는데
0: 예.
2: 이번에 이 저런 통신만을 먹으면서 한 4개월부터 먹으면서 벌써 이게 알기때다 이게
0: 예.
2: 심장도 편하고 막 그렇게 뭐 돌지 들고는 같은 것도 많이 났고 예. 이렇게 편안한 감이 난다든지
0: 그럼요 예.
2: 예. 자주 그러고 심장이 어떨 때는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0: 예.
2: 심장이 아파나고 이랬는데 이 증상과 지금이 기본상 뭐 한 석 달에 한 번나 뭐 용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든지 그러니까 영 변한다.
0: 예.
2: 그리고 이 가끔씩 이 뭐가 마른 애들이 막 기침이 마른 기침이 막 나고 입안에도 냄새가 영 세게 난다.
0: 그렇죠. 심편이 심한 예. 구체 증상 가운데 속합니다. 예.
2: 그래가지고 항상 이 심장약하고 이 뭐 사탕이나 끈이나 그냥 넣고 다녔습니다.
0: 예. 예.
2: 이게 그 당긴 냄새나 뭐든지 대화해도 그렇고 영 일이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증상도 메모 약도 안 갖고 다녀도 별로 막 내 심장 아프면 어찌겠나 이런 근심이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나 이 내 지금 저런 통신만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가 이게 좀 좋아지는 게 알겠다. 혈압도 원래는 혈압약 먹었는데 지금 내 두 알씩 먹다 하나씩 줄이고 지금 하나씩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다 영 온정되어 있습니다.
0: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이 좋아지는 분들 여사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난 혈압치료를 하고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2: 예, 그리고 어떤 때는 혈압이가 온정할 때 막 머리가 아프고 머리 어지럽고 정신하나 이랬는데 지금 영 거뿐합니다 이 머리도
0: 지금 그렇죠
2: 예, 예. 이거 나는 항상 이 저런 정신말을 좀 꾸준히 쓰려고 그런다 오늘 9가지 배달 받았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을 갖고 있으니까 쓰시게 되면 효과성으로 기본으로 보증하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개 료정은 넉 달이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드님이 심장병 한국 갔다 이리 온 게 어제 일이 바빠서 그저 다른 데 허리가 아파서 그랬는가 한 게 중간지 걸렸는가 한 게 엔디람에 보름 맞았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병원에가 검사했다. 심장병이란다. 그래서
0: 예.
3: 이 초원 통신만 내기 있던 거 계속 지켰더만이 아이 이빨이 그렇게 아프면 그저 이빨 다 헤였는데 이빨 자꾸만 아프다니까 그래
0: 예.
3: 치과 가봐도 다른 몸이 없다니까
0: 예.
3: 없다는데 자꾸만 이빨이 아프고 이빨이 자꾸만 온몸이 그저 아프고 그저 통신하고 진도 못한다 맨 안에 그저 땀 흘리고
0: 예.
3: 모직을 좀 눕지도 못하고 그래 밤새게 앉으나 서나 그저 헐떡헐떡 거리고 소리 그래서 이거 자주

0: 그때 어 많이 좋아지니까 하나도 채 이랬는데 혼자 끓인 게 낫고 얘 감기 콧물에 끓이게 이봐이 해지던 게 그것도 이러고 얘 아 이 사람 또 특별합니다 이봐이 어지고서 싹 치포해가지고서 얘 또 별나십니다 그저 얘 싹 그저 치포해가지고 얘 문통기 싹 재가지고서 그렇게 그러십니다
1: 예 난 그저 심장열이 심해서 아, 그렇습니다 심장열이 심합니다 심폐열이 심해
0: 이봐이 치포해가지고 그래도 예 그 이하고 먹은 게 많이 낫다니까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심장에도 그렇게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그리고 입안에서 조금 냄새 나는데 그건 초식이라 그런지 조금씩 냄새 납니다. 그러던 게 이거 먹을까? 아무 터지도 안 되니까 예. 이빨이 아픈 것도 이렇고 그리고 혈압도 잘 되놓고 식사 잘하고 할까 그 배달을 아홉 개를 받았어요. 계속 시킬까 안 해서 그래서 놔두고
1: 그렇게 하셔. 예. 아홉 각 사면 세각을 무료로 드리게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넉 달 한계 치료 과정을 견지해서 량을 보증하게 될 생각 그 정도 복용하시느라면 많이 알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술은 돈도 조금 어느 정도 벌고 왔겠지만 해도 건강을 대가로 한다면 그건 수입이 맞지 않는 거죠. 이 제품 자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몽약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부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 심장일에 올리솜이 잘 올라와요. 예. 계속 이 점을 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심률이 또 빠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 검사도 했는데 뭐 신벤트도 하고 하나를 차는 그런 검사도 했습니다.
1: 예, 예, 예. 24시간 신덴토입니다. 예, 예.
3: 예. 어머니 심장이 좀 몸에 있다면 이래 약 있었는데, 그 병원 약을 먹었는지 도대체 상관없었다. 그래. 그 내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는 그, 저, 총총 심한 먹은 게, 아이, 심장이, 내 같은 사이 비슷한다. 근데, 많이 나사졌다면 너도 그거 싸먹어보라. 그래서, 총총 심한, 싸스 저리 한 대려도 쌌습니다.
1: 예.
3: 이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이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와는 이 심장이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3주 자욱에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3: 이 그지 말이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다음에 그 저 심리를 빠르고 올려숨이 올라요 이러던 증상이 지금 차차차차 사라진다. 여기 심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감각으로.
1: 아 그렇죠. 감각으로 알리게 됐죠. 예, 예.
3: 예. 어, 그래, 이, 뭐, 이 총총심하는, 저, 값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대요.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네. 한 가지 문의한 거는, 네, 이래,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 써도 이럴 수가 없죠.
1: 아,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한 번 내지 이미 넉 달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셨다면 많이 나아진다면 차수를 가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오늘은 한 번 냈다 내일은 두 번을 이렇게 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능감 또 활동이 조금씩에 네,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초원청심환이 있어서 효과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저 집안집 형님이가 이제 생년에 갔다가 저 신장이 대단히 나쁘더라고 합니다. 호흡이가 부정사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가 물어보니까 가슴이가 막 그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 바늘을 쏙쏙 찌는 것 같고 그 다음 숨 막 때로는 어떤 때는 숨 막 올리막으면서 예. 그럴 때마다 그 조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써서 효과가 좋으니까 이 초원청심만 써보라고 이거 쓰는 사람들 이만저만 다 좋다고 예. 이하면 또 부작용이 없고 예. 누구나 써본 사람 효과 없는 게 없다고. 다 좋다고. 되네. 그 앵겔라스만 써, 주머니가 말해서 썼는데, 어디는 한 열흘 풀었는데, 걔네 벌써 지금 이 가슴 팽이 때 자화되는 증세 없고, 그냥 바늘에 쏙쏙 튀는 거, 그 증세도 없어지면서 지금 이 가래 가서 상담함.
1: 아,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옵니다. 확실하게.
4: 완전히 지금 개선이 완전히 또 많이 돌아섰다만.
1: 그렇죠.
4: 그러니까 지금 숨도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너네는 어디 야생에 진지 어디 느껴지 내게 야 나서나 안 나서나 어디는 이 가지고 그 우선이 계속 그래서 돌아갈 때 계속 쓰라고 내 이게 그 약이란 게 이걸 또 쓰다 안 쓴 그다음에 또 다시 이 바쁘다고 내게 그래 아 그건 알았다 그래서 또 자식들 한국을 돈 많이 붙이 그러니까 그 너네는 무슨 근심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제는 이 약을 이렇게 이 좋다는 거 알고는 지금 승리 내가 어떤 데 여러 사람한테 다 맞았나 나는 안 듣고 이렇게 해야 돼. 몸이 아주 크게 없다면 그 약 좋은 정도만 승리가
1: 어 그렇죠 예예 예.
4: 다른 거는 자꾸 재발하더라면 근데 이건 초약 났을까 재발하든 근데 이건 안 듣고 이제 큰 부작용이 없다면
1: 그렇죠
4: 그러면 호흡이 정상이니까 이래서 나는 그저 우주원이 나는 그저 늘 계속 그저 쓸려서 안 돼. 선생님께 이제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하다 인사드립니다.
1: 아, 예, 늘 건강하시고, 암튼 심장병에 대해서는 중시하는 그 예, 편에서는 이 제품 상황. 자체가 확실합니다. 예, 많은 예. 분들이, 예, 취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지금 공연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신약대학방에서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약가게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입소문을 통해 갖고 허상 전달하는 사이에 그리고 이미 쓴 분들이 효과가 좋아서 자기 곁에 분들을 이렇게 뭐 소개해서 이 제품을 견지하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비례가 높습니다. 거의 기타 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 뭐 다른 제품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을 기본으로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부작용이 없게 되었으니까 비교적 안전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미 뇌졸중에 걸리셨거나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특히 주사를 할깡 말깡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은 하루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조금 기침을 대고 합니다. 그런데 기침을 대고 하니까 기침약을 아마 제가 그 아는 그 곁에 중요한 이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침약을 아마 한독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도 똑 있고 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뭐 거의 뭐 강다짐 하다시피 이 제품 딱 추천해서 복용해서 효과 없으면 내 돈 내겠다 이 정도 그 장기 추상에서 해봤는데 지금은 기본상 기침을 짓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제품 이미 견지한 시간이 한 석 달 됐는가 한데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래가 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일단 견지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주자에 너무 미혹되지 마시고 보수적인 료법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이다.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소원을 떠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수전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 제품을 쓰시면서 백자양심환을 꼭 한번 참고해보시오. 그러면 손 뜨는 증상이 개선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 국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임세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부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 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 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3: 우리 주 포장 인쇄업종의 선두

0: 기업인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진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시장을 확보하고 성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진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냥,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리입니다. 중국 인쇄 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 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 포장 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 포장 기업입니다. 연변 본토 시장 확보에서 전국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명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 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0: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종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개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서기이며 원장인 리개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원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개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 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개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 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1 라운드 섬서 연합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1-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 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 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 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에

0: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1: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계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고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환,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

0: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 동맥 경화, 뇌 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또 각종 질병에 대한 궁금하신 점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원래 오늘까지입니다. 예, 근데 우리 내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3시 반부터 지금 4시 사이 우리 이 시간대 방송은 이 내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그리고 2, 3, 4 이렇게 여러 날 이렇게 놀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우리 방송이 지금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9월 6일까지는 지금 재방송 나감이 하기 때문에 그 우리 활동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 명절이 뛰어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우리 이 우리 활동으로 그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의 한 과기 가격이 330원인데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리죠.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아이스 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소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이 약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팔 누에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좋은 제품입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인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 원래 오늘까지지만은 내일은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 기계 보양을 하는 시간대이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이 방송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은 쉽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는 정수미도 잘 듣고 이 시간에 영 잘 듣습니다, 선생님.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어제 그냥 감히 이 이야기가 어쨌든 특수이야기 돼서 연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정말 예,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우리도 이 중풍환자의 이야기하면 제프여고 고혈압이 내려야옵니다. 이야기 쓸길에 고혈압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프여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2: 야, 약이 정말 이게 장약이가 이게 장량 집단에서 서방의 약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또 이런 선전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런 약이 있는 건 모르겠구먼 깎겠거든요.
1: 맞습니다.
2: 선생님도 정말 양마다 못지않게 정말 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감사하다는 뜻을 내 표시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이 아구길에 잡수고서 그래서 제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1: 좋죠.
2: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구해제 그 뭡니까? 예수
1: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또 약을 또 이거 한 가지 가지고 5년 5개월을 얻어놓은 6년 동안 얻어놓은 거의, 예, 거의 6년 되게 얻어놓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야기 효과 없으면 그렇게 오래
1: 뭐래 하지 못합니다. 원래
2: 못하지 그 못 되게 못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또 예 면 한금으로 된 약이 그 서장에서 이름 있는 약이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갔지 그 뭡니까?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약재가 좋다만 그 네 가지 면 한금으로 된 약이 두세 가지라 하고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 아이 어느 약이 비할 수도 없고 이 약이 정말 최고의 훌륭한 약입니다. 재배됐을까 그 다음 훌륭한 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1: 예.
2: 예. 그리고 또 그 홍경천은 5,400m 있어.
1: 맞습니다.
2: 아, 예. 그리고 몸이 들어가서 예, 이 모든 염증들이 염증을 각종 염증들을 한산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자연히 올라가죠. 예. 자연 치유력이 계속
1: 예.
2: 올라간다만
1: 우리
2: 원래 이게 면을 높인
1: 면역도 높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혈액을 많이 보충해주고 기를 조절해주고 그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또.
2: 맞습니다. 예. 숱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을 쓰고 정말 낫지 않아가지고 이 약을 쓰고 끝내 나섰다고 그 심리가 지금 그 정말 목숨을 뺏어가는 이런 병들이 다 이 약에서 나서가서
1: 심리혈관 질병 치료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2: 그래,
1: 이 5년 5개월 후 지금 조소말 방송에서 이거 강의되고 있는데 이 약이 어느 만큼 이게 안 되는 약이라면 근본상 5년 5개월을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2: 그렇죠.
1: 예.
2: 지금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가지고 건강 의식이 높아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정말 강의를 잘 들어가서 내 몸에 병이 있는 거 정말 치료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뭐 주치공은 또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예.
2: 그리고 그 다음 약재가 어떤 약재 도대체 들어가는가 5,400m 이상 4,500m 이상 이런 약들이 있기 네 가지 면향물을 드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는 이런 약이 없습니다 세계에도, 예, 세계에도 최고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내 예, 소개를 해서 예, 내 소개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진성만 해도
1: 예, 많습니다
2: 예, 예, 다섯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가볼까 다 진성한다 나로
1: 이 약이 이 약은 선전하면은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2: 약이 진짜 이게 좋은 약이죠. 진짜 명약입니다. 그래서 뭐니 우리 이거 약사한테 주체공이 딱 중풍 치료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딱 있을까 썼는데 중풍 치료됐단 말입니다.
1: 그렇지.
2: 되지. 하여튼 약은 유명한 약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이죠. 그래서 전번에 사전에 우리 쌓았대 그만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우리 또 예. 친척이 또 한 번, 사촌 오빠 내 전문에 한번 얘기하는데, 놓고 한 번 왔는데, 자꾸 얼음진 하는 게, 거기서 대신, 거기서 나 얼음진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혈압이 앞에 게 얼마 가면, 예, 170입니다. 170.
1: 아, 예. 높은 게.
2: 우리 남편에 비해서 아무것도, 우리 남편은 249 줄이니까 다 끊어줬습니다, 선생님.
1: 아.
2: 최고로 230이던 게 줄 끊어놔가지고, 그럼 240에 뭐 50이 그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밑에 게
1: 지금
2: 40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끝내 이 약 다 쓰고 혈압 내려오면서, 그치. 야, 선생님이 그것도 좋은 훌륭한 또 녹색요법도
1: 그렇죠. 예.
2: 예. 정말 선생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훌륭한 녹색요법을 정말 배우고 학습하겠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널리 선전하고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랬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도 싸겠답니다.
1: 예.
2: 우리 학생이.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예. 원래는 오늘까지입니다. 겐데일헬부터 예, 시작해서 지금 우리 다 이게 재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내리는 방송이 없고 모레부터는 지금 계속 재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이 재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0: 이번 우리 활동이 9월 6일까지 이 우리 활동을 준다.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호한단다.
0: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옆에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쏠 그렇단다.
0: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아, 원래 그게 치료 잘 아야 됩니다.
3: 예,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니 조만간에 끼물 같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회 방송에서 예, 선생님이 서장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 말씀 듣고 이 약 접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낮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예 난다.
0: 예.
3: 저는 예,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0: 잘하셨죠.
3: 예.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구나, 약이구나 하는 걸 알려줍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당연 진해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0: 예.
3: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록색요법이 있다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그 요법을 같이 사용했는데 야도 딸다운 먹고 예, 혈압도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그렇죠. 예.
3: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도 못 걷고 쉬고 했는데 지금 맨디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0: 있어요. 예, 예, 좋은 일이죠.
3: 예, 신민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에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지금 이해하고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0: 예, 좋죠.
3: 우리 남편하고 나는 예, 둘 다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 약 쓴 게 정말 심혈관 질병에는 예,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내 그렇게 예. 많이 써봐도 예, 우리는 이 약을 좀 지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우리 둘은 예, 영원히 이 약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0: 예, 아유
3: 예,
0: 고맙습니다.
3: 이 대학에 예, 다니는 친구를 소개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로인 대학 다니는 친구는 예, 떨개병이 있고 예, 뭐 떨고 손도 떨고
0: 예.
3: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도 영 차고 그랬는데 이 약 먹고 예, 영 효과 좋다면서 예.
0: 아, 예.
3: 효과 볼 때 예, 더 쓰겠다면서 예. 또 권고 단계랑 걸치겠다면서 오늘 예, 36과 배달 받겠다.
0: 아,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 우리 이 우리 활동 9월 6일까지는 드리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상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한 잔.
0: 예.
4: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0: 예.
4: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4: 빨리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또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예, 알려주던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아, 예, 맞습니다. 그게
4: 예. 지금은 예, 당연히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또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이 갱색이 와서 이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아이 거기다가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0: 예.
4: 붙들 빼가지고 고생했는데 예, 앞달 사오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좋죠. 예.
4: 예.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예, 죄송한 우산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예, 다르다는 예. 게 알림다 써보면은.
4: 예. 예. 그래,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예, 주제를 여치 못했습니다.
0: 아.
4: 예, 그래, 지금은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너무 기뻐한다.
0: 그렇죠, 예.
4: 예. 선생님, 우리 두 부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0: 아유, 그래도 좋습니다. 예.
4: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대선암과.
0: 예,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교수장역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0: 예, 알고 있습니다.
5: 이만큼 더우냐고.

0: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대병 치료학과 난 이거 소마 치고 약이고 소마 그런 제일 명약이라고 생각됩니다.
1: 아, 예.
0: 예. 저는 소마 그렇지. 이렇게 노시산에 소명화 시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돈 세워오니까 나 지네 반신 잘 못 쓰고 눈이 하도 피고 거기다 얼굴 마비 어느 장애에 약이나 물 먹자 면 아래 태꽃이 떨어서 소마 많고 많은 병원에 약을 썼지만 약들이 어려운 뭔가요? 뚜렷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희망한 나머지 그래서 아들도 할 말 성성도 하더래서 정말 치료를 해주라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다시피 하면 어서는 어머니 그만하면 안 된다고 아이 되는 거 하고 서로 어서는 이 방송 이야기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다가 예. 약을 써보니까 옛날에 쓴 약은 뭐 되지도 안 되게 정말 그게 우리 나이라면 이건 정말 교수입니다. 예. 이렇게 약이 천차만별 차 있더라 말이야.
1: 천차만별 차 있습니다 원래. 예. 잡사범은 아 옛날 약보다 지금께 많이 더 좋은 예. 게 알리는구나 이게 탁
0: 예.
1: 알립니다.
0: 부장약에서 단 소리도 들었지만 예. 그런 뭘까 써못 보니까 몰랐는데 실상 써보고 선생님이 아이 그런 강의 들을까 이거 4,500m 이상이 천년약 짜라 하지 아이 과가들 15년 연구라고 아이 그런 뭘까 공농도시 따둥풍 후유증, 내 동맥 경화요, 관성동맥 경화요, 모든 관심병, 협심증, 요런 거, 겨울 부족 것이 다 치료한다니까 내 아들 딱 대상에서 만든 약 같아 선택했는데,
1: 아,
0: 이렇게 효과가 예. 올 줄이야. 지금
1: 그렇죠.
0: 이 약속에 내 5년 5개월 썼는데요, 선생님.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정말 얼굴이 그게 그래서 그 마비돼서 누이다 하도 피던 게 아예 뻥 뚫려졌지,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나, 얼마나 그래서 정상 사람 다 되고 볼까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오늘도 오전에 어떤 환자분이 있는지 압니까? 선생님 내 이 약 어서는 8달 태 쓰는데 정말 이 약을 쓰면서 너무도 효과 좋으니까 내가 흥분을 너무 돼가지고서 야 선생님한테 정말 얼마나 그래서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반영하는
0: 선생님.
1: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네. 우리 거는
0: 맞습니다. 나도 예. 이 두자도 정말 검사 수치 도달 못하니까 두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약독이 지금은 두자에 변두려서 벗어나서 지금은 심장에 이 여름이 돼도 산복이 되면 옛날에는 근심 걱정 얼마 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그래서 계속 두번 치료를 받고 했는데 이 약 쓰면 두번 치료를 모르고 살지 아이 가슴 편안하지 정말 그래서 아이 모든 지표가 정상이지 기혈 부족이 심해가지고 이 여름에 돌아오면 혈압이 떨어져서 그래서 맥이 딱 떨어 어지러워 이러도 못 나고 하던 게
1: 예.
0: 지금은 얼마 채나 보내겠어요?
1: 예, 그래 이 지자의 변두리에 있던 분들 그리고 지자를 넣은 분들 결국 중풍이 와서 지금 어느 장애가 오고 어떤 분들은 발다리를 못 쓰는 분들한테는 정말 복음입니다 이야기가.
0: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소대는 예. 내 소화지는 거 보고 모두 거서 다 이해하고 너도 나도 소화지고 어떤 사람들 물어보고 무슨 약 쓰고 이러는가 하고 물어보고는 또 알려주고 또 쓰고 뭐
1: 그렇지.
0: 그래 써보고 야 약을 써볼까 정말 옛날에는 이 방송 광고 약은 그래서 돈을 제뿐인 게다 한강수에 돈을 내는 데는 게다 하던 게 지금 모두 쓰고 좋다고 그래서 칭찬하대
1: 이 약은 특수하지 않을까 예.
0: 예, 예. 이 약 써보면 정말 모두 쓴 사람은 알지 뭐 써보면
1: 그렇죠. 뭐 안 써, 뭐 애 써본 사람 절대 모르지요, 이거.
0: 모릅니다. 예. 예. 약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 못한다고.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약만큼 정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하지.
1: 예, 통하게 하지.
0: 요법을 치료를 하니까 아이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아이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갔으니까.
1: 맞습니다.
0: 효과가 더 말할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려놓으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병에서 해탈되고 너무나도 정말 사는 게 행복하고 그럼 이게 예. 정말 속이 꼭 찬 선생님이 강의라고 정리적으로 강의하길 해서 정말 이 뭔가 이 신호시발 병은 이 약처럼 이렇게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요런 열쇠를 딱 달고 들어졌길래 정말 지금은 나는 5년 5개월 이 쓰지만 계속 요약 한 가지로 그래서 모든 질병 다 치료할까 병을 모르고 살까
1: 떨면서었으니까 예.
0: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항상 선생님께 고맙단 고맙고 예. 감사한 인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예. 또 우리 여기 그 뭔가 요 가사분들도 할머니가 이게 앞도 가슴이 그래서 지내다가 문 부서놔서 병원 치료를
1: 가슴이 뜨고
0: 많이 쓰고 대치로 다 해도 안 되든지 이것.

0: 그 일 없으니까. 아. 어, 예, 그 할머니 전번에 활동해서 아긴 쌌습니다. 근데 이 본가집이 그 뭔가 형님이가 또 이렇게 지금 새겨 와서 지금 이 춤을 질질 흘리고 그 반신 잘 못 쓴다. 아. 그래서 예, 자기하고 먼저 써서 대서 밴드 찍으면 품이라면 하고 두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거지라고 내일 했는데 앞에서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 6일 거지랍니다.
1: 예, 원래는 오늘 거지인데 우리 내일은 방송이 없잼까. 예, 화요일날 오후에 나서 예, 예, 기계 보양하는 시간대에 들어서. 그런데 예, 모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간 재방송하는데 다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재방송이었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월 6일 까지는 아, 그 이제 재방송 나가기 때문에 예, 9월 예. 6일까지는 이 우대 활동을 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예. 그 집에서 이 좋은 약 아이스겠는가 왜 이 약을 36각 배달받겠다고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이제 방송 들으니까 활동이 오늘이 끝이 난다. 내가 예?
1: 원래는 오늘이 끝입니다. 예. 그런데 예, 예, 내일부터 예. 내일은 우리 예, 화요일 날이래 원래 방송이 없습니다. 예. 예, 기계 예. 보양하는 시간대에 든 시간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모레부터는 그 이 재방송으로 나가는데 다 옛날에 했던 거 지금 재방송이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이 8월 달 이 우리 활동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이제 우리 아빠의 중풍이 예, 제가 약을 계속 먹었는데 중풍이 걸려서 예, 고생 참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예, 아이 예, 또 없이 쓰고 예, 낫지는 않고 해서 영 속상하고 예, 속 탔습니다. 그러다가 저리 선생님이 방송 간거 듣고 예, 그전에 장약식 시절이었는데 예, 아, 선생님도 그 가르치는 또 그 방법 쓰고 그 다음에 역정요법으로 예. 쓰고 이래서 예, 지금 영 많이 온정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원래 사실 잘 못 쓰던 게 지금은 많이 그렇지. 좋아지고 예, 지금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고 예, 밥도 잘 드시고 예, 정상 사람보다 못하답니다. 예.
1: 예.
3: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고 맥이었고 머리 아프고 얼빠나고 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그래 저기는 약은 그럼 계속 우린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1: 하하, 예.
3: 이모가 큰 이모가 예. 있는데 예, 선번에 중풍이 걸려서 그랬는데 이 약을 한번 선생님과 문의하고 썼댔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하셨답니다. 예.
1: 아 좋아지죠. 예,
3: 그래서 예. 예, 활동이 예, 어정 거의 끝난다니까 오늘까 오늘 약 더 쓰겠답니다. 예, 예. 방송 드렸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관상 동맥 경화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 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이 관상 동맥 경화증이라는 거는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그 동맥이 예, 죽상 동맥 경화성 병변이 발생하면서 혈관 벽에 예, 그 죽 모양이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이 가라앉으면서 아, 플라크의 예, 플라크라는 게 빵콰를 말합니다. 예. 예 이렇게 빵块이 형성되고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가지고 혈관 내강이 조글바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예, 이 동맥경화 관상 동맥경화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요 병리성 기초이고 심근 허혈이라든가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 이 관상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걸거나 뛸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 부위 왼쪽 앞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쇼상관유를 물고 있어도 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통이 멎지 않습니다. 예. 이럴 때는 내가 심근 경색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 심근경색으로 발전해 갈 때 우리 심근세포 30%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예.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요양을 불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예. 이 같은 이 심장마비 심근경색과 같은 방지책에 대해서는 관상동맥경화증이 방지가 그 전제조건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경화를 제대로 제대로 치료해 주려면은 아 약과기 치료범위 관상 동맥경화가 치료된다고 딱 쓰여 있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이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이 지금 보면은 이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는데 예, 우리 이 장약 볼 때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좋은 성분이 예, 소홍화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황기 또 소목이라든가 우슬을 아 우슬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또 소홍화하고 천궁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아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데서 아주 큰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이 관상 동맥이 75% 이상이 막히면 아 현대 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관상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 앞으로 관상 그게 치료 관상 동맥이 치료되면서 지자를 지자의 변두리 같던 분들 지자를 더 넣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지자를 넣지 않고도 아주 무난하게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구이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나눌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반짝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일부러라도 옆 사람이랑 수다를 떤다거나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매듭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억지로 풀려다가 가위로 끊어낸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끊어내지 않고 잘 풀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른 데로 잠깐 시선을 한번 돌려봐요. 가끔은 매듭보다 내 기분이 이를 더 꼬이게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윤걸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16도, 최고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상생활 중 머리가 쑤시거나 찌끈거리는 두통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것인데요. 성인의 70-80%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가볍게 여기고 견디거나 진통제를 먹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가볍게 여기던 두통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

두통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때로는 다른 질병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나 한 달에 8회 이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두통은 다른 원인이 없는 1차성 두통과 뇌종양, 뇌출혈 등 다른 질환에 의한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두통은 증상에 따라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찌름 두통, 군발 두통으로 나뉩니다. 이 중 50% 이상은 머리 안에서 울렁거림을 느끼는 편두통 환자로 구토와 미스거림, 빛이나 소리, 냄새의 과민 반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통의 치료는 통증 감소를 위한 급성기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진통제 외에도 평소의 식이습관과 운동 그리고 수면 등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도 두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예방이 그렇듯 규칙적인 식습관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혈당이 낮아져 혈관 수축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카페인은 그 자체로 다양한 양리작용을 갖고 있어 진통보조제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1차적으로 표면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효과가 소멸된 이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통 방지를 위해서라면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홍차, 콜라 등은 하루 두 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술은 대표적인 두통 유발 물질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답니다. 수면 부족과 수면 과다는 모두 두통을 야기하는데요. 수면 부족이 되면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교류하지 못해 신경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수면이 과하면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뇌혈관이 확장되어 린접신경을 압박하면서 두통을 초래한답니다. 두통은 뇌질환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나 50세 이후 새로 발생하는 두통, 임신과 출산 후에 발생하는 두통, 감각, 경련 등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된 두통, 갑자기 시작하는 벼락 두통 등은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두통은 뇌종양과 뇌출혈, 머리 외상, 치아 질환 등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2차 두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경동맥 방리의 20%의 증상은 벼락두통에서 나타난다는데요. 벼락두통의 경우 30에서 80%가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 두통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50세 이후 발생하는 두통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 새로이 발생하는 두통이라면 꼭 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날이 춥거나 갑자기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두통은 혈관 수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가볍게 여기던 두통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흔한 질환인 두통, 늘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고운 피부를 원하는 분들한테 여드름은 참 미운 존재죠. 한두 개씩 가끔 나는 여드름은 괜찮지만 주기적으로 나는 여드름 때문에 고생이라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것은 대체로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로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킨케어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세안, 각질 제거, 보습 총 3개 단계 최소한의 스킨케어 방법을 선택하든지 세럼, 앰플과 같이 스킨케어 제품을 추가해 복잡한 스킨케어를 유지하든지를 막론하고 사용하는 제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지성 피부거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라면 피부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제품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나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여드름 유발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영양 공급과 수분 함량이 높은 보습 제품과 함께 강력한 효과가 있는 여드름 완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 후 바로 세안을 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 바로 세안을 해야 하며 귀찮다고 몇 시간씩 지나서 세안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찮아서 바로 샤워하기 싫다 하면 대신 얼굴만이라도 즉시 씻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매주 베개 커버와 수건을 세탁해야 합니다. 깨끗이 세안한 피부로 잠이 들더라도 베개 위에 얼굴과 머리카락을 대고 8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는 동안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얼굴에 로션이 베개 커버 위에 쌓이면 베개 커버는 한 주 뒤엔 엄청나게 어지러워질 거예요. 속옷, 운동복, 양말, 수건을 세탁하는 것처럼 베개 커버 또한 자주 빨아야 하는데요. 베개잎과 수건 여분을 넉넉히 쌓아놓고 신선한 상태로 계속 깔아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래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얼굴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 키보드, 머리카락, 스위치, 수도꼭지, 각종 손잡이를 만지는 우리의 손가락에는 세균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득실됩니다. 그러니 얼굴을 자주 자꾸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식단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전자는 신체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고 해요. 유전자는 제각각이지만 모든 타입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있는데요. 바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은 모공을 막으며 알코올은 피부를 메마르게 합니다. 건조함은 여드름을 유발하므로 큰 행사나 사진 촬영 전날에는 술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즈나 우유를 먹고 난 후에 여드름이 올라왔다면 유제품 섭취를 최소화한 다음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며 과자나 피자를 먹고 난 후에 여드름이 올라왔다면 밀가루 섭취를 최소화한 다음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것이 귀찮아도 어쩔 수 없는 건강을 위한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낮에 피곤이 쌓인 몸은 밤새 생기를 회복하지요. 피부를 포함해 잠이 신체의 최고의 보약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은 신체 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충분한 휴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데 덕분에 신체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신체는 더 건강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샘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지만 대신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지출을 완화해주는 습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긋한 산책과 밤사이 충분한 휴식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고생인 분들은 이런 점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가 나쁘거나 머리가 아플 때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환기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아주 많은 틈과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왜 하필 그리 크지도 않은 연길시 현대병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그 어디서나 있을 수가 없는 그 독특한 치료, 금방 나온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이 새롭게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에 잘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만성병에 예, 모두 전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퇴행성 질환, 무슨 뜻인가 하면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예, 우리 몸이 각 조직 기관이 다 퇴화돼서 예,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 면역성 질환. 우리 인체의 그 면역이란 자신이 몸을 지켜주는 보호적 작용 가지고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신이 몸을 적으로 간주해서 외부의 나쁜 기운, 세균도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이런 것들을 공격해야 될 대신 자기 몸의 조직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서
0: 네.
1: 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 예, 특별히 대표적인 질환으로 류풍수 관절염, 예,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또는 홍반낭창 예, 이런 병들 진단은 있어도 지금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알레르기 질환.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역시 예, 면역이 문제인데 내 몸의 이 면역이가 외부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예, 공격해서 뭐 이런 화분이라든지 꽃가루 뭐 이 일반 사람한테는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과 아주 지나치게 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 예, 이런 것들이 예, 여기에 특별히 과민성 비염이라든지 두드러기, 천식 예, 참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저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에 불과할 뿐이지 해결 방법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병들에 한해서 지금 연길시 현대병원에 그 두 가지 치료에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야수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현대병원에서

0: 두번 치료받았었다.
1: 네,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0: 무릎 관절이가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관절이가 막 통증하고 또 이 특히는 날이 흐린 날이면 더구나 통증나고 아프고 조금만 이거 움직이거나 조금 뭐 계단도 잘 오르기 좀 힘들어 됐습니다.
1: 그럼 좀 중합니다.
0: 예. 그래서 예,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 벌써 받으니까 나의 효과 나는 게 아직 때다. 그래서 두 번까지 지금 받았는데
1: 예.
0: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세 번까지 받은 것도 좋다고 그럴때다.
1: 아, 세 번 치료가 예, 일반적으로 예.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연구를 거쳐서 세 번 예, 기본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게 다 밝혀져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예. 지금 이렇게 그 두 번 받고 지금 세 번 치료를 우선은 오늘까지 열흘이 됐습니다. 그럼 또 치료받아 되죠?
1: 예, 열흘 내지 12날 간격으로 해서 예? 치료하면 됩니다.
0: 예, 그리고 또 문의합시다. 우리 친구가 있는데 갑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자꾸 맥이 떨어지고
1: 갑상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갑상선에 예. 결절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인지 기능 저하인지 예, 이게 예. 질병이지 갑상선은 누구나 우리 몸에 있는 예, 호르몬 기관입니다.
0: 근데 그래서 예, 말하는 김에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영 효과도 타니까나 자기도 이 갑상선을 병원 가서 뭐 검사 뭐 얘기하던데 내
1: 지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그분이 맥이고
0: 맥이 떨어진답니다.
1: 맥이고 몸이 좀 저 비만한 축입니까?
0: 예, 좀 그렇습니다.
1: 예, 기분이 그닥 좀 좋지 않고 우울한 편이지요. 예?
0: 그거는 또 잘 모르겠는데 좀 아마 이거는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나. 그런 증상도 좀 있겠죠.
1: 예, 일반적으로 네. 이제 들어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나타나는 증상 맞습니다.
0: 아, 그래 이런 것도 치료될 수 있습니까?
1: 예, 이 현대병원의 그 면역 각성요법이나 부강주사요법에 예, 이런 여러 만성 질환에 예, 효과를 잘 봅니다.
0: 아, 그럼 뭐 내가 갈 때 같이 가겠는데 그냥 그 예약하고 또 가야 돼.
1: 예, 265-2120 예. 예.
0: 265-2120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예, 이 현대병원에 가서 저기 뭔가 하기 때문에 이 귀가 너무 아예 잘 아예
1: 귀 예
3: 조금만 이 감기만 걸리면 더 합니다. 조금 감기 걸리기 때문에 완전 귀 또 맸다 열렸다 이랬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또 잘 들렸다 또 어떤 때는 막혔다가 아예 잘 아예 듣기고 한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몇 년 됩니다 이게 이런지
1: 몇 년 예
3: 예, 뭐, 선제나 먹고, 강경 먹으면 조금 낫을 것 같아서 또, 난 그, 흔들 때도 귀에
1: 소리도 나고. 예. 예.
3: 그래가지고, 네,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1: 예.
3: 네, 한번 치료받은 게, 예, 지금, 예, 이전에 막, 많이 조금 낫을게 하고, 예, 이 자꾸만, 뭐, 이전 같구나 하면, 예, 한 이틀, 이, 삼일 한 번씩 두고두고 이렇게, 요 시간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많이.
1: 예.
3: 네, 귀에 소리도 딩, 전기 소리도 그냥 나던 게, 이것도 아예 나는 것 같고, 편안합니다, 요즘에 한번 봐도 되지. 귀 안에 좀 들리는 것도 좀 많이 낫고.
1: 낫고, 예.
3: 예. 그래, 내가 지금 한 열흘 넘었습니다, 한번 치료해, 지금.
1: 예.
3: 예. 그래, 내가 아무래도 두 번 해야 되겠는지, 세 번 해야 되겠는지, 아무래도 두 번, 그지 해서 완전히 낫으면, 지금, 예, 내 생각에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런데, 지금 한번 치료해도 많이 좋습니다. 아깁니다, 많이.
1: 예.
3: 그래서 선생님 아무래도 말씀하 선생님 그때부터 그래서 이름 조금 중하게 되면 두 번 그래서 이 위에서 남 비슷하다고 그랬대다.
1: 네.
3: 그래서 예약 아무래도 하고 내 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열흘 넘어 열흘 할일 됐습니다.
1: 예. 예. 예. 265-2120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내가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할머니 갑상선 뒤질한데 연배병원에 가 검사한 게 그래 그럼 내 겪고 그저 뭐가 막 터지는 것 같고 감기 와도 그러지. 그래 그 이 현대병원에서 그 뒤질을 치료 잘한다는데 그래 듣는 소문 듣고서리 그래 전화해달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어디 가나 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 독특한 치료 방법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4: 93에는 안 씁니까?
1: 93 하루는 씁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예약하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수사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저는 무릎이 지네 아파서 지팽이 짓고도 잘 걷지 못합니다.
1: 지팽이 짓고도 못 걷습니까?
5: 근데 걸렁이 세상 먹어놨는데 그거 서곤 합니다.
1: 예.
5: 그래 무릎 아래에서 또 소리 나다 말합니다.
1: 예, 무릎의 연골이 다 다스려서 뼈하고 뼈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5: 막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아무도 치료를 잘한다고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 지금 예, 그렇게 소리 나는 소리 나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쓰럽습니다.
1: 지금. 예, 몇 번 치료했습니까?
5: 두 번 했습니다.
1: 두 번, 예.
5: 두 번 하면 세 번 한 개로 될까 세 번 거자기만 별로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아, 그 정도면 세 번은 아마 기본이고 예. 그 다음에 더 치료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는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아빠의 대퇴골 무혈괴사 돼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세 번 받았습니다.
1: 세 번, 예.
6: 예, 이래 쌍지팽이 짓고도 변사로 예, 계속 이래 들어가고 이랬는데 예, 참 이렇게 치료하려고 할까나 밤에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이 나가기 전에는 영 다 쌌단다. 약이 나갔거나 그 다음 아프더란다. 아, 이게 효과 보겠다 해서 두 번, 세 번 했는데 뭐 이건 정말 아픈 게 나사졌습니다.
1: 예, 그분이 좀 엄중합니다. 아, 예, 한 4기 정도.

0: 정도의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확실히 알릴 정도. 그다음에 이게 뼈가 내려앉습니다. 주저앉아서 예, 괴사된 뼈가 예, 내려앉으면 그때 가서는 대다의 극심이 아프고 걷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 지평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예.
1: 예. 그래 이렇게 혹 알기까 옛날 가는 날이 돼서 가자 그랬다.
0: 네. 네. 165212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저입니까?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하나 좀 물어보시죠. 그는 그 요제반 투수가 3, 4, 5가 문제인데 이래면 4가 문제인지 뭐 대변을 볼 수 없습니까?
0: 그 신경의 압박이 정도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요 주간판 탈수리가 결과적으로 척추 협착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신경이 거기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아래 항문 쪽으로, 다리 쪽으로, 예, 전이 되면서, 이게 허리에 문제 생겼는데, 예, 이 증상은 다르게 대변, 소변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됐으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 병원에 수술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3: 아직 수술하라 말은 아닌데, 지금 검사단 결과가, 3은 원래 몸에 있었습니다. 4가 몸에 있고, 5가 염치 있답니다. 근데 지금 감각이 어떤가 때문에 대변이 말아본 감이 없으면,
0: 예. 배출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죠. 예, 저절로 안 나간다. 예. 예.
3: 말아본 감이 설득했는데 먹었는데 말아본 감이 없습니다.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수술해야 됩니까?
0: 그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큰 병원을 가면 무조건 수술해라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수술은 누구나 그렇게 선뜻이 하기 어렵죠. 예? 고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한 이게 마취도 해야 되고 출혈도 하는 게고 효과가 어떤지 생각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아무리 엄중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중해도 큰 병원에서 수술하라 해도 현대병원에는 그 부강주사료법으로서 치료해드립니다. 이게 좀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9월 1일부터는 그 수면의 무통 치료라는 게 있어서 예, 아무 느낌이 없이 예, 아프지 않게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세 번에 치료 안 되면 네 번 또 네 번 이상 치료 소요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 믿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잘
2: 알았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9월 1일부터는 무통성 그 예, 주사 예, 아프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예.
2: 네.
0: 예. 그래서 잠 한번 자고 나면 예, 치료가 다 된 것으로 환자가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아프지 않은 건 물론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것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도 아 이게 다 예, 아프지 않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강 주사의 그 이 적응증이란 또 여러 가지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주사는 물론 그 외에도 또 약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나 부항 예, 이런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1: 우리 옆지야 저기 할머니가 예, 요천반 투수에 해착증이 와서 예, 이미 3번 받았습니다.
0: 네.
1: 예. 예, 이갈래 선생님, 4번 받으면 완전 이렇게 했다 해서, 내일이 저기, 4번째 치료를 하자고 가자고 그랬다.
0: 네. 예. 가실 때는 꼭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예. 오늘 네. 시간이 넘을까 내일 해야 되죠.
0: 예. 그렇게 하세요. 네,
1: 내일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0: 나는 이 어깨 아픈 게 어서 오늘까지 맞은 게 어서 야들에 남다 두 번째로.
1: 두번 맞았습니다. 예.
0: 그런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깨 가벼워지고 이렇게 얼리 머리라 못 빗던 게 어서 머리 약간씩 이렇게 고를 수술 때리고 이래 약간 빗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머리 밑에 손 금 뭐 올라 못 갔습니다. 그러다 옆으로도 올라 못 가고 둘로도 올라 못 가고 어쨌든 팔이 불편해서 예. 어깨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제 몸 누르면 아프고 그 다음에 그게 살이 욕망이 두껍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데보다. 나한테 살 다 하물하물한데 그게 두껍지. 그래서 두 번 맞은 게 어떤 그게 두꺼운 게 좀 흐물흐물해지면 그게 내리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속 가벼워지고 올라갈 때 이 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나도 계속 서는 게 마치 벽에다 대고 또 이렇게 오늘만 올라가는가 그것도 연습하고 굉장히
1: 예.
0: 많이 올라간다.
1: 올라도 가고 앞뒤로 또 움직여도 되고.
0: 예, 예, 예. 됩니다. 움직여도 되고 둘러도 뭐까지 갔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아, 정말 딱 그거 예. 뭐 옷사 쓴다 싶을 텐데
1: 예.
0: 정말 둘러 어떻게 돼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둘러 제치다며 급해서 팍 했지 그래서 그게
1: 아파서 예.
0: 갔습니다. 당장 숨 넘어가는데 그거
1: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0: 예. 이런 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 어쨌든 세 번까지 맞으면 좀 이게 완전 이렇을 것 같은데 그 이관량 원장님들도 세 번만 맞으면 이건 이렇다면서요. 근데 살을 땅 빠는 게 흐물해졌을 것 같으니 솔직히 살을 땅 빠네 두껍지 세기 그 부위가 굉장히 이렇습니다. 흐물흐물해졌을 것 같으니 얇아진다 말입니다. 그게 거기 다 내리면 어쨌든 낫다면서요. 그러니까 세 번 맞으면은
1: 그게 그 염증의 오혈이 한 대 뭉쳐서 단단할 수 있습니다. 예.
0: 아, 이 오란다 아들 낳고 아들 서른 아들이
1: 오래됐습니까? 예. 예.
0: 산후풍이
1: 아 산후풍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오랜 거 두 번 치료받고 그렇게 나섰다고 나서
0: 예. 예. 양쪽이 다 아팠지. 근데 어르자고는 아파도 그래서 쓰니까 얼리가 그만할까 아프지. 그래서
1: 예.
0: 그래서 그 어느 손을 계속 일한다 말한다. 근데 민켜는 일을 못했지. 그 뭐 원래
1: 예.
0: 옷 입거나 옷을 쳐 입거나 전에 뭐 어디다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한 어서는 작년 12월 달 전에 고상했는데
1: 예.
0: 그래서 어찌해서 무슨 큰 애니사 무슨 또 자꾸 돈 팔게는 이런 생각했지.
1: 예.
0: 근데 이 약을 두 번 맞고 이런 게 많이 났습니다. 전에.
1: 예. 예.
0: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와 같이 모두들 어디 가나 치료하지 못한 이런 만성병에 대개적으로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를 해보던 분들이 뭐 이런 아프면 지통제 쓰고 소염제 쓰고 너무 안 되면 또 격소제를 쓰고 하면서 버티던 분들 연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이같이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이거는 바로 그 현대병원의 두 가지 치료에 예, 부강수사하고 면역각성료법 예, 이것이 아주 인증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친척이 한 분이 치질병이 좀 엄중합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러냐 선생님과 문의
1: 치질병이 엄중하다. 예.
3: 예, 예, 예.
1: 예, 엄중하면 아마 항문이 밀려 나오기도 하고 피도 흘릴 예, 수 예. 있습니다. 예.
3: 아, 예.
1: 그분이 그렇게 아무리 엄중해도 엄중하면 큰 병원 찾아가면 다 수술하라 합니다.
3: 그래, 예. 그래서 무서워서.
1: 예, 예. 그렇죠. 이런 병에 대해서 현대병원을 찾으면 빠르면 한번 치료에 다 낫게 하고 예. 조금 엄중하면 두 번 치료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고민하지 말고 예, 현대병원 265-2120에 예, 전화 예약을 예. 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어떤 병들이 모두 효과를 보는가에 알고 싶은 문제인데 우선 이 병이가 이 치료가 그 치료 범위가 아주 많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세포 재생료법이기 때문에 예, 이미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는 체외 배출하고.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0: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지금은 언니와 예, 저 변비지 심해서 예, 오늘 동안 예, 지금 예, 보지, 저기, 둘을 보지 못해서.
1: 닷새 동안은 변을 못 받아, 이 말이죠. 예.
0: 예. 예. 예. 그래, 이런 병도 치료합니까? 저거 현대병원에서.
1: 이 변비나 잠 잘 자지 못하거나,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병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변비 지금 예, 현대인들한테 아주 많습니다. 예, 이게 해결 안 되면 뭐 어떻게 건강한 몸을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0: 그,
1: 예, 사람이 아무리 뭐, 예, 잘 무슨 자기 관리를 한다 해도 변비만 있으면 이게 변비, 장도의 문제가 온몸의 건강을 좌우지합니다. 그래서 예, 변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장내, 아, 예,
0: 선생님,
1: 예.
0: 예. 그래, 예, 우리 내일 가자고, 예, 저기,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2: 265-2120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예, 지금도 기술이 바뀔 때가 돼서, 천식이나 또는 관성 비염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예. 과민성 비염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도 나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예, 재채기도 멈추지 못하고 예, 코에다 자꾸 그 예, 분무제 뿌리는 약 이게 네. 뭐 실제 말해서 이거는 격소가 들어간 약
2: 네, 그냥 임시 예, 이제 고급이죠.
1: 예, 이런 분들도 영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아, 바로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명 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과 이집트에 대해 국빈 방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0: 8월 30일 오후 습근명 주석이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했습니다.
1: 습근명 주석이 기르기즈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평화권인 습근평이 조언한 정고 다국어판이 상해협력기구 국가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습근명 국가주석이 8월 30일 오전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비쇼케크로 향발했습니다. 습근명 주석은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습근명 주석 부인 팽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해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이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자파로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팽려원 여사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현지 여성 청년들이 습근평 주석 부부에게 전통빵 꿀을 선사

0: 하고 전통대의로 가장 존귀한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상대가 붉은 용단 량천의 도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현지 전통악기 공연과 보라매, 사냥개, 전통 무사대렬, 기마대, 천막집 등 문화전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중국 가요를 열창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연설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이민을 대표해 자파로프 대통령과 기르기즈스탄 이민에게 따뜻한 문안과 양호한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의 전통 친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우뚝 솟은 천사는 양국 이민의 천연을 뛰어넘는 친선 교류사를 입증한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4년 동안 양국 관계는 국제 풍운의 복잡단한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며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연간 쌍무협력은 급속한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쌍무무역과 인적 왕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호위협력 성과가 양국 이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방문 기간 나는 자파로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그리고 제 분야 협력과 공동 관심하는 국제문제, 지역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상계협력기구 비슈케크 정상회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상계협력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제기, 왕리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주재 중국 대사 류광평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백려원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저녁 초청행에 기르기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친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했습니다.
0: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을 진행할 즈음에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 제작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 방송 개시 행사가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이 축하산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은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글, 그리고 담화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경전 명구를 정성껏 선정해 습근평 주석의 탁월한 정치지혜, 깊은 철학 수양과 광활한 인문 정감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시청자들이 국정 운영에 관한 습근평 주석의 지혜를 료해하도록 사상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 중국 지혜를 깊이 있게 료해하고 중국 정신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저명 인사를 비롯해 귀빈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주석의 철학 사상을 소개한 관련 프로는 생동한 랜선으로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기여한 귀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언론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인민들 사이 친선을 한층 더 증진하며 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인 기르기스탄 국가방송국, 벨라루시 국가정보통신텔레비전방송국, 평화국제방송, 벨라루시 지사, 인도 힌디어 뉴스 방송, 인도 실시간 뉴스, 가자스탄 대통령 방송종합체, 가자스탄 바하르 텔레비전 방송국, 파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대아시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하바롭스크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신문, 타지키스탄 자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사피나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우즈베키스탄 국가 방송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통신사 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시

0: 인교 예상 투자 기업은 동기 대비 7% 증가한 3만 5천 개이고 예상 투자 기업의 구조와 배치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총국에 따르면 투자 구역으로 볼 때 수출 대성과 변경성의 예상 투자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수출 대성인 해남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폭은 38.6%, 산동은 15.2%, 광동은 8.1%, 강서는 6.8%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국경성인 흥룡강성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은 79.5%, 내몽골 자치구는 29.1%, 광서 쫑족 자치구는 16.6%, 길림성은 12.0%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최범 교수는 연내에서 변경 그리고 내륙 개방까지 모두 힘을 방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의 중요 건설 지역인 흥룡강성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서부 육해 신통로의 동남아 대상 창구인 해남과 광산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원국을 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중국 내 신설 기업이 전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아랍 국가, 아프리카 연맹 국가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신규 기업은 만 천 개소에 달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소비시장이 애자 유치의 새로운 방향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보건 사회사업,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여식업 분야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애자에 대한 중국 시장의 매력은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전국은 앞으로 예상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 감독관리 계약을 부단히 심화하고 시장 접근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등록 편의 수준을 계속 제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예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마련해 더 많은 예상 투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변경에 위치한 국도의 관통과 승격 개조를 추진해 국경 G219, G331 육로 전략 골간 통로와 연해 G228 골간 통로를 전면 개통하고 황금 대외환을 구축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G219, G331 변경 국도와 G228 연해국도 3개 골간 통로를 전면 관통시킵니다. 세 갈래 국도의 총 길이는 27,000km 지구적도 둘레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교통운수부 종합기획사 오지화 부사장은 변경지역을 아우르고 바다를 연결하는 구도는 황금대외환의 가장 본질적인 교통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화 부사장은 관련 도로망은 기존의 변경, 연해도로가 서로 떨어져 있고 대부분 말단에 위치한 구도를 탑하고 100여 개의 륭로 통상구와 주요 연해 항만을 연결시켜 변경, 연해도로망을 일방적인 말단에서 수도 네트워크로 승격시키고 국경, 연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교통 대동맥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황금 대외환은 우리나라가 기획 건설한 4대 통로 중 국경, 연해, 강변 통로의 구성 부분으로서 기타 통로와 상부 상조하며 고품질 발전의 교통 기반을 이룹니다. 교통운수부는 세 갈래 국도 중 산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구간을 다그체 개통시켜 황금 대외환의 전반 품질을 제고시킬 것이며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건설 또는 개조 구간은 7,400km, 투자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고급 싱크탱크 지속가능 교통 혁신센터 북경교통대학 종합교통발전연구원 리홍창 연구원은 황금 대외환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변경 지역 동부연해 광역 도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골격 통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홍창 연구원은 문화관광 통로의 성격을 지닌 이 통로는 자원개발 통로이자 국경을 수호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수출입 무역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재해구조와 국경순찰, 물자 지원을 위한 생명통로 역할도 발휘할 것입니다. 황금대회호는 분산된 국경통상구를 연결해 물류 비용을 가열차 낮추고 인력과 자본, 무역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통로는 종합적 전략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8월 30일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재해구조의 5일째입니다. 기롱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고 구조도로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질재해 지속적인 영향으로 핵심 구조구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일선 구조와 수색, 재해 상황 조사, 재해 후 처리 작업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구조와 수습, 잠재 위험 관리, 재후 방역 등 업무가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장자치구 통신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롱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8월 30일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통신복구 인력은 신설된 기지국을 통해 통상구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조도로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통신보장 인력이 통신보장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선 지휘와 배치, 구조작업,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회신 보고 등 통신 수요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8시 37분 기준 서장 내 통신업체는 기지국 1개를 복구하고 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 기롱현에서 기롱진 방향으로 2개, 기롱진에서 기롱통상구 방향으로 7개 기지국이 신설됐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의 최신 관측 결과 앞서 산사태로 형성된 신규 자연댐이 자연스럽게 원류하면서 기본적인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색구조와 구호 등 재반사업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부 위험부담관측화재종합예방관리소 왕성래 부서장은 다음 단계에서도 산사태 최적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를 계속 늘려 관측과 조기경보 안내를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롱통상구로 통하는 G216 국도의 피해구간 복구 작업은 8월 30일에도 계속 추진됐습니다. 구조인력은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 기반 매립,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상류 자연댐의 수위와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로 복구에 안전하고 질 수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공정구조 현장 지휘조 오흠 조장은 도로 기반이 완전히 유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립한 기반을 강철 망상 돌망태로 보강 보호해 갓 복구된 도로가 다시 하천의 침식이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기롱통상구 국경 검문소 구역까지는 약 1.25km가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건적 통로를 조속히 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8월 30일 오전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의 전문 구조 역량이 기롱통상구 산사태 재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통로를 긴급 복구했습니다.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 리영기 씨는 대형 궤도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해 지방도로국과의 협력으로 산사태 퇴적물을 정리하고 로드 두 대를 동원하여 퇴적물 양측 진입로에서 진흙과 토석 등을 정리하며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의 영향으로 8월 30일 기롱현 경내 잠보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도로 복구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료단은 다시 세 차례 걸쳐 헬기 세 편을 기롱통상구 핵심구역에 투입하여 립체식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전문구조 인력 70여 명을 성공적으로 수송하고 물자 400여 킬로그램을 공수했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여단 조종사 진희 씨는 임무 항로는 산골짜기 위치하여 중심이 비교적 크고 기류도 불규칙적이어서 비행 환경이 복잡한 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인원 투입, 물자 보급과 구조 역량 교대 등 임무를 완수하면서 재해 구조 구호 작업

0: 산업에 대한 관련 립체식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서장전력회사는 정리의 역량을 조직하여 선로포설, 비상변압기 설치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소방비상전방지휘부와 통신기지국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면 장비를 배치하여 G216 국도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야간 조명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위험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0일 서장군구 총병원, 서장군구 보상부 모 대대 질병통제센터는 방역 검엄, 응급 구조 등 의료 방역 핵심 인력을 차출하여 의료 방역 분대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분대는 이세구에 긴급 파견되어 일선 구조 장병, 재해 주민, 지방 구조 인력들에게 보건 후금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장군구 보상부 의료방역분대원 리국계 씨는 일선 장병들의 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소통과 지도, 환경 소독, 식품과 수질 검사, 응급 백신 접종, 그리고 일반 부상과 질병 순회 진료를 참답게 수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과 적극 협력하여 이전된 주민 집중 대피소에 대한 순회 진료와 소독을 전개하고 전염병 동태를 엄밀히 관측하면서 집단성 전염병 발생을 단호히 방지할 것입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이 갈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각 지는 개학 첫 수업을 정성껏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충분한 정신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산서성 삭주시의 여러 중학교와 소학교는 우옥정신전시관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은 우옥 사람들이 대대손손 사막 퇴치와 식수소림, 생태 환경을 개선해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은영 학생은 예전에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살리려면 특히 어려웠지만 우옥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정신을 견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금기를 배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삭주시 우옥현 신성진 명덕 완전소학교의 조서방 교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생동하다며 개학 첫 수업의 교육 성과를 교실로 옮겨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새 학기 첫 단추를 잘 채우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백은시의 현영현 홍군현영회사 유석지 해설사는 백은시 경태현 제2중학교를 찾아 고종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장정 홍색 운하를 주제를 둘러싸고 생동한 사상정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갓 고중에 입학한 리우선 학생은 이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우선 학생은 해설사가 들려준 생동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선열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운 위대한 정신을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공안, 사법 등 부문은 법치 안전 첫 수업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학생들이 행위 최저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구조 능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경산수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예능 창작 프로 과학 창조의 꿈으로 새로성 개척 가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각 반급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주제 사회실전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학년 2반 장선찬 학생은 행사에 관한 견문을 개학 첫 수업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찬 학생은 로봇이 자동으로 콩과 목화 종자를 정확하게 입구하고 출고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면서 흥미진진하게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소학교 부정교장은 새 학기 교육 목표 접목해 개학 첫 수업을 과학창조 플러스 건강기라는 두 가지 핵심에 집중시켜 학생들의 과학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성교장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실험도 함께 진행해 새 학기에 학생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천 능력과 실기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강소성의 여러 소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남경시 장강로 소학교

0: 계석 분교의 신입생들은 무한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교성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교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방급으로 향했습니다. 신입생 우혜는 계약해서 선생님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며 수학교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가 8월 30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귀빈은 1만 6천여 명,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9만 명, 중외 참가 업체는 372개, 선보인 신기술과 신제품은 1,100여 가지, 발표한 혁신 성과는 87가지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8월 31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여름 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익은 예매를 포함해 124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억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성기였습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25년을 맞은 상해협력기구는 6개 창립 회원국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광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생명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나 진영대결과는 다른 협력 논리에 기인합니다. 바로 상해 정신을 가치 기반으로 삼아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의,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견지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표성 부족, 발전 격차, 이중 기준에 직면하여 상해협력기구는 협의 일치, 제3자를 대상하지 않고 각국 리익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남방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모색하는 데 최적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는 안전협력의 표본입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군사동맹과 그룹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전관을 창도합니다. 반테러, 반극단주의, 초국경 범죄, 마약 퇴치, 사이버 안전 등 공동의 위협을 둘러싸고 회원국은 안정적인 조정기제를 형성했습니다. 2026년 비슈케크 안전회의는 지정학적 충돌,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중점 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안전은 소수 국가의 절대 안보 우에 구축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는 정치적 상호신뢰와 글로벌 관리협력의 표본입니다. 회원국의 국가 상황, 제도, 문화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지만 상해협력기구는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평등을 견지하며 협의 일치를 통해 이사결정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는 수용화돼 공통점을 찾는 제도적 회복력은 다양성이 다자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상해협력기구 플랫폼은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공통된 요구를 모으고 국제규범이 주권평등, 발전권, 발전도상국의 대표성을 더 중시하도록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는 실무협력의 표본입니다. 기구 구도 내에서 경제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해협력기구 실업과 연회 리사회 회의는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에너지

장관회의는 에너지 안전, 에너지 효율, 공정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모델의 중요한 가치는 발전을 이제 중심에 놓고 기반시설 연결, 산업협력, 역량 건설을 통해 각국

동맹의 표본으로서의 상해협력기구는 세 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세 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회원국 확대 이후 기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 이제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전통 안전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관리, 친환경 발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셋째, 상시협력기구 플러스 등 개방형 협력 형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회원국 협력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동반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25년의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상해협력기구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점은 특정한 고정제도 모델이 아니라 차이를 처리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입니다. 다시 말해 이식 형태로 진영을 나누지 않고 강약으로 발언권을 결정하지 않으며 배타적 동맹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의를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고 발전으로 평화의 토대를 다시며 포용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슈케크 정상회의가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효율적인 기세,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보다 개방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국제질서 재편성에 참여하는데 더 시범적 의미를 지닌 다자주의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덜트볼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우후는 줄곧 국가 리익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가 현인은 수천 명 반군이 란을 일으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마구략탈했기에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서 관리로 부임하지 않으랬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우후를 조가현 현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친구가 걱정하며 이 시기에 가는 것은 너무 불길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우후는 두려운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자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엉킨 뿌리나 가지를 만나지 않고서야 어찌 날카로운 칼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후는 조가에 도착하자 곧 대응책을 세워 수백 명 반군의 목을 베고 신속히 국면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우후는 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관직이 사려 교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후는 관료들을 고발하거나 조정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기득 세력을 격노시켰습니다. 때문에 그는 평생 아홉 번이나 기소당했고 세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원칙을 견지했고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인물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쉬운 길만 찾지 말아야 할

0: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해야 하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전진의 길에서 부딪힌 각종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며 위기 속에서 새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1: 강진 교수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외부의 안전과 내부의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 안전과 비전통 안전, 자체 안전과 공동 안전을 총괄하고 국가 안보 수호와 구축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굳게 다지고 글로벌 안보 관리 기재 참여를 보완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해 새 안보 구도로 새 발전 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안보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이 높고 본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위험부담 관측 경고 체계, 국가 응급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전역이 연동하고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안보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확보하며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 대표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 예방위주를 견제하고 공중안전체계를 보완하며 재해 방지와 감소, 구조, 급박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고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사건에 대한 처리 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 업무를 잘하려면 인민의 긴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억만 민중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만이 그 무엇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절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수호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관중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요?
2: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르기 있었던 신시대 포괄적

0: 전략동반자 관계대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은평 추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좋은 이웃, 운명을 함께한 좋은 동반자, 서로 성취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상부상조와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린 친선, 공유와 번영의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습은평 수석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회담을 3차 진행하고 상호 신뢰의 실무 관계와 개인 우위를 맺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였습니다. 설린 친선은 나라의 복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중국 고전을 인용해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귀중한 우세가 바로 중국과 이웃한 것이라며 양국 간 유구한 이웃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교 34년간 국제 풍문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 평등 협력, 호혜 상생의 신형 국가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 진선 대왕을 통해 축적한 깊은 우정과 양국 정부와 인민 간의 시종일관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관계가 반석처럼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낼 때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이 자국 국정에 올리는 발전 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키르기스스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대만과 신강, 서장과 향항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양국은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도 확고하게 지지함으로써 설린 친선 상호 성취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상무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관건은 리익 융합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발전과 번영의 동행자이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습은평 주석은 쌍방은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신무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자, 최대 투자 원천국입니다. 양측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안아왔습니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스코른 배체리 구간 도로 등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하수 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관계 시스템 개조 공사 등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 현지 민중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한 꿀과 과일 등 녹색
양질 농산물은 중국 군중의 식탁에 이체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록세 광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 쌍방의 발전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 민생과 장원한 리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키르기즈스탄은 2030년 국가발전요강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발전과 진흥을 공동 도모하는 것은 전망이 공활합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존중, 상호 지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호혜 협력을 확대하고 세대 간의 진선을 전승하는 한편 양국 간 신실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아이슬란드가 일전에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기 위한 전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동맹 가입 이제가 위해서 아이슬란드 정치 이제에 오르고 투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여만 명입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테론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아이슬란드 현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때 현 정부는 2000

2027년까지 유럽 동맹 가입 의제를 제의하는 전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언약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 5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민 투표 날짜를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전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찬성이나 반대표만 선택하면 됩니다. 찬성표는 가입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단판이 최종 가입 협의를 만족시키면 관련 협의는 다시 아이슬란드 유권자의 전민 투표에 돌려집니다. 포로스타 도티르는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두 번 제출해야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에 발발한 국제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에 큰 타격을 가했고 아이슬란드 화폐는 대폭 평가절하했습니다. 2009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하고 2010년에 가입 협상을 가동했습니다. 2013년 유럽 동맹 가입에 대해 회의적 자세를 취한 아이슬란드 진보당과 독립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신임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입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5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최근 연간 아이슬란드 정계의 친유럽 동맹 세력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가입 의제가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고려는 여전히 의제를 거론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아이슬란드는 장기간 환율 파동, 통화 팽창, 고리를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럽 동맹의 융합에 유로화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화폐의 안정성과 경제 근성을 강화할 수 없을까 할 문제가 현재 국내에서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의 북극 지정학 학자 라시 헤닝은 이번 전민 투표는 주로 아이슬란드 국내의 금융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추진됐다며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한 것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을 재차 고려하게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정책센터 선임 고문 토비아스 에조르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이구심, 나토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이라는 선택항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곤나르스 도티르는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아이슬란드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이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국제구도의 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조사업체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중 51.6%가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48.4%는 찬성했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이번 전민투표 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화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안은 주로 자연자원 통제권, 식량 안보, 그리고 유럽 동맹 어업 농업 정책이 아이슬란드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집중됐습니다. 유럽 동맹은 이미 일정한 협상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동맹 화학원 담당 위원 마르타 고스는
아이스

아일랜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 창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동맹에 통보하고 협상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관련 협상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자가 우세면 아이슬란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동맹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럽 경제구역과 싱겐기재를 통해 유지할 것입니다. 여론은 전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지정학적 신용이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화권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태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부유럽 지역은 노르웨이만 비유럽 동맹 회원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유럽 정치와 일부 지역의 안보 사무와 지역 협력에서 유럽 동맹의 영향력은 가열층 커질 것입니다.

0: 오늘은 요소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내였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또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92

0: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같이 결합에 있어서 좋은 효과로 보는 이 화신커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화신커브에는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각종 혈관성 질환하고 신경계통질환을 치료하는 예, 이런 새로운 약입니다. 그리고 미세순환이 막히면은 모든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 미세순환이 잘 통해야만이 약물도 빠르게 이 신체 병조부에 도달하면서 치료률이가 많이 높아지고 치료 과정도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신커브예를 보면은 대뇌하고 주위 혈관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어지럼증, 예, 우리 런앤이 보면은 이 어지럼증하고 두통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있거나 혹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정신이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또 감퇴되거나 혹은 수면 문란이 생기거나 예, 걷거나 누워 있을 때 예, 이 장단지 경련이 일어나거나 혹은 감각이 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서 사지가 또 차가면 예, 발다리가 약해지면서 또 사지가 차갑거나 혹은 편두통 등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바로 우리 화신커브에는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 편두통, 예, 여러 가지 경추병, 예, 그리고 이 삼고증, 예, 고혈압하고 또 이 고혈당이 있거나 혈지가 높거나 또 정신적으로 조울증이 있거나 녹음실 부주가 있거나 혹은 감각이 이상하고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이 사유가 좀 잘 정리해야 되는 분들은 말합니다. 예, 이런 증상 치료에서 또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화신커브에는 뇌혈관 이 혈액 공급 부족이 있거나 혹은 척추동맥 혈액 부전을 치료하는 데서 미세순환 장애가 예, 미세순환 장애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효과하고 안정시키면서도 영양 보충도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면서 동맥 경화까지 치료합니다. 예,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론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거기에다가 치수의 전주와는 같이 결합하면은 예, 아주 선명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뇌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 대부분 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심장이 좀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면 나는 녹궁실 부주 있어 하지.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척추동맥이 미세순환도 개선하면서 혈액 공급 상태를 조절하기 때문에 경추질환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이 위가 예, 영 안 좋았습니다.
1: 네.
2: 그,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프고, 예, 예, 차기도 하고, 아프고, 쓰리고, 예, 밥을 먹으면 예,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밥 먹으면 메슨메슨한 감도 있고, 예.
1: 네.
2: 그리고 먹으면 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올라오면서, 예.
1: 네.
2: 이게 속도 더부룩하고 그 항상 이게 배가 예 짱하면서 이게 배출도 잘 안 되고 예.
1: 네.
2: 그러니까 예 속이 불편할까 예 끼니를 거의 그저 그러다시피 그렇게 지냈댔습니다.
1: 네.
2: 그래 먹지 못하니까 예 체중도 이렇게 줄어들고 맥도 없고 예 그렇게 힘들게 지냈댔습니다.
1: 네.
2: 그래다가 선생님

0: 방송도 듣고 이렇게 동네에 나가 앉아서 예, 놀다 보니까 예, 옆에 사람들 이래 말하는 거 들으니까 예, 예,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다. 그러면서 그 약방 찾아가면 그런 그렇게 보이고 이런 약을 싸다 먹으면 좋더라고. 오겠 나두게 하면 그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찾아가 장 대표님 보이고 소리 이런 던지 망제하고 저주 다시.
1: 네.
0: 이 두 가지 약을 가져다가서 먹은 지 거의 석 달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그렇게 위 쓰리고 아프고 이 차던 것도 이 손 대범이 이 상담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 차고
1: 네.
0: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예 이게 밥이 그 이게 위 쓰 밥이 소화해야 되고 먹으면 예 메슬메슬 하던 것도 예 그렇게 못 먹던 것도 예 어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 그렇게 끼니를 못 먹고서 예 그래야 된 게 우선 새 삼시 세끼를 꼭꼭 챙겨 먹습니다. 예 소화 잘 되고 이렇게 메스꺼운 게 없으니까.
1: 네.
0: 그래까 예 체중도 올라가고 예 맥이 없던 게 예 맥도 나고
1: 네.
0: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짱하던 것도 예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변도 잘 나가고 예.
1: 네.
0: 이 약 먹고서 예 몸이 많이 편해지고 예 맥도 나고. 동네나 시장에도 잘 다니고, 예. 그래서 효과를 확실히 본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쓰던 김에 더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아직 더 써야 되고, 예. 약을 예. 한 가지를 더 배합하면 좋습니다. 예. 예. 알수 5의 다탕화를 예. 같이 예. 쓰면은 효과도 예. 더 보고, 지금 환자분은 위축성 위염 증상입니다. 미숙미숙하면 예. 밥을 이 음식을 받아 못 드리죠.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그러면서 몸도 허약해졌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망제 조주 다시 이 다탕화 이 세 가지 같이 쓰면 전면적으로 치료됩니다.
0: 아, 예. 아 그렇습니까?
1: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예, 이 소변이 어제 이렇게 작게 했으니까, 글쎄.
1: 네.
3: 특히 저녁에는 금방 갔다 온 같은데 또 가고 싶고, 잠들까 하면 또 가고 싶고.
1: 네.
3: 근데 가면 또 양이 어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시원하지 않고.
1: 네.
3: 온방 그래 다니잖아요. 아침에는 정신이 없지, 이튿날, 낮에는.
1: 네.
3: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 듣게 되고, 또, 이 주위에서도 저 장약이 또 이런 데 좋다고 말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약방 찾아갔지요. 가가지고, 허드리너완하고 런칭망제 이 두 가지 약을 배합해줬대요. 대표님이. 그걸 지금 한 60일째 먹었습니다. 두 달째. 아니, 이제 차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한 2개월 뭐 더 먹어야 되겠죠.
1: 아, 기간이 지금 소변 증상은 다 일없어졌죠. 예?
3: 차수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1: 차수가 줄었고, 예, 환자분, 이거 우리 지금, 이 약을 환자분들에게 써보면, 엄중한 사람들도 한 달 정도 되면은, 예, 약을 그 많이 쓸 정도로 낫습니다. 근데 지금 두 달을 이미 썼는데도, 지내 통쾌하진 않다, 이 얘기죠.
3: 예, 그렇죠.
1: 그래서 한 달은 또 쓰십시오. 그러면.
3: 예,
1: 우리 지금 오랫동안 그분은 소변이 찼다가 소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환자도 그 한 달이까니 기본상 어떤 아이스를 정도로 됐댔습니다.
3: 아,
1: 예, 예, 근데 환자분은 지금 아직도 좀 예, 제대로 완쾌되지 않았으니까니 한 달을 예. 더 쓰십시오. 예, 그래야 됩니다.
3: 한번 가서 또 문의하죠.
1: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하시오.
3: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육아감으로 가고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래갖고 주머니 저요 아는데 전에 검사를 하니까 간 수치도 좀 높고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지방간
1: 예
4: 여기 간 낭벽도 좀 저 두껍고 그래서 예 항상 그
1: 예
4: 예, 아이 듣긴가?
1: 아, 말이 끊겠다, 듣겠다, 합니다.
4: 예, 잠깐. 예, 기름을 비질로 건장 못 먹지만 이렇게 소화가 잘 아이 돼.
1: 예.
4: 그래 당기

0: 지금은 예, 지금 뭐 먹었는가 하니, 저 런칭만세 하고 숭숭하게 먹었습니다.
1: 예.
0: 예, 우선 속다를 거의 먹는데, 저번에 또 그 앞에 원해가 검사하니까, 많이 좋아졌을 때다.
1: 예.
0: 예. 저 간수치료 좀 내려오고,
1: 예.
0: 어, 담낭도 좀, 담낭벽도 좀 열거지고, 그 애에서 우선 속달 동안은 이렇게 먹고, 앞으로 또 써야 되지,
1: 예. 예, 그, 오란 그 강경화까지 있으면, 예, 이 숭수하니가 우리 감로 장약에서는, 각종 간염하고 담낭염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네. 만성 간염이 있거나 병독성 간염이 있거나 간세포가 손상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숭수환하고 이제 런칭망주에서 따죠.
0: 예, 런칭망주. 예,
1: 그렇게 같이 좀 한 반년 쓰십시오. 이 간세포가
0: 예,
1: 이 간세포가 예. 이 재생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자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써야 예, 몸의 예. 그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는 이거 여수가반 탈출해서 예, 허리부터 신다리 줄을 뻗침에 저리고 통신하고 또 무릎 관절이 저기 뭔가 아파서 예, 아프고 또 장단지가 자꾸 붓기고 그래놓으니까 허리 날이나 날씨 춥거나 하면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수에 전두환하고 얼타환하고 심피지구 전화 이 세 가지 약을 두 달 쓰는데 지금 효과 연달 알리고 있습니다.
1: 네.
3: 네, 다리 그냥 저리고 통신하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무릎 관절도 그렇게 아프더니 지금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 놓으니까 예, 마음대로 나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예, 아무리 먼 거리 그래도 예,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야, 영 이 약이 효과가 영 빠릅니다. 먹어보니까.
1: 맞습니다. 그 치수의 같이 배합에 끌려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 예, 약이 얼마 없어서 지금 배달받아 또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1: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감로장약에서 이 얼차와는 풍습골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밀방방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추위를 타면서 관절질환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과 인대가 좀 항상 지긋지긋하면서 좀 꿋꿋하기도 하고 뻣뻣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이 얼차완 쓰면 좋습니다. 얼차완에다 이 침피제구 치수에 이렇게 쓰면은 모든 풍습골병이 이 근원하고 증상을 같이 치료합니다. 예,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그대로 쓰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저희 눈이 너무 나쁩니다.
1: 예.
4: 예, 특히 그 눈이 너무 깔깔하고 예, 또 비비기만 하면 예, 막 힘이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예, 땀을 바람 맞으면 예, 눈이 침침하고 예, 눈물이 자꾸 나고 예, 앞이 잘 배우지 않고 예, 이러니까 예, 아, 저녁에 예, 머리 뜨신 거하고 잠도 잘 안 온다.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이 고인이 선생님 이 방송을 듣고서 예, 치수의 전종원하고 러디미모아를 예, 이것은 한 50일 거진 먹었습니다.
1: 네.
4: 되게 효과 예, 또렷하게 납니다.
1: 네.
4: 그렇게 예, 앞이 잘 아예되고 예, 눈이 침침하던 게 예,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잠이 잘 옵니다. 또.
1: 네.
4: 잠이 잘 오니까 예, 밥을 마시고 예,
1: 네.
4: 아침에 일어나면 예, 힘이 나고.
1: 네.
4: 모든 게 다 영 정신 상태가 영 좋아진다 말입니다.
1: 예.
4: 제 정신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던 기만이 예, 선생님이 이 한 개로서 좀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눈질환도에 그 여러 가지 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디밍무완하고 치수의 전조환 같이 쓰면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다 개선되면서 이 눈이 좀 침침하거나 깔깔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아프면서 좀 풍혈처럼 열이 올라솟는 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네. 좀 갈아기도 하고 예? 이런 네. 증상 다 개선합니다. 예. 네.
4: 그래서 좋은 효과 좋습니다. 이야기 확실히.
1: 맞습니다. 그래 네. 그 약방에 네.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4: 예.
1: 예.
4: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4: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5: 저도 이제 그냥

0: 애국조래 혈압도 엄청 안 되고 그래는 항상 머리 어지럽고 아 손발도 영 휑합니다 사람이 지금 예 그래 내일에 고생다에 방송 때문에 치수 점주한 쌍후한 하신코프에 이세 가지야 근데 어느 두달 먹었습니다 아, 그래놓고 효과도 나기 많이 알깁니다. 헤라파도 더 그리 심하지 않고 어지럽지 아이 남들 그니까 예. 그리고 잠잘 자니 이제는 잠 자지 못하고 생각해 지금 잠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마 정신 납니다 바닥 이 양이 효과 이렇게 좋지게 이양더 먹자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1: 예, 더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쌍후한을 결합했다 하죠. 예.
0: 예.
1: 지금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기억력 장애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좀 경한 분들은 치수의 하고 화신코프에 맞습니다. 그막 저리기까지 하고 예, 좀 심하다 할 때는 이제처럼이 예, 얼쑤의 쌍후한 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환자분은 심하기 때문에 좀더 쓰면서리 관찰해 보시오. 예.
0: 글씨 말합니다.
1: 예.
0: 한번 듣고 가서 오겠습니다. 예.
1: 예, 그 찾아가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나 전화 왔을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1: 예.
3: 나는 감격장애하고 몸이 화장한다. 나를 전화받아 이 방송 듣습니다.
1: 예.
3: 어제 전화하는가 하면 아침부터 이 온몸이 사정이 어디다 이 살을 그래서 통수 기대에서 기대 아파서 치수 전주화 먹으면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
1: 감기 아유 왔은가?
3: 감기 아유고
1: 목은 아예 아픈가?
3: 목이 아픈다. 그리고
1: 목이 아프죠.
3: 가는
1: 예.
3: 데가 있고.
1: 그렇죠. 예. 그러면 치수의 원래 쓰던 분이죠. 예. 그거
3: 예.
1: 맞는 게 아니라 지금 환자분이 좀 으슬으슬 춥진 않습니까?
3: 아니, 춥지 않습니다.
1: 그 열이는 남까?
3: 보통 더워하지.
1: 예, 좀 환자분이 목 감기처럼 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이 나는 증상입니다. 몸살이.
3: 예.
1: 그렇죠. 예, 근육하고 뼈다 아픈가 지금?
3: 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살을
1: 살이 아프죠. 예,
3: 살이
1: 그저 쑥쑥 어떤 때는 이 살이 찔러 놓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3: 예.
1: 그런 증상도 있죠. 예. 아, 환자분은 그 감기약 같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기약. 예,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들과 접촉 아예 했습니까?
3: 아이
1: 예, 근데
3: 깡캉 뭐 먹어도 아야 됩니다 깡캉
1: 깡캉 드셨습니까?
3: 예
1: 아, 그래, 뭐, 이 종약으로 된 약이가, 예, 지금 막 열이 아이 나면은 그 쓰지, 까모펠도 되고, 예, 칭러제두환도 되고, 이 종약으로 된 거, 이 예, 깡캉은 그 서약입니다, 예. 중청열로 된 감기약을 좀 잡수셔. 예, 레화 칭원 클리, 그게 좋습니다. 환자분께 지금이. 예, 네, 약방에다 얘기할게요. 예. 이제 전화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감기 증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0: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화신코 후예를 보면은 뇌와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바로 뇌의 말초순환 장애로 인해서 주의력이 좀 산만되거나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고 좀 감각이 이상하고 사지가 차거나 예, 이런 증상도 개선하고 이 편두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영양 보충도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열도 제거하고 불면증 개선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심장열이거나 간열이가 왕성하면서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예,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뇌혈전하고 뇌동맥 죽상경화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미세순환 장애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이런 새로운 약이고 또 유일하게 같은 유형의 약 중에서도 예, 이런 액체로도 제조된 이런 약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흡수률도 높고 다방면의 치료 효과가 있는 예, 이런 국가 약품 비준 번호가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 후예를 병용해서 연합해서 치료한다 할 때에는 뇌순환 장애와 관련되는 이런 질병의 치료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예, 신경도 보호하고 증상도 완화시켜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2: 예, 요즘은 또 날씨가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변화가 제일 심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탄성이 약하거나 심내혈관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던 분들은 증상이가 좀 심해집니다.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 후예를 같이 결합했으면서 또 이 말초가 예, 좀 손발이 손끝이라든가 발끝이 차고 시리고 이런 분들은 얼수의 쌍후환을 같이 쓰면 또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약물이가 바로 이렇게 배합해서 쓰는 연합요법입니다.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은 다중표적이 양리학적 장점하고 오랜 임상 적용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뇌혈관 질환이 예방과 치료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예, 중시를 좀 돌려야 됩니다.
1: 네.
2: 그리고 화신코 후에는 확실한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서 혈류 부족과 관련되는 이런 증상들을 아주 빠르게 개선시킵니다.
1: 네.
2: 예,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겠는데 벌써 한 열흘을 쓰고는 머리 두통이, 오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불면증이가 개선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우리 이 두 약물이 병용 후는 예, 기전상 이런 보완적인 작용이 또 있으면서 상호 예, 약물이 효과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2: 예, 때문에 뇌혈허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거나 예, 이 뇌색정증이 있거나 이런 치료에서는 아주 새로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은 우리 장약에서의 보배라고 하고 현대 과학적인 이런 약물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많은 이런 치료에서 예, 고품질이 임상 증거가 있는 약품이가 바로 우리 감로 장약에서도 치수의 전주환의

0: 이 때문에 우리 중년 분들이 좀 약을 써서 잘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는 먼저 쓰면 좋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방이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알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는 콩콩콩 이야기방. 오늘은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0: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돌을 맞아 오늘은 옛날 연변의 모습부터 지금의 멋진 변화까지 알아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뛰어놀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고향 연변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멋지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1: 네, 많은 친구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알지만 고향에 깃든 따뜻한 역사와 발전 이야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고향의 역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요.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연변 소녀들은 진달래 꽃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 연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소중한 땅이에요. 무려 5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화룡 대동 유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넓은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요. 많은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1: 그리고 약 2만 6천 년 전에는 안도인이라는 옛 사람들이 연변에서 살았는데요. 안도인의 유적은 지금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0: 세월이 흘러 진한 시대에는 부곡저족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들의 생활 문화는 단결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나라 시기에는 또 발해국이 연변에 도읍을 정하면서 농업, 수공업, 무역이 모두 발달하고 문화도 크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개간 정책이 펼쳐지면서 두만강 주변을 연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논밭을 개척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연변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입살고장으로 만들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연변의 꽃망울 보내드립니다.

0: 세종국이 성립되면서 우리 연변에는 갈수록 행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정식으로 성립되고 1955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름을 바꾸며 자치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고장으로 거듭났어요.
1: 예전의 작은 마을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하고 행복해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가 사방으로 뻗고 편리한 버스와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어디든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어요.
0: 곳곳에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공원과 산책으로도 점점 늘어나 어른들은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1: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정말 멋지게 변했는데요. 밝고 깨끗한 교실, 특색이 다분한 도서실,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서예와 과학실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활동실까지 갖춰져 친구들이 공부하며 재능을 기르고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새 연변 좋구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 고향은 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푸른 숲과 맑은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풍년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또 하얀 눈이 내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는 눈싸움도 즐길 수 있어요.
1: 자연 풍경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꿈과 열정을 가진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고향이기도 한데요. 농민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맛있는 연변잎살, 사과배, 김치, 냉면 같은 특산물을 내와 전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0: 또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생태 관광 산업을 꾸준히 키워가며 우리 고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1: 무엇보다 연변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 민족이 따뜻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인데요.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요. 명절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죠.
0: 이 따뜻한 화합의 정신, 서로 나누고 돕는 마음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연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인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연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 보내드립니다.

0: 친구들, 이런 변화와 발전은 그저 겉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고향에서 자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구사 명절을 계기로 고향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자고요.
1: 작은 배려와 따뜻한 정을 이어가면 우리 주변은 더욱 화목해지고 연변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0: 오늘은 우리 연변의 역사와 발전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랑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민족 화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옛 조상들의 따뜻한 정신을 이어받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는 멋진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

관절에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경 지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판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 품위,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 지리 향촌 진행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3: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소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3: 습근평 청석이는 신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관광 등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변민부유, 변방수력, 변경안정, 변방공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시는 변경치리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로 변경치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업방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산업지탱력 약화, 기층 조직력 부족 등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치리 향촌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집거촌입니다. 촌의 인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남촌은 당건설로 변경 치리와 발전을 이끄는 사업 조치를 바탕으로 촌급 당조직 전투보루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당건설로 향촌 치리의 동력을 불어넣으며 마을 면모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10명을 유치해 견학과정을 개발했으며 55개 팀의 수강생을 접대해 수익 50만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광객 연 4만 5천 명을 접대해 23명 촌민의 귀향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당지부석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국성입니다. 수남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입니다. 변경선의 마을로 도강수변 당원선봉대를 조직하고 책임부문, 촌주재팀, 향토인재, 결연기업 등 20여 명의 골간을 통합해 공동으로 의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당원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해 60여 건의 민생 업무를 대리 처리해 변경을 수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0: 부천시는 문화관광 에너지 부여와 특색 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우세 산업을 지속 보강하며 농호 연결 인솔 기재를 완비해 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변경 고수준 치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는 현지 중점 문화관광 대상입니다. 투자 3,427여만 원인 이 대상은 숙박, 음식, 레저, 문화관광 업태를 통괄 발전시키는 동시에 린근 천민들의 취업을 이끌어 천민들의 생태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으로 변강 강화에 생생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더문시 석현진 수남천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입니다. 천혜의 변경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캠핑 휴양, 생태 관광, 견학 체험을 일체화한 변경 문화 관광 종합체를 조성해 아름다운 풍경을 부민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변 천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향촌진흥 추동의 생생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연변 벽해 온천 음식 오락위원회사 총경리 주현입니다. 관광지 발전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원 작업장을 설립해 현재까지 수남촌 주민 1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향촌 잉여 노동력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촌의 발전에 변강 안전공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주민 진련합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월하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집과 가까워 노인과 아이를 돌보기도 편리합니다. 도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도강, 성류홍 브랜드를 구축하고 민속문화 활동과 왕래 교류 융합 진지를 통해 각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변경 련합 방역 기제를 완성하고 민생 보장을 승격하며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해 변민 정착을 유도하고 단결 수변의 정신적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동시에 자치, 법치, 덕치의 삼치 변강 안정 모식을 통해 향촌 7위 효능을 활성화했는데 천민 회의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층 분쟁을 조정하며 미풍 양속을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수립해 변강 안정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당위 부석이 류헌용입니다. 석현진은 1 더하기 3 더하기 N 연속 의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당위가 앞장서 종합지리, 파출소, 사법소 등 자치, 법치, 덕치, 골간 역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부문을 소집해 지리 난점과 민생의 막힌 점을 하나씩 연구하고 주민들의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문시는 네 가지 변경치리 체계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경치리의 통점 난점을 해결하고 치리 토대를 층층이 다지며 부민 경로를 넓히고 변경 함력을 응집해 기층 치리 질적 향상, 향촌 산업 효율성 증대, 민족 단결 우수성 제고, 변경 안정 표준 제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중국 적십자회의 총회 부회장 량우일행이 근일 우리주를 찾아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등지에서 량우일행은 현지 기층 적십자 조직의 규범화 건설, 응급구호 보급, 변경통상구,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일선 삼립군들과 친절히 교류를 하면서 진지의 운행 효과와 봉사 추진 성과를 문의했습니다. 용정시 용문가두 전진사회구역에서 량우일행은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 건설과 평민 해민 조치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량우는 연변조에서 변경의 지역 우세 입각하여 기층 진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대외 교류를 적극 탐색해온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적십자 대배 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그는 연변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주변 국가의 인도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구호, 자본봉사, 적십자, 청소년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변경봉사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변 특색에는 적십자 대배 교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적십자회와 관련 현지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수와 한국 경기도 성남시 의료미용산업교류협력활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 씨가 심양주재 한국총룡사관 총룡사 김성민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 씨가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생태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족 특색 문화의 저력이 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적 문화적으로 통하고 민속과 심미 교류도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한 의료미용,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협력의 우수한 담체입니다. 이번 교류회는 두 지역이 우위를 심화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두 지역 업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학술 연구 토론, 기술 전화, 인재 공동 육성, 대상 락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의료 미용 봉사와 제품 질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중한 의료 미용 산업의 호혜 상생과 장원한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랍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룡사관 총룡사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 의료미용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업계 발전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협력 토대가 튼튼하고 교류도 깊은다. 두 지역 업계는 학술 상호 방문을 지속해 중한 기술 융합과 우세 상호 보완의 산업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교류회에서 길림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에서 연변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연길 국제 의료미용 소진 대상을 소개했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의료기기 협력 의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양성 지원 중심 원장 김홍철입니다.
1: 이번에 연변 자치주 정부와 또 성남시가 함께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성남시 쪽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중국 의료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료 기술의 협력을 이루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만든 기업들이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개시키고 또 이 연변 자치주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조외사 판공실 부주임 박철입니다.
2: 지식의
0: 이번 교류는 우리주와 한국 성남시가 의료미용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쌍방 협력을 1층 강화하고 쌍방의 잠재력을 1층 발굴해 우리주 의료미용 산업의 발전을 1층 촉진하겠습니다. 활동에서는 의료기기기업 협력 접촉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의료기기제품 전시구역을 설치해 한국의료기기기업의 의료미용설비, 소모품과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존의 협력의향 단위들과 1대1 협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미용기술교류회에서는 한국의료미용 전문가들이 현장 강의와 실무조작시범을 진행했습니다.
3: 8월 31일 우리주는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조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수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결시 각 중수학교 교문 앞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당직 교직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질서 있게 학교에 들어오도록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섰고 사생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송세안입니다.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소학생이 됐습니다.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교정과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 때문에 소학교 생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김유승입니다. 소학생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모아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 7학년 3반 학생 리경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격동이 됩니다.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새학기를 맞아 주당위 교육사비위원회와 주교육국에서는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어 연면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0: 학교 수립, 음악 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대학교 중수학교 개학 첫 수업 활동을 펼치었습니다. 전주 한 개 주교실과 4천여 개 학급 분교실에서 15만여 명 대학생, 중소학생들이 함께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수업은 역사의 노래를 결부하고 노래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몰입식 정경 교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연변의 70여 년 발전 역정을 따라 동만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달래와 장백송이 담고 있는 연변 정세를 해독하여 여러민족 청소년들이 고향이 고난에서 지능으로 나아간 분투 역정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민족의 한데 모여 형성한 강대한 역량을 깊이 느끼도록 인도했습니다. 광화문 사생들을 노래소리 속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하며 정서적 공감 속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연길시 연하수학교 학생 여홍님입니다. 저는 개학 첫 수업에서 동만 항전의 역사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연변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각국 정회를 두텁게 하고 원대한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서 저는 여러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체육단위를 강화하고 노동실천에도 적극 참가하여 내일의 태양을 더 받들 수 있는 신시대 소녀로 성장하렵니다.
1: 한 현시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고 팀마다 저마다의 풍채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룡정특색사업의 응원단은 청년골간과 서부기획자원봉사자들을 주체로 구성됐습니다. 수백 명 성원들은 사업의 송이, 벼이삭 등 특색 도구를 손에 들고 해란강반의 민속가무 율동을 융합한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룡정의 독특한 향토 매력과 청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길 와와 응원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응원대원은 통일적으로 특색 있는 꽃무늬 바지를 입고 귀여운 물고기 가방을 매으며 연길 특색 막걸리, 도시 지표 표호판과 축구 도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율동감 넘치는 춤 동작은 조선족 민속 풍종과 현대 류행 문화를 융합해 손님을 반기는 활력 넘치는 연길의 도시 명함을 생동하게 빛냈습니다. 혼촌 킹크랩 응원단도 창의성이 넘쳤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킹크랩 머리 장식을 쓰고 주제 도구를 손에 든 채 빈의 특색과 민속 춤 동작을 융합해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IP를 더욱 빛냈습니다. 왕청현 응원단 성원들은 호랑이 머리 머리핀을 꽂고 귀버섯 꼬치를 손에 든 채 경쾌한 춤을 추면서 귀버섯의 고향이라는 산업 특색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생태적 바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안도현 광천수 응원단은 광천수, 연변잎살, 연변소 등 세 가지 현지 핵심 특산물 요소를 융합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물산이 풍부한 안도, 생태가 아름다운 안도의 우월한 자원 조건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은 율동감 넘치는 춤과 활력찬 응원으로 상황버섯 우세 산업을 특색 있게 추천 소개하면서 현역 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 성문 증시옵니다. 올해 열정으로 경기장에 더 흥겨운 분위기를 보탤 수 있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화룡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이 화룡에 와서 둘러보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나시 응원단 성원들은 인삼복장을 입고 인삼을 응원덕으로 들었으며 춤에는 연변의 민족 특색과 현대 응원춤 품격을 융합했습니다. 특색 공연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단일 영상의 좋아요 수는 근 천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도문 국문용사 응원단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색동 치마를 입고 국가급 무형문화재 창고춤에 양고기 꼬치, 옥수수 수염차, 인삼 음료 등 현지 특산물을 융합해 남다른 국문 풍채를 선보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는 또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연변 명태 응원단의 특색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익숙하고 료창하며 정열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동적인 춤사위로 명태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연변 민간에서 명태를 말리던 전통 노동 장면을 재현해 연변 대중의 품격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0: 경기는 축구 경기로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문예 공연으로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현시별 풍채로 변경 지역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의 열기와 문화의 온도, 도시의 면모가 서로 융합되면서 신시대 연변 문화체육 사업의 활기찬 발전과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화폭을 펼쳐보였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형화였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훈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사색과 여운을 남겨주는 말인데요. 길지 않은 인생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인에서는 여름과 매미로부터 인간에 대한 소견을 밝힌 글과 제마밭을 가꾸면서 퇴직 후에 삶을 즐기는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리순자의 수필 여름과 매미와 인간 사이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매미와 인간 사이 리손자. 한여름날 공원 벤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매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보내고 겨우 기어나와 허물을 벗었다. 눈부신 햇빛, 시원한 바람,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의 합창,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짝을 찾아 목청껏 노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인간들은 장대를 든다. 공원 여기저기에서 남녀로서 할 것 없이 매미를 찾아 나선다. 로이는 장대 끝에 끈끈이를 바르고 느릿느릿 접근을 한다. 한번 노리면 거의 놓치지 않는다. 30년 경력의 낚시꾼이 연상될 정도로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다. 나무가지에 붙은 매미를 발견하게 되면 숨을 죽이고 천천히 장대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낚아챈다. 잡힌 매미는 잠시 날개를 퍼덕거리며 저항을 하지만 곧 로인의 손아귀에 조용히 안긴다. 그 모습을 보면 로인에게 이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일생의 기술인 듯하다. 아저씨는 뛰면서 장대를 뒤흔든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은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미를 쫓는 그의 모습은 마치 운동선수를 연상시킨다. 오르는 꼭 잡아서 튀겨 먹겠다는 듯 눈빛이 진지하다. 그러나 그의 장대는 후공을 가리기 일쑤이고 매미들은 그의 접근을 느끼자마자 재빨리 다른 나무로 날아간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 나무로 이어지는 그의 집념은 때로는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어린이는 손으로 직접 잡으려고 나무에 매달린다. 성공률은 10%도 안 되고 넘어질 확률은 90%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간다. 나무 껍질에 손이 베어도 흙에 옷이 더러워져도 그는 매미만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매미가 신견 곤충 이상의 무언가로 보이는 모양이다. 어쩌면 그는 매미를 잡는 게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를 붙잡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젊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매미를 찍다가 갑자기 장대를 든다. 정작 매미보다는 옆 사람과의 이야기거리가 더 목적인 듯 보인다. 장대를 건네받은 남자는 어설프게 나무를 향해 휘두르고 매미는 그 사이를 비집고 날아간다. 두 사람은 함께 웃는다. 그들에게 매미는 산행감이 아니라 데이트의 재미난 소품인 셈이다. 이 모든 장면을 보며 나는 다시 생각한다. 매미들은 이 풍경을 어떻게 볼까? 매미에게 인간은 그저 거대한 포식자 무리인 듯 싶고 이 포식자들은 제각각 스타일이 있다. 느릿느릿한 노인.

열정적인 아저씨, 엉뚱한 나이, 그리고 연애 중인 커플. 매미가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까. 인간들도 참 바쁘게 사네. 우리는 짝 찾으려고 노래를 하는데 인간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바쁘다.

매미는 마지막까지 맴맴 하고 울었다. 사랑을 부르는 노래인지 죽음을 알리는 비명인지 나는 구별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소리가 평소의 매미 소리보다 유난히 길고 애처롭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 매미는 오랜 세월 꿈꿔봤던 짝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매미는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고작 몇 시간 만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늘 저녁 반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매미 오랜 세월과 로인의 몇 초, 이 시간의 격차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면서도 씁쓸해진다. 주변에서는 현지어로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지만은 나는 그냥 매미들만 계속해 바라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매미의 처지는 충분히 느껴졌으니까. 그들은 인간의 언어를 모르고 인간의 매미의 노래를 모른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들이 공존을 한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왠지 웃음이 난다. 왜냐하면 매미는 내년에도 내도 후년에도 다시 나타날 테니까. 잡혀도 튀겨져도 또 기어나올 것이다. 인간의 잔대는 영원하지 않아도 매미의 여러분 매년 돌아오니까. 그리고 인간들도 매년 똑같이 장대를 들고 나올 것이다. 저녁이 되자 공원의 매미 소리는 점차 잦아든다.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장대에 매달린 매미들, 봉지 속에 갇힌 매미들. 해가 지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자 매미들의 울음도 한결 차분해진다. 아마 그들도 하루의 끝을 아는 것일까.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린다. 너희는 내년에도 올 거지? 그럼 나도 내년에 또 와서 너희들의 노래를 들을게. 그때는 장대 없이 그냥 귀로만. 공원을 나서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매미는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인간은 몇 초 만에 잡는다. 하지만 매미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은 매년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공원에서 본 여름과 매미와 인간 사이 이야기다. 코믹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애처로운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애처로움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위로를 느낀다. 매미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리순자 씨의 수필 여름과 매미와 인간 사이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듯이 우리는 저만큼 부동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한양 굿길만 걸을 수 있게 여유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늘 답답하고 우울한 것도 아닌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다듬고 정성을 다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실을 살아나가야 함을 깨우쳐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자의 소필 내 사랑의 테마밭을 마련했습니다. 내 사랑의 테마밭 김정자. 퇴직으로 출근길에 문이 닫히자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루가 한 달처럼 길었고 미래는 흐릿한 안개 속에 숨은 듯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만 가슴에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텃밭을 일구며 채소를 가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싱싱한 상추를 뜯고 토종 감자를 캐는 이야기까지 흙냄새가 배인 그의 이야기가 들려오던 순간에 마치 마른 땅에 빗방울이 스미듯 가슴이 한구석 촉촉해졌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은 애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을 하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친구를 따라 도시를 벗어난 지 15분쯤 되자 연길의 한 한적한 농촌 마을에 이르렀다. 온 가족이 해외로 나가 비오던 친구의 친척집 앞 300평 남짓한 땅이 햇살을 받아 누렇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갖고 보겠습니다. 말은 쉽게 나왔지만은 발 아래 펼쳐진 땅을 바라보니 숨이 턱 막혔다. 농사는 고사하고 화분조차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넓은 흙을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려움은 컸지만은 물러서면 그 공허함이 영원히 내 가슴을 메울 것만 같았다. 마을에서 농사 경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 조용히 인사를 드리며 조언을 구했다. 어르신은 말없이 나를 한참 살펴보시더니 물으시었다. 농사해 본 적이 없으면 쉽지 않을세.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겠나?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네. 겨울에는 텅 비고 성실하면 가득 채워주지. 그 말씀에 흙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어르신의 손길과 이야기를 따라 밭구르기라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첫날 나는 해가 뜨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밭으로 향하였다. 소풍 가득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고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가방에 가득 챙기었다. 첫 삽을 푸던 날 나는 흙과 싸웠다. 하얀 장갑을 끼고 삽을 꽉 쥔 채 열정이 폭발하듯이 밭고랑을 한 줄 또 한 줄 팠다. 허리를 숙여 흙덩이를 부수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한참 지나자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허리는 결국 아파서 울상이 되었다. 처음 느껴보는 흙과 땀의 무게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밭머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힘드네. 쉬어야겠어? 중얼거리며 정성껏 준비한 커피를 꺼냈다. 밭머리에 앉아 쉬면서 마시는 그 커피는 그 어느 때보다 향과 맛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잠시 쉬는 동안에 피로가 사라지는 듯하였고 나만 나는 작은 승리의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구슬땀을 흘려가며 간신히 밭고랑을 만들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장갑을 벗어보니 손바닥이 새빨갛게 물집투성이었다. 일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무턱대고 덤빈 꼴이 어이가 없었다. 온몸이 쑤시고 녹초가 된 채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날 어르신을 찾아가 살짝 부끄러운 듯 말했다. 손에 물집이 생겨서요. 그러자 어르신은 크게 껄껄 웃으셨다. 삽을 꽉 쥐고 혼자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지요. 그러시면 삽 자루를 잡는 법부터 발 딛는 각도, 허리가 아닌 몸 전체로 힘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이래도 요령 있구나 생각을 하며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삽을 휘둘러 보았다. 놀랍게도 흙이 훨씬 부드럽게 굴러가고 허리에도 부담이 덜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제 나는 흙과 적대하며 삽과 싸우고 있었지만 오늘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은 흙과의 협력, 도구와의 대화였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일을 하는 존재의 철학을 배우고 있음을 느끼었다. 손에 잡힌 물집은 내 무지의 증거였지만 그 무지함이 이토록 아름다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을 몰랐다. 드디어 모종을 심는 날이었다. 새벽 장태에서 고추, 가지, 도마도 등 12가지 모종을 각각 20포기씩 골랐다. 그날은 진정 언니가 함께 주셔서 마음이 든든해놨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모종 심는 방법을 검색하며 간격과 흙 높이를 확인하고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리로는 알겠는데 실전은 또 달랐다. 한 고랑씩 차근차근 작은 구덩이를 파고 물을 가득 채우니 물이 땅속으로 스르르 스며들며 흙을 진하게 적시었다. 마치 땅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만 같았다. 물이 충분히 스며든 후에 나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모종을 포트에서 분리하여 구덩이에 똑바로 세웠다.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를 꼼꼼히 덮고 살짝 다져 흙과 뿌리가 하나가 되도록 했다. 작은 생명이 내 손을 거쳐 흙과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은 마법 같았다. 언니와 서로 얼굴에 묻은 흙을 보며 웃고 땀을 닦으며 모종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잘 자라라 우리 귀여운 아기들아. 따스한 봄 햇살 날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은 초록빛 모종들이 무척 사랑스러웠다. 비로소 나는 땅과 대화를 하고 생명을 키우는 농부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뿌듯함에 온몸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봄 햇살은 나무 그늘을 짙게 만들었고 아지랑이는 밭노에서 서서히 피어올랐다. 어느덧 땅은 따뜻한 여름의 숨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얘들아 엄마가 너희 보러 간다 하고 속삭이며 내 작은 채소 왕국으로 향하였다. 아기 채소들이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한 마음에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었다. 텃밭으로 가는 길은 도시의 속박을 벗어나는 통로 같았다. 창문을 열자

시골에 풀냄새가 가득 밀려들었고 그 공기를 마실 때마다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바람소리와 새 지저귐이 찬 음악과 어우러져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었다. 나는 운전대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리듬을 타며 달리었다. 드디어 내 보물들을 만날 시간이었다.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 채소들이 뿌리를 내리고 꿋꿋이 자라 있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손으로 살며시 쓰다듬며 말했다. 정말 잘 자란다.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며칠 전 준비한 농가비료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뿌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영양 가득 먹고 쑥쑥 자라거라. 어느덧 여름이 깊어갔다. 텃밭의 채소들이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하얀 고춧꽃, 노란 오이꽃, 자줏빛 가지꽃, 화산 호박꽃까지 작은 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물이 들자 마치 내가 흙과 햇빛으로 그려낸 살아있는 수채화 같았다. 나는 얼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챗에 올렸다. 잠시 후에 친구들과 이웃들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채소밭을 돌아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주는 기쁨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다는 기대가 밀려왔다. 그러나 농사 첫날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호박꽃은 활짝 피었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은 것이다. 이게 왜 그렇지? 난감한 마음에 옆 텃밭 어르신께 여쭈었다. 어르신은 호박 덩굴을 살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다. 이봐요, 호박꽃에는 암꽃과 숫꽃이 있어야 하는데 자네 호박 덩굴에는 빈 꽃은 모두 암꽃뿐이네. 꽃은 피지만은 수정이 안 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이어 어르신은 자신의 텃밭에서 숫꽃 한 송이를 따오셔서 암꽃 속을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리며 화분 수정을 보여주시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새삼 느끼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작은 호박이 맺히기 시작했다. 암꽃 밑부분이 불룩해지며 조그마한 열매로 변하는 과정은 마술 같았다.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호박 덩굴마다 이제는 호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리었다. 어르신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에 감탄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연 앞에서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무지함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임을. 여름이 더욱 깊어지며 텃밭은 정성으로 맺은 열매로 가득 찼다. 언니의 부름에 달려가보니 연기가 흐르는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통통한 오이를 한입 아삭 베어 물었다. 시원하고 청량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었다. 그 맛은 여름 햇살과 맑은 이슬을 머금은 듯 상쾌하면서도 은은하게 달콤했다.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 맛에 넋을 잃을 정도였다. 사나월에 한 번씩 텃밭을 찾으면 채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드는 듯 하였다. 집에 돌아와 씻어보면 상추는 보들보들 연녹색 옷을 입은 듯 하였고 토마토는 동그란 볼에 연지를 칠한 듯 예뻤으며 가지는 보랏빛 윤기가 흐르는 조각상처럼 화사하였다. 우리 집 밥상에는 자연이 선물한 사랑스러운 가지각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나는 인터넷 요리법도 따라해 보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순간은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을 하며 야들야들한 애호박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만들 때였다. 특히 삼겹살을 구워 텃밭 상추에 싸 먹게 되면 고소함과 알싸함, 아삭함이 입안 가득 축제처럼 펼쳐지었다. 이 모든 맛의 시작이 내 두 손과 땀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에 한 입 한 입이 더욱 값지고 감사하게 다가왔다. 그 후로 나는 밭에 갈 때마다 투명 비닐봉투를 챙기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작은 준비였다. 가장 싱싱하고 예쁜 채소들을 골라 상추는 보들보들하게 고추는

알찬 것으로 가지는 반들반들한 것들로 정성스레 담았다. 옆집에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 아래층 맞벌이 부부, 오랜 친구 복자에게 들을 참이었다. 우리 밭에서 나온 용이농 채소예요. 맛있게 드세요. 봉투를 건널 때마다 상대방의 눈빛이 반짝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웃으시며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었고, 아래층 언니는 시장 갈 필요 없이 저녁 반찬을 해먹겠다며 좋아했으며, 친구 복자는 나를 진짜 농부라며 칭찬이 끝이 없었다. 채소를 나누는 그 순간마다 내 가슴은 따뜻해지었다. 8월 중순 찰옥수수가 익어가는 향기가 공기를 달콤하게 물들이었다. 나는 큼직한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올리고 갖다 낸 옥수수들을 푸짐하게 넣었다. 곧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물 위로 여름의 모든 정기를 집약한 듯한 김이 피어올랐다. 솥뚜껑을 열자 황금빛으로 익은 옥수수들이 보물섬의 진주알처럼 반짝이었다. 하나를 집어들자 손가락이 살짝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아 뜨거워 하는 소리와 함께 입으로 가져가 바로 첫 알갱이를 베어 물었다. 톡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단맛이 입안을 뒤흔들었다. 찰기가 입천장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옥수수 특유의 고소한 기름기가 혀끝에서 은은하게 녹아내렸다. 야, 이건 진짜 맛이네.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다. 이 찰진 맛은 결코 시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 오직 정성으로 길러낸 시간의 보물이었다. 나는 그 옥수수를 멀리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아이들은 엄마 사랑 덕분에 감격에 눈물이 났어요 하며 애교를 부리었고,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과 행복을 택배에 실은 것 같았다. 나눌수록 바구니는 비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찰옥수수의 달콤함은 내 입을 넘어 아이들의 행복과 이웃의 미소, 친구의 감사로 퍼져나갔다. 작은 황금빛 알갱이들은 단 한순간 간식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정다운 끈이었다. 수확을 나눌 때마다 작은 텃밭은 우리의 마음을 잇는 넓은 공간으로 커져갔다. 채소를 담은 봉투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선물이었다. 가장 값진 수확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행복임을 알았다. 가득 찬 바구니보다 더 큰 기쁨을 바구니를 비워가며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노랗고 투명하게 텃밭에 내리쬐던 날, 나는 텃밭에서 마지막 열매들을 수확을 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감동을 되새기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피부에는 햇빛이 자리를 잡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퇴직후에 공허함은 땅과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했던 미래는 매일 피어나는 싱그러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흙이 가르쳐준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땀으로 땅을 일구고 정성으로 생명을 키우며 수확을 이웃과 나누는 모든 것이 결국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퇴직 후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과정을 재미나게 쓴 김정자 씨의 수필, 내 사랑의 체마밭이었습니다. 네, 퇴직 후에도 알맞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회생활에 융합이 되다 보면 친구와 지인과 또 이웃과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신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도 매일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맘때가 바로 제철인 그 식재료. 오늘은 버섯과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향긋한 버섯의 감칠맛과 달콤한 고구마의 포근함이 만나면 가을 밥상이 풍성해지는데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식재료. 오늘 방송 40분 동안 버섯과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버섯과 고구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섯을 그냥 반찬거리로만 생각하셨나요? 버섯은 고대로부터 우수한 영양가와 치료적인 특성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라 불릴 만큼 깊은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탄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고요. 에리타티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압 개선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레티난이라는 성분은 이 암세포 활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버섯은 또한 비타민 D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말린 표고버섯에는 생 표고버섯의 32배나 되는 비타민 D가 농축돼 있어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버섯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나 건강식단을 생각하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겠죠.

무타리버섯은 식이섬유와 다당두가 풍부하고 항염증, 항산화, 항당뇨 그리고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서요. 버섯 종류별로 각각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수분 65 내지 80%, 전분 15% 내지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해 변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 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되죠.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약 30mg에 달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70, 80%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고구마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어 껍질째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 품종별로 항산화 활성이 연구될 만큼 건강 기능이 뛰어난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버섯과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버섯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비타민C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효능을 알았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버섯과 고구마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버섯은 종류별로 고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색과 상태를 보세요. 표고버섯은 갓이 피어있지 않고 안으로 잘 감긴 것이 좋습니다. 갓의 안쪽이 희고 주름이 짧은 것이 신선한 표고버섯입니다. 둘째는 촉촉함을 확인하세요. 버섯은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도 물러지지 않은 적당한 촉감이 중요한데요. 표면이 끈적끈적하거나 물컹한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버섯은 이 버섯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요. 신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상한 겁니다.

계속해서 고구마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고구마는 모양과 표면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한 게 좋습니다. 흠집이나 상처,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껍질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게 신선합니다. 색이 탁하거나 주름이 진 건 오래된 거예요. 셋째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고구마는 크게 분질과 점질로 나뉘는데요. 분질 고구마는 전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 식용으로 기호성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밤 고구마는 수분이 적고 육질이 견고하며 저장성이 우수하고 호박 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생식으로도 맛이 좋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신선한 버섯은 수분이 많아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위를 향하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갓 안쪽이 거무스름해지기 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버섯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이 씻으면 수분이 더해져서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키친타월로 수분을 닦아낸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좋은데요.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 보관 온도는 12섭씨도에서 15섭씨도가 적당합니다. 신문지 하나씩 감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3-4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구입 후 며칠간 서늘한 것에 두고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꿀팁 하나 더. 고구마를 보관하기 전에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버섯과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간식부터 밑반찬 그리고 한끼 식사까지 필기 준비 되셨죠?

버섯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버섯 볶음이 아닐까요?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표고 버섯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죠. 느타리 버섯 한 봉, 새송이 버섯 3개, 표고 버섯 6개, 돼지고기 200g, 대파 2분의 1대, 마늘 약간, 그리고 맛술 한 큰술, 진간장 3큰술, 고추청 2큰술, 참기름, 깨소금 준비하시고요.

먼저 준비한 갓종 버섯과 대파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두 번째는 끓는 물에 버섯을 살짝 데쳐내면 잡내가 제거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맛술, 후추, 간장으로 밑간을 해둡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반쯤 익으면 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고추청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대파,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 간식 버섯전 만들어볼게요. 이 버섯전은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가벼운 술안주라도 딱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버섯의 쫄깃함이 만나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표고버섯 5개, 느타리 버섯 1/2 봉, 양송이 버섯 5개, 부침가루 1컵, 달걀 1개, 소금 약간, 그리고 간장 1큰술, 식초 1/2큰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고구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길 옆에서 파는 군고구마 있죠. 군고구마가 너무 생각납니다. 가을 길거리에서 풍기는 그 달콤한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간식인데요.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40분 동안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 번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혹은 프라이팬의 약한 불로 40에서 50분 동안 굽거나 오븐의 200도에서 45분 내지 60분간 구워도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쉽게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군고구마를 더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굽기 전에 고구마를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 당도를 높인 뒤 구워보세요. 꿀맛이 따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레시피는 특별한 날 빠지지 않는 고구마 마탕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에 달콤한 시럽이 코팅되면 그야말로 최저의 디저트가 된답니다. 고구마 3개, 식용유, 설탕 4분의 3컵, 물 3큰술, 통깨 약간 준비하시고요.

조그마한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170도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팬에 설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시럽이 끈적해지면 튀긴 고구마를 넣고 재빨리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해주세요. 고구마 맛탕의 성공 비결은 두 번 튀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까지 익히고 두 번째는 바삭함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시럽은 고구마를 넣기 직전에 만들어야 고구마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네, 버섯은 숲속의 건강 지킴이로 면역력 강화부터 항암 효과까지, 고구마는 땅속의 보약으로 변비 예방부터 항산화 효과까지, 이 두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해도 가을 내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버섯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신선함의 비결이고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고구마는 구입 후 며칠 두었다가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프로 편집의 김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인생이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던 역경에 처해 좌절을 당하고 쓰러지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은 백신과도 같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전춘식의 수필 나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집에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리와 불편과 늘 상종하게 된다. 불편 중에서 첫째를 꼽으라면 아마도 창문 유리 닦기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워낙 고공 작업이라 하면 지레 소리만 들어도 어질어질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허니 일꾼을 청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빨간 지폐 석장을 내밀고 벼르다가 끝낸 일인데 불과 며칠 난가 흙비가 내리거나 먼지바람이 일어 원래 상태로 환원되면 신경이 쓰이다 못해 머리에 쥐가 올라올 지경이다. 하여 올해에는 여름철에 한번 마가을에 한번 닦는 걸로 결정을 해두었다. 이제는 립동이 당금 눈앞인지라 더는 미루적거릴 수가 없으니 당금 행해야 했다. 로무시장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깔끔해 보이면서도 몸매가 왜소해 보이는 한 아줌마를 짚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솜씨를 보니 내 눈썰미와 딱 맞아떨어진다. 왜서 혼자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일솜씨가 재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번개치듯 단숨에 해낼 수 있다며 자신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사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측은해서 건네인 말에 아줌마는 예사롭게 응수를 해온다.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요 뭐. 이렇게 걸싹이 일을 한 날이면 저녁에 온몸이 노그라지겠네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뼈가 물러나게 죽도록 일을 한 날이면 귀가 할 때 덜썩거리며 흥에 떠서 걷지만요. 종일 서서 일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날이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데요. 우습죠? 네? 잠깐 생각에 묻히고 나서야 겨우 그 말에 담긴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았다. 하도 그저 보아주기가 안쓰러워 물을 나르는 건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서자 그는 도리어 손사래를 친다. 일꾼을 청했는데 왜 주인이 거들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마른 명태 같아 보여도 우리 집에서 고동마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딸에는 고중에 작은 아들에는 초중에 다니는 중이란다. 게다가 남편은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가 10년을 넘다 보니 바깥 일에서 손을 뗀 지가 옛날이란다. 온 집 식구가 자기 한 손을 바라고 산다나 들어보니 짐작이 갔다. 그 궁색한 살림살이를 멍에처럼 떠매고 앞만 향하여 내 천에 굽을 놓아야 하니 명실공히 고동마라고 불리울 만도 했다. 아줌마는 어림잡아 50대에 가까워 보이는데 나이와는 무관한 듯 그렇게 아찔한 장턱에 올라서서 능란하게 걸레질을 쓱쓱 해나갔다. 처음 이런 허들의 일에 손을 댔을 때만 해도 서툴고 맥만 빠졌는데 후에 일을 사려 물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눈에 손에 익혀냈다. 일도 마음먹고 살손을 붙여 배워내니 되더란다. 게다가 손나귀가 드세요. 지금은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 아줌마의 손에 번개가 일더니 언뜻 그 많은 겹창문들이 새 유리처럼 멀쑥하게 목욕을 마치게 되었다. 유리 닦기가 끝나자 청소를 하는데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섞는다. 이같이 고된 노동에 찌들려오면서도 이런 헐거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가. 일이 마무리되자 수고했다며 약간한 팁을 건넸다. 혹여 이 보잘것없는 건네임이 아줌마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고 할까봐 돌아갈 때 택시나 타라며 밀어주었다. 택시는 무슨 택시예요? 솔로 버스가 바글거리는데요. 그나저나 더 얹어주니 잘 쓰겠습니다. 아줌마는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어 툭툭 털고 입고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 밖을 나선다. 오늘은 운이 붙어 또 다른 집으로 일하러 가게 된단다. 층계를 내려가는 아줌마의 어깨가 방불이 춤을 추는 듯 했다. 창 너머로 그분의 뒷모습을 멍하니

0: 지켜보느라니 문득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떠오른다. 왕비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숱한 처녀들이 몰려들어 유리 구두를 신어본다. 신이 발보다 작거나 크거나 하여 도저히 걸음이 안 된다. 그 신에는 적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발과 신이 딱 어울릴 때라마니 맵신은 물론 그 자신도 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맞든 안 맞든 기어이 신으려는 그런 단순한 염원에 의해 발을 깎아내거나 크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허니 아무리 큰 욕심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발에 맞는 그런 신을 고르는 수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발은 본이라 하고 신은 그에 따르는 분, 즉 그에 대응되어 일치를 이루는 상대로 된다. 보건대 그 아주마는 적어도 본분에 충직하는 분임이 틀림이 없다. 허니 탄식을 하거나 울음을 울어도 모자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레 적응을 하며 여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사람들의 의욕을 자아낼 만치나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경 그 아주마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원망하지도 않고 태연스레 그 험하고 늘찬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가녀린 몸으로 고동마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분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는 그 하나의 든든한 신조가 곧바로 뒤틀림없는 받침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말에는 전미사로 쓰이는 답다라는 단어가 있다. 부모답다, 아들답다, 아내답다, 남편답다, 스승답다, 제자답다, 국민답다, 지도자답다. 여기서 답다는 홀로서는 뜻을 가지지 못하나 어느 한 단어가 붙게 되면 본문에 맞게 뜻으로 전달이 된다. 본문에 맞으면 일이 순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 본문에 안 맞으면 일이 비뚤어지게 될 수도 있으렸다. 본분을 떠나 생각과 자세는 자칫 곁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본분이란 이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는 것 같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발에 딱 맞는 신을 선택할 줄 안다. 밭에서는 가죽 구두보다 헝겊신이 좋고 물에서는 양복보다 곰옷이 생색을 내게 되는 이치와 같다. 들의 바위는 금박질이 필요치 않고 소신에는 꽃 리봉이 가당치 않다. 딱히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면 그에 따르는 하나의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평스럽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다. 바로 이 안가닥으로 하여 나는 나무가 돋보인다. 나무는 인내에 능하다. 여름은 더운 대로, 겨울은 추운 대로 용케 감내하면서 사철 연가를 부른다. 또한 나무는 자기가 생긴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랄 뿐이다. 나무는 하루 사이에 쑥덕 커서 하늘을 덮으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나무는 만리천공을 날아여는 새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다. 더 나아가 나무는 현란한 빛을 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의 머릿속에 아무리 현란한 구슬이라도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무를 부러워하고 숭앙하는 이유라 하겠다. 어느 한 명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구슬을 탐내지 않는 그런 나무로 되고 싶다.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아줌마도 구슬을 탐내지 않는 나무여서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선에 안겨왔으리라.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하되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연의 이사 선생님들과 도강 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넓은 범위에서 오랜 질병, 노인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아주 준악한 처방을 내고 진찰이 준악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치료과를 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춘 교수님, 다시 말해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의 중의과에서 35년간 중의 경력을 쌓고 계시는 김성춘 선생 오늘부터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김성춘 선생님에 대해서 질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으니까 뇌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병과 연계시키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선생님께서는 연변대학 부속병 연변병원을 하죠. 거기에서 부주임 이사로서 있으면서 오랜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주약의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35년간 근무하시면서 선으로서 성도 청두를 하면 사천을 하시죠. 성도 이과대학 중의 이과대학에서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에서 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경희대학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연수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면이 높고 많은 우수한 경험을 그 취징했고 경험을 수입해드려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35년간 중의 경력을 대학교 부속병원이라며 뭐 그만하게 되면 완전히 실력파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그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도강중연에서 이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약에 그러면 어떤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오림증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왕거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갱년기 종합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갱년기의 그 미열이 계속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량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우울증 단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마지막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 신경 문란이 있는 분들, 뭐 이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나면서 아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거나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정도지만 해도 어쨌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 관심병, 심장병에서 중요한 게 관심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지가 높거나 근만성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소화계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위 장도 신경관능증이라고 아주 민감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를 동반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염에 있어서 뭐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하겠지만 해도 모든 지방간, 알코올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담낭위염증이 있는 분들, 간경화가 있는 분들, 자주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기침을 잘 짓거나 기관지염으로서 늘 뭐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 요추간반 탈출이 있거나 요추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허리 쓰기, 목을 돌리기 힘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김성춘 주임이사 선생님 상당한 실력파에 속합니다. 연변병원에서 35년간 중립과에서 근무하시고 오신 부주임이사 선생님 되어 김성춘 주임 선생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부주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처는 도강중년 그 흉과 치과에서 전문가분 풀리를 달한다는 소문 듣고 예, 풀리를 하려면 몇 번 갔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 오바트 말하는 게 그랬죠. 요 이거 값이도 저렴하고 그 뭐 검사하는 거 다음에 민비로 하더라며 그랬지다.
0: 아 그렇죠.
2: 이 그래 몇 번 그래서 풀리를 맡았는데 대단히 마음에 든단다. 입금도 아예 아프고 다른 데서 한 거 이래 다 쓸뻔했어. 입금 자꾸 아파서
0: 예.
2: 근데 이번에는 뭐 이거 대단히 마음 든다며 그랬습니다.
0: 흠과구강에 지금 솜 놓고 있습니다. 예예. 예.
2: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뭐 내일쯤 예약할 수 있습니까? 가서
0: 완전히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찾아오세요. 예예. 예. 예. 흠과 구강의 이야기 됐습니다. 내일 찾아오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예, 수고하죠.
0: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3: 저는 예, 김성춘 선생님의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래 지금 찾아오자 그런 게 우리 주학에는 우리 언니께서는 이전처럼 쓸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어요. 야, 영 여러 곳이 특히 머리 두통이 있으면서 텐토통이 있었어요. 그냥 골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해서 어째 그리 별로 효과를 없고 때는 막 입원도 하고 이런 댄지도 마셔보고 이런 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위도 안 있었지. 저는 삶을 믿는 모습입니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예,
0: 김성춘 선생, 예예.
3: 가서 한 번 더 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0: 그러면 예예.
3: 예. 예, 이 선생님이 영 그 중위경영이 30원인가요?
0: 아, 연변 또 병원 중위과에서 했으니까.
3: 그것이
0: 예, 대학교 부속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3: 그것이 뭐 그래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면 아니, 야래 이 원래 진단을 제대로 하는구나. 진대로.
0: 그렇죠.
3: 요새 심하게만 두 팔 다 매겨보고서 원래 중위는 매겨보고 진단했는데 이 세상을 딱딱 매겨보고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매겨보고 다 딱딱 매겨 짚어냅니다.

0: 무슨 병이겠다 무슨 병.
1: 대단하죠.
0: 예. 그리고 또 혈압도 그냥 혈압 조절 해줘서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혈압약을 하나님이 뭔지 바꾸는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 게 이거 이승석에서 지금 주로를 한번 받았는데 저도 주약은 잠이 지금 잘 온답니다. 잠이.
1: 어 그렇죠.
0: 청약입니다. 예.
1: 예. 아 그렇죠. 완전히 예. 100% 중처약으로 하는 거죠.
0: 예, 중처약이 예. 다른 그런 먹는 것보다 좀 다른데 요 먹을까 저리 효과 나는 게 알리지. 그리고 이 약을 먹은 게 별로 매일 그리 어사딩 매일 나는 게 알린단다 지금.
1: 아 그렇죠.
0: 야, 예, 매일 예. 꼼짝 못한다.
1: 중이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치료하고 저 기관을 상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
0: 그래서 막 기억력이 두통이 있었는가는 그냥 기억력이 여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나의 인생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던 게 요즘은 또 그 증상이 별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아, 이 선생님 다면 바라면 다른 의사들이 만나도 이런 효과를 하는데 주약은 이 맥이 나는 게 좋답니다. 맥이 나고 잡으려면 어떠요? 잡으려면 잘 온답니다. 지금.
1: 예.
0: 요즘은 이건 다 쉽지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으네.
1: 예.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0: 아무래도
1: 예.
0: 몇 번 더 봐야 되겠어.
1: 아 그렇죠. 아, 보시는 예. 바에는 중리치료 같은 걸 요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생님 예. 잘 만났으니까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0: 예, 오늘 자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 동황중년의 김성춘이 선생님은 이 나는 주약에 그 잠이 잘 아요 하세요. 예. 그리고 또 그 간이 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맥백 보던 게 간이 하나 좋답니다. 그러면서 막 앵겨 처약 이불처가지다가 먹어봤는데 야 뭐, 얼마 했었는데 벌써 예. 잠이 정말 잘 없대다. 잠 뭐 막 두 눈을 보낸다면
1: 그러니까
3: 이제 자제를 이제 무슨 도둑 지나면 잠 그 약 먹어야 그 안미약 먹어야 좀 잠이 오고 그다음에 못 잔다면 돼.
1: 자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3: 예. 약간은 저 사람이 아직 전혀 행복을 못 쓰지. 그리고 위가 항상 그 더부라면 소화에 울분하면서 그런 게 아 그 저 간이 같지만 간이 이렇게 밥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밥 대답 못 되겠다만 입에 딱 먹기 싶은 생각도 그런 게 그래서 이 약을 무슨 뭐 아예 다섯 마 좀 다른 맛이 무슨 맛이 볼까 그다음에 밥맛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1: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 당 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딪하고 네. 기분 나지 않고 예, 그럴 수밖에
3: 없습니다. 예. 예. 숟가락 들 매기도 정말
1: 아 그렇죠
3: 생각해 예.
1: 맞습니다.
3: 그런 게 예. 아 그렇게까지 이 밥맛이 어제 돌아서니까니 자연의 맥이 나지겠군요. 그래 저 이제 또 아침 일어나고 분하고 잠도 잘 오고 이랄까 그래서 지금 내일가 또 한 번 더 가다 뭐 뭐니 내일 여행 하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내일 완전히 가능합.
3: 예.
1: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3: 안녕.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오늘의 젊은 선생 왕진회사의 중풍후증을 또 발작했는가 안에서 지난 어림 지나서 그래 왕진회사 보험계에 감기 후유증을 해서 이렇게 어림지나고 걷지 못하고 이래서 와서 배워가지고 오늘 전약을 짓게 했는데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진까지
1: 하셨어요? 대단하죠. 예예. 예. 40년 중리 경력을 가진 실력파가 예.
4: 여기까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그래 전화드렸던 만약에 그래 와서 왕진해가지고
1: 예.
4: 오늘 전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은 치료과를 보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다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초반 탈출 있고 자골수명통에 거기 평성관절까지 있었어요. 이 상처 뭐 거리 멀지인데 가는 것도 몇 번 안 다 쉬어야 막 겨우 일어났다 잠시 걸고 내렸습니다.
1: 어, 예.
5: 침도 맞고 약도 같이 썼는데 방송에서

0: 한번 갔다 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0: 어, 용침도 잘 놓고, 예, 약간 저렴하고 용 좋습니다.
1: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의료 경험이나 임상 경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죠. 예.
0: 예, 그리고 또 2층 치과에서도 치과를 용서합니다. 예.
1: 아, 2층 치과 소문 넣습니다, 지금. 예.
0: 예. 우리 남편이 이 들리려 했는데 딴 데 거는 자꾸 아래 끼 빠져서 밥을 못 잤었습니다. 근데 하수에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고 여기서 밥을 용잘 잤습니다. 땅땅한 것도 다 씹어도 되고.
1: 그렇죠. 예, 예.
0: 그거 보고 우리 옆집 아발도에 가겠답니다. 오늘 나는 젊은 선생도 보이고 우리 옆집 아발은 2층 치과로 가자. 두 사람 예약하자.
1: 어, 두 분의 예약입니다. 젊은 선생하고 치과병원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실험 넣고.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네,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하늘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모두 치아가 자자합니다. 예.
3: 난 지금 들어오는 거 아껴가서리 김성순 선생님 달래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성순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편도통이 지금 영생 아팠습니다.
1: 예.
3: 예, 아프지 그러니까 막 어떤 병이 지금 날이 빠지는 거 아니라고 막 미시고 부터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님에게 처음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으니까 어, 이겨질 효과는 좋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도 그럴 때다 약까지 잡신 놈이 더 낫다 그래 약까지 같이 먹은 게 지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아, 어, 그래요? 예예. 예. 네.
3: 눈도 안 아프고 그리고 어렵지만 내 얘 너무 아팠으면 어렵지나 막 쓰러질 정도로 했습니다.
1: 어, 예예. 예.
3: 예. 근데 지금 그 치료도 다 되고 예. 지금 그 선생님 한번 내가 어제 선생님 난 이 위에 어제 영 부딪하고 이렇게 자꾸 짱도 하고 영 불편하다 지금 그 침을 맞아봐서 이러더라면서 아니 그래 침을 한번 맞아도 훌 소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 그렇죠.
3: 소화 통하고
1: 예, 예. 예.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중의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침과 예. 그 처방을 결부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확실할 수밖에 예.
3: 예, 그래서 지금 김성순 선생님이니까 뭐 치료를 받고 한번 더 예약하게 됩니다.
1: 예, 김성순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예, 예약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저 봉가지 형님이가 그 절만 선생님이 환자인데 어선 오랫동안 그런 내경색이 와서 치료를 받고 지금 또 이 요대판 투수에 시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친구의 중약 같이 결합해 먹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알게 가지고 얘 계속 치료받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절만 선생님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서 그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오늘 예약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찾으세요.
4: 예예예. 예, 예.
1: 예.
4: 그리고 우리 그 시애기가 그 뭔가 그 이빨을 심는 거 해대다 말입니다.
1: 어, 그래, 임플란트 하셨네요. 어, 그래요? 예예.
4: 예. 예, 그 이승애가 하고서를 너무 도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뭔가 소남이 또 이렇게 입 이빨을 심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약됐습니다. 임플란트 네. 같은 것은 아주 강한 치과병원이래야 그만한 거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해도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데는 도강 중년에 네. 있는 흉과 구강이 손 놓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네. 우리 오래비도 가서 그때 처음에 이 그런 선생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가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용도 다더란 말입니다.
1: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찾아오세요.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동생이 아, 한국에서 서양의 아이스부터 여기 영변에 와서 제 집에 와서 중요한 수니까에 영 효과 빠르다고 영 기뻐합니다.
1: 예.
5: 그렇게 쓰는 다음에 아, 위축성 위험이시니까요. 음식을 먹게 될 생각이 없고 또 먹으면 예, 또 입성에 사지를 먹어야 되고 기름진거 먹으면 또 설사라고 찬 음식이나 우유 같은 게 과일 같은 게라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 어떤 병기침하고 약을 갖고 있으니까 예, 지금 진행을 예,

0: 지금 먹고 있답니다.
1: 많이 낫기 시작한다 그렇죠. 네 명결 선생 찾아보셨죠?
0: 예예. 예. 그리고 예. 예. 아, 소화할 되니까, 저녁엔 잠을 자지 못해서, 그것도 위에서 그것도 꾸르꾸르 하기도 하고, 그것도 짠 하기도 하고, 소화도 할 되고, 지내 잠을 못 잤는데, 아, 이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온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리고 화장실에 할라래도 여러 번 다니더니 지금은 어떤 거의 병상 차수가 영화에 들어들어서 거의 병상으로 된답니다.
1: 어, 리맹결세서 위장, 장도 네. 여기에서 다 명입니다. 간, 담낭 포함해서, 비상까지 포함해서.
0: 네, 네. 예. 이렇게 효과 빠른 거니, 이미길 선생님이 이슬이 고민하다는 것.
1: 그렇죠. 모두 인정합니다.
0: 어떤 이제 한두 번 치료하고는 한국으로 빨리 가게 됐다고 기뻐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 버일만 선생님 치료 좀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네, 지금.
1: 예.
3: 예, 나는 심장이 어떻게 돼서 예, 심리가 한 고르지 못한다. 그리고 안전이 내 못한다.
1: 아, 심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3: 그러니까 나, 낮에는 예, 그래서 머리가 가랑 휑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너제 가랑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가끔 가다가 자꾸만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며칠 맥힌 것처럼 찐거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예, 이게 발급병은 자꾸만 잔더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아픕니다.
1: 예예 예. 그렇죠. 심장인데 뒷가슴 뒷잔등에 앞가슴까지 아파나는 그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와 심장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 예 그리고 이게 자꾸만 마른 게 침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입안에다는 게 자꾸만 쓰겁고 그리고 어떻게 냄새라는 게 그렇게 가락 나고 그랬습니다. 입안에서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 선생님 치료로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이러한 증서들이 몽땅
1: 이렇게 아 그럼요. 예예 예. 저 큰 해결이죠. 예예 예. 예,
3: 그러니까 내 이번에 이 다른 데서도 나도 옛날에 많이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1: 예.
3: 해결 잘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선생님 딱만 맨발 이번에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나도
1: 예.
3: 치료를 받아본. 그래서 잠깐 치료 받아보고 효과에서 알기 전에
1: 그렇죠. 첫 처방 일주일째 써보게 되면 효과 나지 않으면 다시 가지 않게 되는데 벌써 일주일간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2차, 3차로 찾는 거죠. 예.
3: 네. 지금은 두 번 그 치료가 마구 형태가 납니다.
1: 아, 그렇죠.
3: 잠도 잘 자고 지금 나가 활동도 예 이전에 하나도 못하던게 좀 활동도 하고 예 지금 뭐 한잔도 잘 잔다 이게 어쩌면 예 그러니까 한 어쩌면 한 5시간 6시간 잔다 하잖아요.
1: 아 예 10시간 자고 제일 최저로 6시간은 자야 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잠도 제대로 자고 하니까 나 정신 나고 낮에는 예 그리고 이 심장이야 이 심리가 많이 고르네 매일마다 세달끼리 얘기는 심리가 많이 고라졌습니다 지금
1: 예예
3: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예예
3: 예, 그래 이 선생님 치료도 이렇게 두 번 치료 이제 좋으니까 계속 치료도 그냥 받으려고 어쩌네 아무래도 오래 돈 받아야지 나도 병이 좀 중요한다
1: 만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한두 번 효과성에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3: 예 오늘 또 가려고 예약합시다
1: 예 오늘 오전에 나오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동안중권의 리명규 선생님 대해서 뭐니 그 위 아파졌던 게 효과 대단하셨습니다. 그 동안이 또 가겠답니다.
1: 아, 예, 예. 리명규 선생 소화계통에서는 알아주는 우리 전 주내에서도 소문 높습니다. 예, 리명길 선생 위장, 비장, 담낭, 간장 그리고 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던 분들이 또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료법, 전기 친구료법도 하고 처방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4: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동강 중년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강 중인이 위치적으로

0: 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하고 일백가요 오시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 큰 간판이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 신화서전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간판이 곧 눈에 들어오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이고 2층, 3층, 4층 규모가 큽니다. 모두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원 병원 입원 침대 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 수가 있으면서 아주 가격이 싸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한다 하는 명리 선생님들만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최기명 주임선생 이분은 전 우리 주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서 소문을 떨치고 있는 피부과 주임 이사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몇십 년 동안 우리 주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 병원에서 빈칭하는 거 여기에다 딱 자리 잡고 도강 중인 2층에 와서 피부과 주임, 행정적으로는 피부국 원장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데, 어려운 피부과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두 개 극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과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아주 그 어린 애들 가운데서 초고중 특히 고중 뭐 1, 2학년 이런 데는 남성 애들 위주로 해서 여성들도 들어 포함되지만 해도 이 쇠약에는 그 호르몬 분비 문란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으로 힘든 여드름이 너무 깊어서 그거 짜고 나면 감염되고 막 때는 어떤 때는 공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그 어린 그 학생들 포함해 너무 어리지 않죠. 고중 뭐 1, 2학년 되는 이런 학생이거나 초중 3학년이거나 이런 학생,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피부과 문제 때문에 그때도 역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피부염으로 힘들거나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지금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백전부위라든지 그 외에 지금 후이스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어려운 피부병을 최기명 전 나라적으로 소문을 떨치고 있는 최기명 전임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완치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우수열 오전에 찾아오시면 최기명 주임선생 원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보통 5년 동안 뭐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기본이고 10년, 2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대장정. 원작 위외 매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했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류백승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포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이었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승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찬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노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류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아,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호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류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류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지휘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0: 영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벽은 두터웠다. 국민당의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환이 모두 한종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산악계에 사뿐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유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지요.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 일이 커질 겁니다.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 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서병진이 말했다. 류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1: 이적들이 쏘는 걸까?
0: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그런 것 같지 않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1: 이적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0: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1: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0: 정유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련전 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1: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0: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정치부에 입으로 옷을 거둬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0: 노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1: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0: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노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비는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1: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후

0: 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오오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1: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통력에게 가만히 속삭이었다.
2: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까지 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3: 뭐라고 합니까?
0: 소빈이 통역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3: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0: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원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빈은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3: 아까 라홍 가문의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0: 소빈은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2: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0: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2: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0: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4: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5: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6: 요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0: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산에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비는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배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비는 동력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1: 나는 구기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1: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0: 소빈은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1: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도시 커피 장명화. 나는 날마다 커피 한 잔을 꼭 마신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금년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마신 너무 맛있던 커피가 머리에 떠올라 다시 한번 그 맛에 취해버렸다. 나는 새해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다닌 지 온 20여 년이 된다. 한 해의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특히 새해 첫날 해돋이는 그 해의 운을 상징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마다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곤 했다. 그런데 금년의 해돋이는 유난히도 나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움과 추억을 남겨주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남편이 보내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6시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아침에 맞으러 떠났다. 올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장소는 대련시 개발구 동무령 비행접시 정상이었다. 이곳은 해발 173m여서 차를 주차장에 놓고 등산하고 올라가야 했다. 비록 산 중턱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지만 정상에서 보면 한눈에 금보신구와 개발구 시내가 보이고 해돋이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동녘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서 나와 남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다 보니 목이 타들어갔다. 그때야 아차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안 가져온 것을 느끼게 됐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 목이 더 타들어갔다. 나는 혹시 물이라도 파는 자판기라도 있을까 하여 둘러보았지만 있을 리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마시는 커피 향이 살살 코를 자극했다. 어떤 분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급히 그분을 향해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커피 어디서 팔아요? 그분이 가리키는 정상의 한쪽 모퉁이를 향해 우리는 엎어지듯 달려갔다. 이른 아침 정상에서 목마를 때 커피가 아무리 비싸도 사 먹을 것이다. 헌데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는 분이 안면에 웃음을 띠고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두 잔을 요청하면서 물었다. 얼마예요? 아이, 무슨 돈이에요. 그냥 드세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따스한 커피 두 잔을 건네주었다. 이 추운 날에 산 정상에까지 뜨거운 물과 커피, 그리고 책상까지 들고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와 남편은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었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의 맛을 음미한다. 따스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커피 향이 온 입안에 퍼지면서 혀가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목구멍이 쫙 벌려지면서 환영한다고 외친다. 위에까지 도착하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돈다. 와, 평생 마시던 커피 중에서 제일로 고소하고 맛있었던 커피였다. 커피의 향기가 스르르 녹아들고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나를 옛날로 끌고 갔다. 성격이 활달한 편인 나의 이상형은 얼굴이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는 멋진 남자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다. 남편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고 자상한 성격이었는데 나의 이상형과는 차이가 좀 많았지만 착한 마음씨 끌려 결혼을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영 탐탁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언제 나 사랑해주고 따라주는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20여 년 전 커피를 처음 마실 때도 같은 심정이었다. 처음으로 커피잔을 들었을 때의 쓴맛이 갑자기 입안에 들이닥친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혀끝은 강렬한 쓴맛에 씌워지고 목구멍은 이 낯선 맛에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그런데 설탕 3스푼과 크림 1스푼을 넣으면서 천천히 거친 쓴맛을 걷어내고 나의 입맛을 길들여 주었다.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나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산의 정상에서 모처럼 느낀 따스한 커피 맛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던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좀 느꼈으나 37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함께하면서 올리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걸으면서 깨우친 참사랑의 맛. 새해의 해돋이를 맞이하며 마신 사랑의 진미를 알려준 커피 한 잔.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다. 여보, 오늘 기분이 짱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좋소, 화이팅! 새로운 한 해는 마시는 커피처럼 달달할 것 같다. 네, 작자는 그래서 새해 아침 남편과 함께 해돋이 구경을 떠났다가 마신 한 잔의 커피의 진한 맛을 음미하면서 평범하지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영위해가는 남편의 참사랑을 진한 커피의 향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부부간에 서로 진하고 달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최은복 씨의 소필 인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인연 최은복. 봄날의 아늑한 봄빛은 겨울 내내 잠자코 있던 대지 생명들을 간지럽힐 뿐만 아니라 두터운 겨울옷에 겹겹이 파묻힌

우리들의 마음도 산들산들 간지럽힌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침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평일의 출근길과 등교길과는 달리 주말의 시가지 거리에는 다망했던 평일에서 소모된 기력들을 되찾느라 그런지 포근한 여유 있어 보였다. 이런 주말엔 봄빛도 제대로 한몫하고 있었다. 거기엔 속도를 내기보다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균속으로 달리기를 하는 남녀들도 있었고 조용한 한쪽 구석을 찾아 줄뛰기를 하는 남녀도 있었으며 줄뛰기 공간보다는 좀 더 넓은 공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쪽까지 올린 채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길래 나도 갸우뚱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큰 청룡 모양의 연이 하늘에서 한가로이 날고 있었다. 끌어당기는 동작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란 하늘 공중엔 청룡만 날 잡아봐라 하고 멜롱대고 있기에 분명 뭐가 있을 텐데 하고 그분의 소나기 주위를 유심히 쳐다보았더니 낚싯줄처럼 가느다란 투명줄이 어쩌다 봄빛에 반사되어 눈부시었다. 저 큰 청룡이 가느다란 투명줄에 의지해 날리다니 나는 청룡의 크기에 비해 더없이 가느다란 투명줄이 끊길까봐 더 염려됐다. 하지만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간간이 불어오는 봄바람을 타고 청룡은 높이 더 높이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게 떠돌고 있었다. 연의 주인과 연, 사람과 연, 인과 연, 연분을 뜻하는 인연과는 한자의 구성이나 뜻 해석으로도 많이 달라 걸핏 봐서는 아무 연결이 안 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오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사람과 연을 이어주는 투명한 연줄 그리고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달라지는 연줄의 길이 나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서로서로 맺어지는 인연과 그런 인연의 폭이 아닌가 싶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매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반복되고 또한 단순히 반복되는 줄로만 여기던 나날은 조금씩 색채를 띠며 다채로워지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지인한테서 언어의 온도라는 서적을 한 권 받았다. 도서의 표지는 삽화 따위 없이 자주색으로 아주 소박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지만 표지 뒷면에 찍힌 몇 마디 문자에 눈길이 멈춰졌다.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사람에서 은밀하게 몸을 빼면 삶이 된다.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사람과 삶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사람에서 삶, 삶을 사는 사람, 사람과 삶은 글자 표면으로만 봐도 묘하게도 불가분한 구성이었다. 아울러 인과 연,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달라지는 연의 높이와 연줄의 길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나름의 높낮이와 장단이 있었다.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삶의 길은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연을 높이 그리고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과 솜씨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도 때론 예상치 못했던 풍산고초가 동행했고 또한 삶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좋은 날씨라도 요령없이 연은 날지 않을 것이고 잘 날고 있던 연이 순식간에 세찬 바람에 갑자기 떨어지거나 연줄이 끊길 때도 종종 있곤 한다. 허공에서 방향을 잃은 채 맥없이 떨어지는 연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람에 못 이겨 저쪽 방향으로 멀리멀리 외로이 날려버린 연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탓할 것인가. 인과 연은 단 한 가닥의 연줄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주인의 능란한 손놀림에 따라 하늘하늘 창공에서 춤춰대는 연들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봄하늘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는 이들과 이들의 아롱진 색깔로 생기가 넘치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따라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삶의 길에 펼쳐지는 주위의 광경과 자신이 마주하는 사사건건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다. 간혹 가다 힘들면 누군가의 어깨에 잠깐 기대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낯선 어깨 다독임 속에서 소진돼 가던 에너지가 재충전되어 새로운 기력을 되찾기도 한다. 어느 주말 아침 낯선 봄날을 맞으며 바라보던 인과 연이
이는 나의 삶의 또 하나의 새로운 이면을

네, 그래서 작자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하늘을 날아이는 연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연에 대해 사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 즐겁게 보내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손혜연 씨의 소필 추운 겨울날의 낯선 추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의 낯선 추억 손혜연. 갑자기 몰려온 한파로 찬 바람이 옷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안달이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목을 한껏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나는 학원 수업이 끝난 딸애를 데리고 급급히 집을 향했다. 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집안의 온기가 부드러운 손길마냥 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지 않아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끈한 집밥 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며느리는 없을 거야 라는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저녁 메뉴는 닭볶음 요리였다. 아, 저놈의 닭. 얼마 전에 있었던 닭다리 사건으로 닭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또 닭볶음이라니. 순간 부풀어 올랐던 내 마음이 냉수를 끼얹은 듯 서늘해졌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시누이가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조카를 위해 한 통 내겠다고 해서 시누이와 시누이네 아들, 나와 딸에 이렇게 넷이 눈썰매장에 가서 즐겁게 놀았다. 실컷 놀고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댁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사촌 형제 둘이 헤어지는 걸 못내 아쉬워했다. 하여 시누이네도 아예 우리와 함께 집에 올라왔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닭볶음 요리를 만들고 계셨다. 나와 고모는 상차림을 거들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요리는 두 접시 나눠 담아 상에 올렸다. 낮에 있었던 즐거운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냉큼 시누이 밥그릇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난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 저녁 식사가 되자마자 시누이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아들 그릇에 얹어주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은 닭다리 하나를 당신 딸 그릇에 얹어주셨다. 나는 며느리니 순위가 맨 끝으로 밀린다 치더라도 몇 년 만에 놀라운 친손녀한테는 닭다리 하나도 차려지지 않다니 은근히 마음 한켠이 불쾌했다. 닭다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눈치가 보여 딸의 그릇에 집어주지 않은 게 후회되기까지 했다. 옆에 있는 딸애를 힐끔 보니 엄마의 속마음도 모른 채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 딸이 겨루면서 뒤지기라도 한 것처럼 야속해놨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딸애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여기며 혼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억지 웃음에 간혹 한두 마디 주고받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곧장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까 밥상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었는데 닭다리 사건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소심한 반항으로 설거지를 나 몰라라 했다. 꼭 마치 남편이 곁에 없어서 나와 딸애가 시댁에서 홀대를 받는 것만 같아 남편에게 위챗으로 투정도 부렸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닭볶음 요리를 하셨는데 닭다리 하나는 형님이 조카한테 집어주고 남은 하나는 어머님이 냉큼 당신 딸 밥그릇에 얹어주셨어. 닭다리 못 받은 이 며느리는 설거지 할 힘도 없다. 남편이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줄지어 보내왔다. 하하하, 예전에 달걀 두 개 삶으면 하나는 아버지 국그릇에 하나는 아들 국그릇에 넣어서 우리 누나가 불만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딸 챙겨주느라 그러셨나 봐. 남편한테 투정도 부렸겠다. 괜히 혼자서 파업 아닌 파업도 하고 나니 서운했던 마음은 제풀이 꺾인 것 같았다. 나는 다리가 두 개뿐인 달걀 탓으로 돌리며 한국에 있는 동안 다시는 닭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근데 오늘 또 마주치게 되다니. 나는 닭을 보는 순간부터 닭다리 두 개가 누구의 몫일까 예측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닭다리 하나는 시아버지 몫일 테고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차려질까. 딸도 아들도 다 없으니 이제는 친손녀 차례가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 없다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5만가지 상상을 하며 눈동자에 초고속 카메라를 달고 닭볶음 요리를 담은 접시를 훑기 시작했다. 오늘도 어머니는 닭볶음 요리를 두 접시에 나누어 담으셨다. 한 접시는 나와 딸의 앞에, 한 접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접시를 보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닭다리 두 개에 닭날개까지, 살코기가 대부분 우리 접시에 담겨있는 게 아니겠나가.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작 닭다리 하나로 시어머님의 사랑의 깊이를 재고 따지며 순위까지 매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초롭고 어리석었단 말인가. 비록 시어머니 마음속에 순위로 매긴다면 당신 딸이 나보다 앞순위일지는 몰라도 당신보다는 당신 남편보다는 며느리, 손녀가 우선순위였던 우리 시어머니인데 말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놓여있는 접시에는 퍽퍽한 닭가슴살과 야채들이 담겨있었다. 나는 딸애한테 닭날개를 하나 집어주었다. 방금까지 온갖 못된 상상을 하던 옹졸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닭다리를 선뜻 집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한켠에 꽁하게 맺혀있던 앙금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나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시어머니 밥그릇에 얹어두렸다. 어머님, 아들이 있을 땐 아들 주느라, 딸 있을 땐 딸 주느라 어머니는 계속 못 드시잖아요. 오늘은 닭다리 드세요.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하신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먹어. 난 가슴팥고기 먹으면 돼. 나는 닭다리 드시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한사코 사양하시는 시어머니 밥그릇에 기어코 닭다리 하나를 놓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당신 밥그릇에 놓여진 닭다리를 처음 보는 음식 마냥 한참 동안 어색하게 바라만 보셨다. 자식들이 어릴 땐 어린 아들 딸에게 양보하시고 칠순 고개 바라보시는 지금에는 손녀 며느리한테 양보하시느라 한평생 퍽퍽한 닭가슴살만 드신 우리 시어머니, 한평생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마음으로 자식들을 챙기고 계셨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도맡아 깔끔하게 해놨다. 불만과 불평으로 화가 우국치밀던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꽃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는 겨울에도 집에 꽃 화분을 키우신다. 아침마다 화분 앞에 마주앉아 활짝 핀 꽃들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어여쁘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머금고 가늘은 가지의 꽃망울들이 대롱대롱 맺혀있다. 금방이라도 꽃을 피우려는 뜻이.

네, 그래서 작자는 처음에는 아들과 딸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참사랑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옹졸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시어머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약돌을 바라보며 리산민. 대련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바다를 보면서 언제인가 더 넓은 바다를 마음껏 구경하리라 다짐했었다. 고희가 넘어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시야에 안겨오는 바다를 묵묵히 보고 있노라니 가슴까지 뻥 뚫리는 것만 같았다. 바닷가 상공에서는 갈매기들이 사람들을 반긴다. 시야에 안겨오는 모든 풍경이 내게는 참으로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문득 바닷가의 조약돌에 눈길이 사로잡혔다. 모난 곳이 없는 조약돌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의 심사를 눈치챈 최 선생이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다. 원래 이곳의 돌들도 각인한 모습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에 부대끼며 둥글둥글하게 마모되었다오. 나는 동글동글한 조약돌 몇 개를 주워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고 시간이 날 적마다 들여다보았다. 비록 돌덩이에는 꽃무늬가 없고 보석도 박히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그토록 사랑스럽게 다가왔다. 사나운 파도에도 꿋꿋이 견뎌내며 자리매김을 해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6살 때 황둥개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적이 있다. 다행히 부근에서 방아를 찧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를 발견하고 인차병원으로 데려갔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맹장수술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병마는 찰거마리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그로 인한 서러움과 고통은 쉼없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한 번은 독감이 걸려 마을 위생소에 가서 주사를 맞다가 그만 주사바늘이 부러져 둔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주사바늘을 꺼내려 했지만 다치면 다칠수록 주사바늘은 더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안달이 난 의사는 나를 마을의 손잡이 뜨락도로에 태워 밤중에 현 중심병원으로 실어갔다. 뜨락도로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2시간 남짓이 달리다 보니 주사바늘은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현 중심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취약이 효력을 잃을 정도로 시간이 꽤 걸려서야 겨우 주사바늘을 꺼낼 수 있었다. 게다가 대학 입학시험 때에는 신체검사에서 미끄러졌고 러시아 장사길에서는 사기꾼의 속임수에 걸려 하룻밤 사이에 17만 원이란 빚을 걸머지기도 했다. 당시 월급쟁이가 되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장사길에 오른 꿈도 물거품이 된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한창 주저앉아 있을 때 귀인인 한 할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분이 사업 정보도 알려주고 자금도 대주어 과일과 채소를 도매하는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나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약돌은 추억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나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다. 저마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있고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찬 물결 속에서 조약돌이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겪으며 성숙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조약돌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세찬 파도와 바닷물에 마모되어 반들반들하게 변한 조약돌을 보면서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지나온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도 세찬 물결 속에서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조약돌처럼 시련을 겪으며 성숙하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커피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게 정성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나무는 굳건함과 변함없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아래 소나무를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 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암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M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호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장수의 비결로 되어 있는 청춘 미마의 발견에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으로 불리우는 천희 박사 이 제품과 더불어 장수로방 바로 황실의 의의 처방으로부터 시작된 장수로방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간에는 천희 박사 장수로방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삼맞이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왕에는 구삼이게 되면 하루 휴식했는데 이번에는 사흘까지 휴식한다는 것은 구삼에 대한 큰 명절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에서 공장 측에서 우대활동을 크게 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 기회를 잘 들으시고 잣대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498원에 한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16각을 사면 2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줍니다. 16각에 보통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거기에 20각을 주면서 1000원을 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28가지 진기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금방 복용하시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우수한 장수 제품에서 널리 전통적으로 알려온 제품 자체에 속한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한각에 198원인데요. 한각은 6시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그 우왕청심환처럼 그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40각을 사면 4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 정책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1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대 활동을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번에 기회니까 다른 때는 기회가 있기 힘들 겁니다. 한 각의 가격이 8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후회가 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598원 한 각을 하는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알아줍니다.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10각이 눈에 붙인 고약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형님이 천희 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용 좋습니다. 이 부위와설이 병원 치료로 주문을 받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이거 썼는데 어떤 의에 이름는 사람 같은다.
1: 천희 박사도 면바로 잘 지냈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중심을 해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국가산 부어의 세 가지 부어에서 추천하는 항목의 기술 항목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쓰면 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2: 네, 지금 얘기도 다리 그도 약간씩 굳어서 거기 알래 그렇지.
1: 그건 시간 좀 써야죠. 예.
2: 예, 발이나 머리도 빗고 그랜다.
1: 아, 그럼 됩니다. 화장실 자기 전로 가죠.
2: 예. 그래, 그 동생이 또 예, 부유와서 지금 고생한데 전이 방수할 시작에 쓰는데 거기도 그렇게 좋단다.
1: 두 분이
2: 예,
1: 예, 잘 선택했습니다. 예,
2: 예, 또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그렇게 하셔. 두 분이 싸는 기회가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을 예. 하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전이 박사를 얻은 전에 7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춤도 개지지고 밥도 예, 지 입을 가지 못하고 다 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예, 손발이 마대고 발을 걸지도 못하고 지 100일 주포도 화장실을 못 갔대.
1: 아, 심각했네요.
2: 그래야 댕겼습니다. 예. 그러든지 예, 로맨살 두 번 받아 그런지 용 효과도 바로 며칠 아니지 한 열흘씩 가나에 벌써 손이 이렇게 까까다던 게 그게 지금 나른해지고 움직이고 예.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걸으면 아이들에서 그냥 하나 뛰고 10분에 하나씩 이렇게 옮기고 그러던 게 그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큰 해결이죠.
2: 예.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들에서 밤잠 자지 못해서 그냥 머리 터지는 것 같은 그러던 게 예, 혈압 조절이 잘 돼. 밤잠 잘 자놓고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들에서 예, 그러던 게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은 이제 딜대라 합니다. 밥은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던 게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로방 맥이 또 50대다 예,
1: 그렇죠.
2: 그래, 예, 진해약해 그런지 예. 그래 맥이 없어서 이 장수로방 한대 같이 쓰니까 효과도 또 빠릅대다.
1: 아유 장수로방 뭐 예. 말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티를 잡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게 돼 28가지 진기중약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심장 내혈관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2: 네, 경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지금 아이 5천 번씩 걸을까 얼마 좋습니까? 전 사람을 돌아왔으니까.
1: 그렇죠. 대단하죠.
2: 이 두 예. 가지를 배달받아서 계속 좀 쓰려고 그런데.
1: 그렇게 하셔. 예, 모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제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선택 자체가 벌써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됐으니까 앞으로는 기본 건강의 이상은 다 물러가라 할 정도입니다.
3: 예. 예. 뒤에서 자꾸 소리 나니 저 밤에 소변 자수 잡더니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3: 또 간염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증상도 좀 많이 이제 한 달 쓰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활동이 좀 장관하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한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그저 완약 한 약만 한 알만 딱 드시게 되게 되면 그 소금 연한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손에 꺼져 온다는 게 아주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언니 전일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요구 또 이 뭡니까 심장이 두 달을 체계였습니다.
1: 아 예 예.
4: 안녕하세요. 두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처음에는 말했는데 두 번째 단판에 말은 못 합니다.
1: 그렇죠.
4: 근데 선생님 강의 들을까, 얘도 회사 두 번 받았다지, 용 들어보니까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내 이 방송 들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러니까 말해서 이래 썼는데, 아이 말은 못 하던 게,
1: 예.
4: 그, 뭡니까, 가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1: 예.
4: 예. 예 가서 어떤가 똑똑이 보고서리, 길에서 가져왔는데, 여보면 받아봤다 그랬다. 근데 아이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한다.
1: 그렇죠. 어느 중수마비가 점차 풀린다는 게 그게 좋은 해결입니다.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예, 걷지 못하던 게 언짝 바까 언짝 다들 잘못 써 못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는데 화장실 자면서 만들 또 댕깁니다.
1: 큰 해결이죠. 큰 해결입니다. 자리 갈 수 있다는 게 예예. 예.
4: 예, 심장의 주사를 연지는 옛날 19년도에 세계였습니다.
1: 예예.
4: 내가 또 가슴이 켜고 숨이 차고 그래서 계속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가슴도 켜지지 않고 약수는 숨도 차지 않고 이런 놀라지도 않습니다.
1: 그럼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예예.
4: 이때 보고서 그런 말에다 계속 옆에다.

0: 주시한 가지 당기든지 놓고 당기든지 주시한 이제는 이전 입을 한 지 한 석 달 됩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0: 이게 라벨사 두 번 받았다는 게 어디
1: 보통 이런 제품이 우리 손끝이 온다는 게 드물죠. 예, 예.
0: 이래 우리 언니 또 배달 연료 축하 받겠답니다.
1: 그래라세요. 이번에 귀해입니다. 천희 박사는 이번에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양이 10각을 줍니다. 16각에 20각 줍니다. 1,000원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천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아, 이야기 농약 중에 최고입니다.
1: 예.
4: 네, 예, 이게 병에 쌓여와서 눈이 부겨고 잘 아이 보이고 바람 맞으면 눈물 나고 눈곱이 항상 나는데 바깥에 나갈 때는 무섭습니다. 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눈곱이 나왔다 할까봐.
1: 아, 예.
4: 예,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서방 쓴 다음에 아, 눈이 부르고 잘 아이 보이던 게 많이 좋고 바람만 맞으면 눈물 나던 것도 좋아지고.
1: 아, 그렇죠.
4: 그리고 이 눈곱이 어서는 완전히 아이 나온다. 예. 이것은 내 속 달 썼습니다.
1: 눈에 염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눈곱이 너무 아, 많이 나오는 건 염증
4: 표현.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내에 붙이는 거약도 세게 붙여보고 눈약도 여보고 많이 치료했는데 이 명서방처럼 이렇게 좋은 눈약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1: 인정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4: 이거는 아마 예, 정말 사람이 나 먹으면 눈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4: 다 눈이 아이 좋다 말입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그 이 백내사에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1: 예.
4: 그래 수술할까 예, 한 이틴 보이던 게 또 아이 보인단다.
1: 예.
4: 근데
1: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4: 예. 근데 병원 가니까 아니, 머리 세타야지, 어떤 야던 둘인다.
1: 예.
4: 머리 세타야지, 보니까 약하지. 아, 지네 연세 이렇게 많아서 해도 효과 못 보는 다음에 병원에서 아예 해주더란다.
1: 아, 제 2차 수술은 예. 원래 아예 합니다. 못 합니다.
4: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명 서방 써본 게 지네 좋다 하니까 우리 언니 썼습니다. 썼는데, 어서는 석 달 썼습니다, 우리 언니.
1: 예.
4: 그래 썼는데, 아, 텔레비를 이랬나. 살아서 저 텔레비나 온전히 봤으면 좋겠다 하던 게, 아, 어전에 텔레비 사람 감각이 알리고 좀 본단다. 그랬지네. 예. 도와서 기적이 예. 나타났단다.
1: 예.
4: 그러니까 우리 언니 시력이 원래 0.4던 게 어전에 0.5로 됐단다.
1: 예. 예. 올라간다는 예. 건 대단하죠.
4: 예. 예, 대단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예. 아, 이분이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4: 15가구상도 15개를 주제니까.
1: 예.
4: 또 1,000원은 감가해주지.
1: 예.
4: 그래서 우리 나도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배달받자고,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인정해도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맞아 나왔을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5: 예, 입이 너무 마르고 입술이 너무 말라들고 말도 바로 못합니다.
1: 예.
5: 그리고 밤에는 고해서 소리가 너무 나서 자지도 못하고
1: 예.
5: 이거 넣고 이제 쓸까? 장수로방.
1: 아, 장수로방 됩니다. 장수로방이 빨리 그런 거 해결합니다. 예, 예.
5: 그, 녹공약 더 알아야 되지.
1: 아, 다른 것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좋기는 천이박사를 배합해서 쓰면 좋은데, 식전에 천이박사 쓰는 건데, 이것도. 예, 예.
5: 천이박사 이전에 다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1: 어, 천이박사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소리 들어봐서는 환자 같지 않습니다. 예, 예. 천이박사 써서, 천이박사 요즘에 우대증책이 좋으니까, 천이박사하고 장수로만 함께 쓰기 바랍니다.
5: 나 돌아서 수호박사인데, 수업을 뭐 줄까?
1: 천이박사를 썼습니까?
5: 아이, 장수로방.
1: 장수로방. 아, 장수로방은 40각을 싸면, 아, 20각에 10각을 줍니다.
5: 그럼 또 뭐 줄까?
1: 끝까지 끝납니다. 40각 싸야 많이 줍니다. 40각 싸면 40각을 주고,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줍니다. 20각이라는 것은 10각을 더 줄 뿐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이걸로 바꾸셔. 40각 싸는 걸 하셔.
5: 40각 싸는 걸 그래서 눈에 붙이는 거 두 개 줄게.
1: 아, 그렇습니다. 방송했기 때문에. 그리고 10각을 더 줄 겁니다. 20각에 10각을 줍니다.
5: 예, 20각, 10각.
1: 예, 그 눈에 붙인 고약 두 각 주고 그럴 겁니다.
5: 이거 저저저 이제 여수가파 다스 무릎이 연골이 나간데나 다 이렇게
1: 다 종합으로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예.
5: 오늘 아침 먹어볼까요? 사람은 정신하고.
1: 정신하죠.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먹어보면 네. 벌써 온 하루 동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모든 공이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호흡기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그것도 해결도 잠도 잘 오고 기억도 잘 되고 모든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5: 거의 모자라서 저런 것도 못 봤어요.
1: 아, 좋기는 좋기는 이거 조금 더 해서 40각 그 싸면은 40각 주고 천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에 10각 더 주는데 예.
5: 이제 다 버렸다고 하죠.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썼습니다. 예.
5: 네.
1: 예.
5: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성분 자체는 모든 중약재 가운데서 근본을 처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고 변이 잘 통합니다. 룬찬 통변해주는 육종약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여기 기본 기맥을 빨리 쳐주는 이런 제품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인삼, 숙지황, 단삼, 녹각교 이런 성분들은 당신의 정신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이든지 하고 싶어지고 진취심이 생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산주여, 뚜중, 복분자, 토사자 눈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단삼을 비롯해서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소화공능을 촉진시켜주는 복령, 택사, 석고 포라고 쓰고프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포함되어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겁니다. 어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해도 아니 나는 이 제품에서 모든 공능 상승을 얻게 돼 이게 쌍후신 올리쳐주는 이런 제품에 속하는데 안전하면서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장수로방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보통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황차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사로 되고 있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천이라는 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 자체를 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는데요. 천이 박사 CAMP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AMP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혈관을 확장해주면서 혈액이 막히는 걸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죽상경화를 개변해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이라는 게 어떤 상인가 알죠? 국제상입니다. 국제상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명이 없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기에 들어간 노벨상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CAMP 발견에 대해 내 가지고 두 번이나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때는 이 제품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 세계 부호에 의해서 그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우수한

0: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식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혈관을 확장해서 혈관 안에 그 제품들이 혈관벽에 붙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뭐 모든 기관의 정상으로 이동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뇌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뇌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뇌졸중이 오거나 뇌졸중 후유증이 이미 생긴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충분하게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호르몬은 격설화하게 되었는데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가 하면 콤파지도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 있고 머리에서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뭐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이전에는 뭐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게 지금 자기절로 잘 왔는데 많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막힌 걸 풀어주게 되어 있고 맥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 맥이 없고 뭐 어깨가 늘 축 처져 있고 그 골격통 또 그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서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영양원소를 간에서 단백대사, 당대사, 간에서 완성됩니다.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영양을 거기서 합성하게 일단 간에 문제가 생기겠다면 간경화, 간경화 복수 있는 분들 빨리 본 제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을 제때에 합성하는 이런 내가 고기를 먹었다면 이 소고기가 내 살에 들어가 직접 고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합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누가 완성하는가? 콤파체에서 완성합니다. 나이 들게 되면 골격도 아프고 그리고 소변도 불편하고 남성들의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귀가 소리 나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노인성 질병이 해결받은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매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위 없다는 소빈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둘레를 살펴보았다. 숲을 거의 빠져나오자 쉬고 있는 홍군들이 보이었다. 곁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전사들의 총에 모두 섯을 푸른 총칼이 꽂히는 것을 보고 소위 없다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거느린 아이들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소빈은 이 전사들은 경계 임무를 맡고 있을 뿐 다른 뜻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소위 없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큰 길을 나와 산기슭을

그릇.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긴 숲을 지나 산 아래 작은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는 맑아 바다까지 들여다 보이었고

0: 이분이 요사령원입니다. 소엽다는 사령원이라는 말에 머리를 두르고 있던 천을 풀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다. 노백승이 얼른 달래가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호숫가에 앉았다. 소엽다는 요백승을 아래우로 한참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곧장 물었다. 당신이 사령원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령원입니다.
0: 성씨가 뭡니까?
1: 리우시입니다.
0: 소엽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뒤에서 당신들을 친 것은 라홍 가문입니다. 우리 구기 가문은 라홍 가문하고 단단히 척을 지었지요. 류백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었다. 소엽단이 한참 망설이다가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저하고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류백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1: 좋습니다. 저야 좋지요.
0: 소엽단이 기분 좋게 웃더니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아,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해오던 대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1: 그러지요.
0: 요백성이 시원하게 대답했다.
1: 사마르 무관.
0: 소엽단이 데려온 아이 가운데서 하나를 불러 심부름을 보냈다. 그 아이는 호숫가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더니 붉은 수탉을 한 마리 잡아왔다. 소엽단은 호수에서 물 한 사발을 퍼서 술로 삶고 칼을 들고 호숫가에 서서 경건하게 주문을 외웠다. 그러더니 닭대가리를 잘라 피를 사발에 받은 다음 그 피를 사발 두 개에 고루 나누었다. 소엽단과 류백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엽단이 술 사발을 들고 류백성을 바라보았다.
1: 먼저 드십시오.
0: 류백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발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1: 나 요백성은 오늘 소엽단과 의형제를 맺는다. 만약 이를 저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0: 그러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요백성이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자 소엽단의 낯빛이 눈이 띄게 환해지었다. 그는 두 손에 사발을 높이 축혀들고 하늘을 우러른 채 소리를 쳤다.
1: 나 소엽단은 오늘 류사령원과 의형제를 맺나니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만약 마음이 변한다면 이 닭처럼 죽을 것이다.
0: 소엽단도 닭피술을 꿀꺽꿀꺽 마시었다. 류백성은 소엽단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소엽단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1: 마음을 놓으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 당신들이 무사히 경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묘백승이 막 진군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서병진이 다가왔다. 그는 진작 호수 한쪽에 서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병진은 묘백승이 서둘러 길을 떠나려 하자 조심스레 말렸다.
1: 백성, 날도 저물어 가는데 아직 백리를 더 걸어야 합니다. 길이 한두 마을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잘못하다가는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 뒤로 삼신이 물러서서 대교진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0: 류백승과 서병진은 모두 세심한 사람이었다. 류백승은 서병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나무 가지를 저으며 말했다.
1: 좋아요. 삼십리 물려나 수경지를 지읍시다.
0: 명령이 떨어지자 선두부대는 기세에 드높이 대교진으로 출발하였다. 소엽단은 큰 노새를 타고 일행과 함께 홍군대우를 따라 떠났다. 류백승, 서병진과 홍군 전사들은 물론 소엽단 일행도 마음이 홀가분한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 있었다. 선두부대는 대교진에 이르러 잔치를 열었다. 전사들은 이족 형제들이 술을 좋아한다며 대교진에 있는 술이란 술은 몽땅 사왔다. 술자리에서 또

한수탉 한 마리를 잡아 닭피술을 마시었다. 홍군 전사들이나 이족들 모두 마음껏 술을 마시었다. 서서히 흥이 오르고 정이 기쁘갔다. 소엽단은 대접에 술을 받아서는 영거포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는 한쪽 다리를 걸상에 올려놓고 호탕하게 말했다. 내일 나는 어김없이 당신들을 무사히 보낼 것입니다. 만약 라홍 가문에서 방해를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맞서 싸우는 동안에 나는 산으로 해서 숲속에 저들에가 마을을 싹 태워버릴 겁니다. 묘백승과 서병진이 말리자 그는 머리를 탁 치면서 소리를 지었다. 이 소엽단은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묘백승과 서병진은 군벌과 한족관리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같은 민족끼리는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묘백승은 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이 손가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을 모아주면 힘이 세지죠. 그러고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제야 소엽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묘백승과 서병진은 중국 홍군 구기 지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소엽단에게 지대장을 맡기었다. 그리고는 중국 홍군 구기 지대 깃발과 총 몇 자루를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소엽단과 구기 가문 사람들은 기분 좋게 취해 해벌쭉 웃으면서 비틀거리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다. 선두부대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진군하였다. 소엽단은 검은 노새를 타고 맨 앞에 섰다. 그 뒤로 구기 가문의 아이들이 창을 들고 따라섰다. 모두들 사기가 올라 씩씩하게 굴었다. 묘백승과 서병진은 마음이 개운하여 마주보며 웃었다. 소엽단이 마을마다 미리 사람을 보내 길을 열어둔 덕분에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길가에는 조그만 삼베 조각으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이족 사람들이 나와 붉은 길을 흔들며 서 있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구함소리 대신에 웃는 낯으로 홍군을 맞아주었다. 홍군이 오자 이족들은 전사들 곁으로 웃으며 달려와서는 돈이나 물건을 달라며 조르기도 하고 말을 탄 사람들 보면은 먼 곳까지 따라왔다. 홍군의 깃발을 잡아채 웃으면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대량산을 지날 때 홍군 총총 지부는 사람마다 이족 형제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덕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나누어 받았다. 외진 산골짜기가 즐거운 웃음소리로 차 넘치었다. 부대는 숲과 골짜기를 지나 제법 큰 마을에 이르렀다. 소엽단은 노새에서 내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의료백승과 서병진 앞으로 와서 허리를 깊이 숙이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가문이 사는 곳입니다. 더는 홍군 여러분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소엽다는 타고 온 검은 노새를 끌어당기며 유백승에게 말했다. 이 노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새는 키가 껑충하고 털이 검은 비단처럼 깨끗한 것이 윤기가 흘렀다. 한눈에 소엽단이 아끼는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자 소엽단은 순식간에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이 노새를 안 받겠다면 나도 당신들이 준 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병진이 요백승을 툭 치며 손짓을 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받지요. 요백승은 소엽단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아우님,

뒤에 아직 부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우님만 믿고 떠날 테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풀어 소엽단에게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쁘게 받았다. 그는 홍군이 이족 지역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아이 넷을 딸려보내기로 하였다. 요사령은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님, 우리는 꼭 돌아올 겁니다. 이족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아쉽게 헤어졌다. 선두부대는 소엽단이 붙여준 네 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손쉽게 전진하였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우후! 하는 구함 소리가 들리었다. 네 아이도 하고 마주 소리를 쳤다. 그러면 자기 편인 줄 알고 더는 막지를 않았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량살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대도하의 물결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하였다.

0: 홍굴은 하루에 100리 이상을 걸어도 여전히 적을 앞설 수가 없다. 대도와 연안에는 적군의 방어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생사존망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다. 이날 군사위원회가 보낸 전보에는 말끝마다 빨리라는 글자가 달아붙었다. 빨리 전진하라거나 빨리 점령하라거나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에는 지도부의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였다. 석달개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군이 이르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날마다 120리를 고생스럽게 걸었는데도 적들보다 빨리 닿을 수는 없었다. 류문휘와 양삼의 부대는 벌써 대도와 연안에서 홍굴을 막을 준비를 끝냈다. 부림에서 노정교, 노정교에서 강빙에 이르는 구간을 류문휘의 24군이 지키고 있었고 부림 말의 금구까지는 양삼의 20군이 맡았다. 5월 23일 료상 아래에 있는 왕택준의 요도 부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서 왔다. 이렇게 24군을 북으로 돌리게 되자 적의 병력은 더욱 두터워지었다. 양삼은 한원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도하 기슭을 둘러보았다. 양삼이 부림에 이르자 왕택존이 직접 나와 여주입으로 맞아들이었다. 장계석이 왕택존한테 양삼의 지휘를 받으라 했기 때문이었다. 왕택존은 요상 밑에서 사장을 하는 사천군벌 왕찬서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세력을 얻은 터라 어딘가 아나무인의 분위기가 풍기였다. 그가 이끄는 여우는 세계 토안에 병사 6천여 명이 넘었다. 군사수도 많았지만은 장비도 뛰어났다. 갖추고 있는 박격포,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연발총, 척탄통은 모두 신식이었다. 이번에 또 장계석이 직접 이름을 들먹이며 밤도와 부림에 가서 그곳을 지키라 하는 바람에 몸값이 더 올랐다. 양삼 앞에서 공손하게 례의를 갖추었지만 으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1: 군장님, 이렇게 전선에 오시자마자 재료를 찾아주시더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2: 조카, 그게 무슨 말인가?
0: 양삼이 제법 웃사람 틀거지를 차리면서 거들먹

처리하였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한테 전보를 보내셨다네.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꼭 낙병장이 되라고 말이야. 이처럼 큰 일을 맡은 사람이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나. 장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원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어? 왕택주는 양삼의 방지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6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웃으세요.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셋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 듣다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정권 작사, 박송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용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가냘픈 줄기에 피어난 그 꽃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환자분들이 진료에 도움이 되고도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구산명절에 휴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진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0: 네. 예.
1: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 9월 2일부터 3, 4에 녹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자문전화를 거실 분들은 5일부터 291-9333번에 전화 거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화롱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하늘로 맨탄이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맨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교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특히 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복통,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또 흉막염, 인후염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나로 쓴 지혜란데 백성들은 콩팥에 물이 찬다 하는 이런 병증에 이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에 동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뇌결절, 유성결절에 지공지류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우리 연변에서의 강철수 주임이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족근통 이러한 말조의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주임이가 예? 골관절계통에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는 마저에 여기에서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요출한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적지 않습니다.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있는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기 쉽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수혜기가 말이죠.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말이죠. 신경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0: 예, 말이죠. 돌아놓을 때 너무 아파서 말이죠. 돌아놓기도 곤란하고요. 예. 에, 이런 정황하에서 또 말이죠. 예. 좌골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고 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예. 어, 이 엉덩이라든가, 예. 어, 다리라든가, 예. 심지어 발까지 말이죠. 예. 아파 나는데요.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말이죠. 교대라든가 되면 줄이 쫙쫙 붙이면 아프다 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에,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아예 걸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도 근 40년 이사를 해봤지만 이런 환자를 많이 목격했거든요. 에, 그리고 또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의 마의 선징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면 말꼬리 신경입니다. 에, 상식적으로 여기 신경에 대해서 뇌라는 분들이 듣거든요. 이 요트로 인해서 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특수한 현상이 생깁니다. 에, 하나는 말이죠. 예, 대소변을 보기가 아주 힘들어 합니다. 예.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이거는 더 심한 경우 이런데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금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협착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네.
0: 요추관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 다리가 아픈 현상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윤덕 주임께 부탁합니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2: 예, 나는 예, 어린 쥐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세게 아프고 그런 게 몇 번 서약도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이번에 또 다시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예.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할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3: 나는 예, 저 뭐니까 박인덕 선생님이 저 환자인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0: 예.
3: 머리 땡한 게 그저 계속 머리 땡을 한다고 저 어째 그런지
0: 예.
3: 이게 밑에 되는데 아이 된다. 별난 거 쳐서 다 해도 아이 된다. 그래서
0: 예.
3: 박은덕 선생님도 별로 저 치료받으면 별 났을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이 치료 좀 받는데 내 지금 뭐 제가 내일이 모레 저 오전에 가겠는데 지금 그 음식이가 저 로건 방송을 한다니까 오늘 내 지금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안다. 그 내일 모레인다. 예, 3일날.
0: 예, 예, 예. 휴식하지 예. 않습니다. 예
3: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오늘 또 강주민인데 오늘 또 내 머리를 해서 또 얼음찜 나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근데 정력을 쓰는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오늘 가다가 또 연락 가자겠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밥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쌍도 하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 박청호 주민한테 가서 청약을 썼는데 지금은 예, 소화도 잘 되고 변이 잘 통하니까 속이 좀 편안합니다.
0: 예,
5: 그래
0: 좋습니다.
5: 오늘 가서 약을 더 쓰려고 박청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수고했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이 요추관이 말이죠. 예. 절바지는데 협착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말죠. 예,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0: 여보세요. 저는 2, 3년 전에 2-3년 전에 녹음 걸렸는데.
1: 예.
0: 정상적으로 얼음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리 박윤덕 선생님이 하고 좀 쓰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또 뭐 그 박순서를 박주임을 예약하는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한 가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1: 예.
3: 여기 지금 환자가 한 분 있는데.
1: 예.
3: 소변을 마구 보지 못하고 있어요.
1: 예, 예. 남성분입니까?
3: 예, 올해 75세인데.
1: 예.
3: 근데 여기서 며칠 소변 못 봐서 지금 예매 쪽으로 가서 제가 관절을 꼭.
1: 예, 돈으로.
3: 꼽았어요.
1: 예.
3: 그제 그 꼽고 지금 소변 그 관절 따라 소변 보고 있는데.
1: 예.
3: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의하는 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소변 보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예,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 일단에 소변을 미내 못 볼 때는 예, 그 돈요를 하는 거는 중이나 서이나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 계속 꼽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3: 예, 예.
1: 이럴 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예, 뭐 이 강철수 주임도 좋고 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첨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아, 그래 지금 가려고요.
1: 예예.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1: 강주임에
3: 예예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그 저기 그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무슨 무슨 정황입니까?
4: 저기 그러면 예, 숨이 차고 어떨 때는 그 심장을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1: 예, 예.
4: 이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한번 가 배웠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첨약 가져다 쓴 게 많이 낯선 것 같으라 하고 예,
1: 예, 예.
4: 예, 지금 옛날에 뭐 한 50m도 걸치기 바쁘던 게 지금 좀 시장에 가서 새도 싸울 수 있고
1: 예.
4: 새도 싸울 수 숨도 덜 차고 잠도 하는 것도 많이 좀
1: 편안해진 것 같은데 예, 예.
4: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영원한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가서 한번 더 좀 떼먹자고
1: 예, 예. 오늘만은 예. 오늘만은 예. 오전에 오세요.
4: 예예. 예, 아 그 박창호 주임입니다.
1: 예예예.
4: 예약해 주시오.
1: 예예예.
4: 예예. 좋습니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제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5: 예. 원장 선생님이 예약해 주시오.
1: 예. 무슨 정화입니까?
5: 집에 우리 어머니 전번에 그 관절염 진단 받은 게 있으니까
1: 예.
5: 전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바쁘고 바깥 수리도 하기 바빴습니다.
1: 예.
5: 전번에 원장 선생님 돼서 약도 쓰고 치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낮아져서 바깥 수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날씨 추워지기 전에 한 번 좀 더 보려고.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목이 뻣뻣하고 다리 저리고 예, 머리 예. 어지럽고 그다음에 정지아이 나고 맥이 없고 이랬어요. 예. 그런 길태중에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먹고 한 게 지금 정지 나고 맥도 나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예.
6: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기태종일 주문하자 그랬는데.
1: 예, 무슨 정화입니까?
7: 아, 네. 전문 날이에 저.
2: 네.
7: 그러니까 그 박주임인데서의 저 치료 좀 받았지만
1: 예.
7: 예 잠이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허리 이것도 뻥하고 예. 어림지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어머니 가서 좀 치료 받은 게 좀 많이
2: 네, 그 주변이 복잡합니다.
7: 예?
2: 네 전화 소리 네. 네 말씀하세요.
7: 예, 예 그래서 예. 어머니가 오늘도 얘도 들어가서 얘 좀 치료받을까 해서 예.
1: 예. 연결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네, 최영희 의사를 찾습니다.
1: 네, 무슨 상황입니까?
9: 네,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프고 발이 많이 저리면서 밤이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1: 예.
9: 네, 심하며 머리도 많이 아프고 메스껍기도 합니다.
1: 예, 예.
9: 네, 제가 최영희 의사한테서 지금 한 주째 침을 맞았는데
1: 네.
9: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1: 예, 예.
9: 통증도 줄어들고 저린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9: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맞고 싶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예.
9: 네, 감사합니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10: 저는 전번주에 뭐든가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강철수 쌤한테 가서 친구를 했는데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10: 그래서 오늘이 더 내려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0: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아, 그리고 예, 우리 임상에서의 예, 중노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또 예,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의 예, 비대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예, 증식성 관절염 예, 하늘로 구신관제에는 한데 예, 5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무릎이라든가 예, 관관절이라든가 선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예,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됩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예, 제 비전화 맞지요?
1: 예, 맞습니다.
11: 예, 저는 이 다리 너무 아파서 몇 발자국 걷고 저는 또 앉아 쉬고 이러다가 길태중의 진료소에 광철수 선생님 보였어요. 보였는데 약
1: 예.
11: 먹고 치료한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11: 예, 한 번 더 치료받자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11: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1: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12: 예, 여초관탄 탈출 때문에 허리 아프던 게 허리 아프다가 마지막에 다리 꺼지고.
1: 예.
12: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 맞고 그 청약도 같이 쓰고 함께 지금 저리 된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12: 예, 그래서 오늘에 혹시 어느 시간에 다시 한번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2: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1: 예, 근데 예, 이 무릎 관절이 말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예, 무릎 관절 마디에 말이죠. 예, 종창 현상이 생깁니다. 부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데 예, 층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기도 말이죠. 아주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중의학에 깐주진선 죽으라는 이런 말이죠. 예, 리론이 있는데, 예, 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 예, 분들을 우리 말이죠. 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깐주진하고 선주하는 이 말이죠. 예, 기능이 약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예, 우리 예방하는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이 연령단계 분들이 이 말이죠. 예, 간이라든가 콩팥을 말죠. 예, 보양하는 이런 말이죠. 예, 방법을 말이죠. 예, 채취해야 이 질병이 오는 것을 말이죠. 예, 미연에 또 예방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미 이런 병이 왔다 할 경우에는, 예, 치료에도 말이죠. 예, 도움이 됩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 저기, 목이 쓰리고치면 어깨 아프고, 그래서, 그, 유태병원에 최영희 선생님한테 침을 한 두 번 치고 맞았는데, 좀 괜찮아서, 좀,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리고 또 우리 림상에서의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예, 분석해보게 되면 하늘로의 주근통이라는데, 예,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4: 네. 네, 전번에 전화 한번 했거든요.
1: 예.
14: 그, 나도 그, 길태병원에 갔는데요. 아이고, 우리 김수인이가 내가 피부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14: 근데 가서 몇 번 했는데요. 아이고, 너무 우리 김주인이가 너무 싹싹하고, 태도도 좋고, 약도 어찌 좋은도.
1: 예.
14: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 또 한 번 더 가보려고요.
1: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4: 연계 됐으니까.
1: 예, 예.
2: 네.
14: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러니까, 예. 예,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예, 근골에 있는 결절 주위에 말이죠. 연조직이 있는데, 예,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상을 받아가지고, 예,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예, 길을 걸을 때 말이죠. 예, 발 뒤꿈치가 몹시 아파납니다. 환자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칼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예.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거나, 예, 서거 있거나, 예, 다 아파나는데,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예, 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 네.
1: 예, 주관통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구두수승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특히 이 중노년 단계에 보게 되면, 예, 구두라는 이 량이가 말이죠. 예, 저도 모르게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뼈에 말이네, 뼈를 말죠, 형성하는 이 결구가 파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몹시 아파나고, 예, 심지어는 예, 활동저하를 받습니다. 예,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예, 펴거나, 예,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할 때 말이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말이죠.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이 구두수승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죠. 예, 뭐 미끄러워 번서져도 말이죠.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구두수승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말이죠. 예, 번져지거나 하거나, 또 말이죠. 풀물어 앉았거나 이러게 되면 그 뼈가 말이죠. 예, 골절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진단을 받았다 하고서 치료에 말이죠. 예, 주의를 돌리지 않게 되면 더 엄중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픈 분들이 요지로순이라는 이 말이죠.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 허리에 말이죠. 예, 너무 힘을 주고, 예, 이 허리가 너무 피곤할 때, 예, 이런 요지로순 현상이 생기고, 예, 그리고 우리 물건을 들 때

0: 많은 분들이 자세가 정확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말제 바게트에 물을 말제 담아서 한 대다 말제 뿌린다 할 경우 보통 보게 되면 한 손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두 손으로 또 꼭 잡아가지고 힘을 줘서 말제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게 되면 또 말이죠. 이 여지노선이 생기는데 허리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다 손상을 받으면서 허리가 몹시 아프고 심지어는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1-5000번, 2761-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경 질의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판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 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 질의 향촌 진행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3: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소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3: 석금평 청석이는 신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 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 관광 등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변민 부유, 변방 수려,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시는 변경 치리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로 변경 치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업방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산업 지탱력 약화, 기층 조직력 부족 등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 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 치리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집거촌입니다. 촌의 인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남촌은 당건설로 변경 치리와 발전을 이끄는 사업 조치를 바탕으로 촌급 당조직 전투보루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당건설로 향촌 치리에 동력을 불어넣으며 마을 면모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10명을 유치해 견학과정을 개발했으며 55개 팀의 수강생을 접대해 수익 50만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광객 연 4만 5천 명을 접대해 23명 촌민의 귀향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당지부 서기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국성입니다. 수남촌 당지부 전국 선진 기층 당 조직입니다. 변경선의 마을로 도강 수변 당원 선봉대를 조직하고 책임 부문, 촌 주재팀, 향토 인재, 결연 기업 등 20여 명의 골간을 통합해 공동으로 의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당원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해 60여 건의 민생 업무를 대리 처리해 변경을 수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문시는 문화관광 에너지 부여와 특색 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우세 산업을 지속 보강하며 농호 연결 인솔 기재를 완비해 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변경 고수준 치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는 현지 중점 문화관광 대상입니다. 투자 3,427여만 원인 이 대상은 숙박, 음식, 레저, 문화관광 업태를 통괄 발전시키는 동시에 린근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어 촌민들이 생태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으로 변강 강화의 생생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입니다. 전해의 변경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캠핑 휴양, 생태 관광, 견학 체험을 일체화한 변경 문화 관광 종합체를 조성해 아름다운 풍경을 부민 산업으로 전함으로써 주변 촌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향촌 진흥 추동의 생생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연변 벽해 온천 음식 오락위원회사 총경리 주연입니다. 관광지 발전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원 작업장을 설립해 현재까지 수남촌 주민 1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향촌 잉여 노동력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촌의 발전에 변강 안정 공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주민 진련합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월하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집과 가까워 노인과 아이를 돌보기도 편리합니다. 도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도강, 성류, 홍 브랜드를 구축하고 민속문화 활동과 왕래 교류 융합 진지를 통해 각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변경 련합 방역 기제를 완선하고 민생 보장을 승격하며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해 변민 정착을 유도하고 단결 수변의 정신적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동시에 자치, 법치, 덕치의 삼치 변강 안정 모식을 통해 향촌 7위 효능을 활성화했는데 천민회의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층 분쟁을 조정하며 미풍양속을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수립해 변강 안정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당위 부석이 류헌영입니다. 석현진은 1 더하기 3 더하기 N 연석의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당위가 앞장서 종합치리, 파출소, 사법소 등 자치, 법치, 덕치, 골간 역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부문을 소집해 치리 난점과 민생의 막힌 점을 하나씩 연구하고 주민들의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문시는 네 가지 변경치리 체계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경치리의 통점 난점을 해결하고 치리 토대를 층층이 다지며 부민 경로를 넓히고 변경 함력을 응집해 기층 치리 질적 향상, 향촌 산업 효율성 증대, 민족 단결 우수성 제고, 변경 안정 표준 제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중국 적십자회의 총회 부회장 량우일행이 근일 우리주를 찾아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등지에서 량우 일행은 현지 기층 적십자 조직의 규범화 건설, 응급구호 보급, 변경통상구,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일선 삼립군들과 친절히 교류를 하면서 진지의 운행 효과와 봉사 추진 성과를 문의했습니다. 용정시 용문가도 전진사회구역에서 량우 일행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 건설과 평민 해민 조치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량우는 연면조에서 변경의

0: 지역 우세 입각하여 기층 진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대외 교류를 적극 탐색해온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적십자 대외 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그는 연변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주변 국가의 인도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 구호, 자본 봉사, 적십자 청소년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변경 봉사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변 특색 있는 적십자 대외 교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적십자회와 관련 현시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수와 한국 경기도 성남시 의료 미용 산업 교류 협력 활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연기돼서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 씨가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 씨가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생태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족 특색 문화의 저력이 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적 문화적으로 통하고 민속과 심미 교류도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한 의료 미용,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협력의 우수한 담체입니다. 이번 교류회는 두 지역이 우위를 심화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두 지역 업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학술 연구 토론, 기술 전화, 인재 공동 육성, 대상 락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의료 미용 봉사와 제품 질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중한 의료미용 산업의 호혜 상생과 장원한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랍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다른 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 의료미용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업계 발전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협력 토대가 튼튼하고 교류도 깊은 바 두 지역 업계는 학술 상호 방문을 지속해 중한 기술 융합과 우세 상호 보완의 산업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교류회에서 길림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에서 연변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연길 국제 의료미용 소진 대상을 소개했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의료기기 협력 의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양성지원중심 원장 김홍철입니다.
2: 이번에 연변 자치주 정부와 또 성남시가 함께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성남시 쪽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중국 의료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료 기술의 협력을 이제 이루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만든 기업들이 그 제품을 이제 중국 시장에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개시키고 또 이 연변 자치주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1: 조 외사 판공실 부주임 박철입니다. 이번 교류는 우리주와 한국 성남시가 의료미용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쌍방 협력을 1층 강화하고 쌍방의 잠재력을 1층 발굴해 우리주 의료미용 산업의 발전을 1층 촉진하겠습니다. 활동에서는 의료기기기업 협력 접촉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의료기기제품 전시구역을 설치해 한국의료기기기업의 의료미용설비, 소모품과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주내 협력의향 단위들과 1대1 협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미용기술교류회에서는 한국의료미용 전문가들이 현장 강의와 실무 조작 시범을 진행했습니다.
0: 8월 31일 우리주는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수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결식 각 중수학교 교문 앞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당직 교직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질서 있게 학교에 들어오도록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섰고 사생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송세안입니다.
3: 메이크업이에요.

0: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수학생이 됐습니다.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교정과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 때문에 수학교 생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충만 기대.
0: 양결시 충환 소학교 1학년 신입생 김유승입니다. 소학생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모아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 7학년 3반 학생 리경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격동이 됩니다.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새 학기를 맞아 주당이 교육사비위원회와 주교육국에서는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어 연면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대학교 중수학교 개학 첫 수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한 개 주교실과 4천여 개 학급 분교실에서 15만여 명 대학생 중수학생들이 함께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수업은 역사의 노래를 결부하고 노래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몰입식 정경 교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연변의 72여 년 발전 역정을 따라 동만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달래와 장백송이 담고 있는 연변 정세를 해독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고향이 고난에서 지릉으로 나아간 분투 역정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 민족의 한데 모여 형성한 강대한 역량을 깊이 느끼도록 인도했습니다. 광화문 사생들을 노래소리 속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하며 정서적 공감 속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연결시 연하수학교 학생 여홍님입니다. 저는 개학 첫 수업에서 동만항전의 역사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연변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각국 정회를 두텁게 하고 원대한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서 저는 여러 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체육 단위를 강화하고 노동 실천에도 적극 참가하여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 수 있는 신시대 소녀로 성장하렵니다.
2: 한 현시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고 팀마다 저마다의 풍채가 있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령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은 청년 골간과 서부기획 자원봉사자들을 주체로 구성됐습니다. 수백 명 성원들은 사과배 송이, 벼이삭 등 특색 도구를 손에 들고 해란강반의 민속가무 율동을 융합한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령정의 독특한 향토 매력과 청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길 와와 응원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응원대원은 통일적으로 특색 있는 꽃무늬 바지를 입고 귀여운 물고기 가방을 메쓰며 연길 특색 막걸리, 도시 지표 표호판과 축구 도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율동감 넘치는 춤 동작은 조선족 민속 풍종과 현대 류행 문화를 융합해 손님을 반기는 활력 넘치는 연길의 도시 명함을 생동하게 빛냈습니다. 혼촌 킹크랩 응원단도 창의성이 넘쳤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킹크랩 머리 장식을 쓰고 주제 도구를 손에 든 채 빈의 특색과 민속 춤 동작을 융합해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IP를 더욱 빛냈습니다. 왕청현 응원단 성원들은 호랑이 머리 머리핀을 꽂고 귀버섯 꼬치를 손에 든 채 경쾌한 춤을 추면서 귀버섯의 고향이라는 산업 특색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생태적 바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안도현 광천수 응원단은 광천수, 연변입살, 연변소 등 세 가지 현지 핵심 특산물 요소를 융합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물산이 풍부한 안도, 생태가 아름다운 안도의 우월한 자원 조건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은 율동감 넘치는 춤과 활력찬 응원으로 상황버섯 우세 산업을 특색 있게 추천 소개하면서 현역 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 성문 증시호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경기장에 더 흥겨운 분위기를 보탤 수 있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화룡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이 화룡에 와서 둘러보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나시 응원단 성원들은 인삼복장을 입고 인삼을 응원덕으로 들었으며 춤에는 연변의 민족 특색과 현대 응원춤 품격을 융합했습니다. 특색 공연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단일

0: 영상의 좋아요 수는 근 천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도문 공문용사 응원단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색동 치마를 입고 국가급 무형문화재 창고춤에 양고기 꼬치, 옥수수 수염차, 인삼 음료 등 현지 특산물을 융합해 남다른 국문 풍채를 선보였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는 또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연변 명태 응원단의 특색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익숙하고 류창하며 정열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동적인 춤 사위로 명태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연변 민간에서 명태를 말리던 전통 노동 장면을 재현해 연변 대중의 품격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년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 경기로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문예 공연으로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현시별 풍채로 변경 지역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의 열기와 문화의 온도, 도시의 면모가 서로 융합되면서 신시대 연변 문화체육 사업의 활기찬 발전과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화폭을 펼쳐보였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형화였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구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좋은 주각지는 흐렸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혼촌 황청 부분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대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최근 HPV 백신에 관한 화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PV를 인유두종 바이러스, 한어로는 류더류 빙도라고 합니다. 류더류 빙도. 네,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정식 포함시키면서 HPV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해서 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조치이기도 하죠. 네, 이는 또 전염병 예방 장벽을 구축을 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는 정확히 무엇이고 HPV 백신은 어떤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연령대에서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계획과 현선매 부주미사를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HPV 백신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HPV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0: HPV란 어떤 바이러스를 말하죠, 이거?
1: 네. HPV는 인유도종 바이러스의 영어 약칭입니다. HPV는. 그래서 인유도종 바이러스 감염은 예, 생식기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 대부분의 HPV 감염은 인체에서 예, 자가 소멸되고 소수의 이제 지속적 HPV 감염만이 최종적으로 예, 전염병변, 아이첸병변과 암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발암 위험도에 따라서 HPV는 고위험형과 저위험형으로 나뉩니다. 예, 고위험형 HPV에는 HPV 16, 18, 31 등 이런 형들이 포함되고 에, 이들이 이제 지속 감염으로 인해서 자궁경부, 질, 에, 인다우로 그립니다. 그리고 외음부, 항문, 음경, 두경부 등 이런 부위 전환 병변을 일으키고 병변이 이제 최종적으로 침윤성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 저위험형 HPV에는 HPV 6형과 16형 등이 있으며 생식기 사막위, 피부 사막위 등 이런 양성 병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으로는 사람이 이제 HPV 유일한 자연숙주이며 바이러스는 주로 인체의 피부와 점막 상피세포에 정착합니다. 예, 그 HPV 감염원은 HPV 감염자이고 특히 생식기 피부 또는 점막 내에 HPV가 존재하는 감염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HPV는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전파되므로 감염률은 주로 연령과 성행위 습관에 좌우되며 이제 성생활이 활발한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 부위 HPV 감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조기 성생활, 다수의 성 파트너, 기타 성맥의 질환 환자, 예를 들면 임질이라든가 매도, 림빙, 메이두, 그리고 면역기능 저하 집단 이런 분들이 모두 HPV 감염의 이제 고위험 인군입니다. 네.
0: 인유도종 바이러스 즉 HPV는 주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 일상생활 네.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뭐 이제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1: 예. 예, 성전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입니다.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성행위 시에 이제 점막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예, 모아전파, 주로 생식기 HPV 감염 모성이 분만 과정에서 예, 신생아에게 전파하는 경우, 그리고 또 피부 점막, 예를 들면 구강, 인두, 피부, 예, 항문 접촉 전파도 가능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예, 성 접촉이지만은 개인용품을 공동 사용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간접 접촉 등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예, 전파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인유도종 바이러스, 즉 HPV 감염의 고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병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럼?
1: 네. 예, HPV 지속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고위험 요인이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기 성행위 연령이 너무 어리다거나 예, 다수의 성 파트너 그리고 기타 질환 감염 예, 면역 기능 저하 예를 들면 예, 면역기능 저하에는 예, HIV 감염자 예, 이것은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감염자거나 장기 골수 이식 후 환자 예, 자가 면역 질환 환자 장기 면역 억제제 복용 환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기능 저하에 속합니다. 이러한 예, 요인을 가진 사람은 HPV 지속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 예, 나아가서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또 높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흔한 악성 종양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여성이 예, 신체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생식기 악성 종양입니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고 예, 또 주로 고위험형 HPV 지속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여성이 HPV 총 감염률은 15%입니다.
0: 네.
1: 그중 고위험형 감염률은 12.1%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0: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신규 발병 사례는 15만 1천 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5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4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거의 1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석 결과는 발병률은 20세 이전에는 낮은 수준이다가 20세 이후에 점차 상승하며 50에서 50세 연령층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합니다. 근데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상승하면서 발병 연령이 젊은 층으로 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위험형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지속 감염이 이어지면 상피내 종양성 병변, 상피내 루양병변 이런 병변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감염의 고위험 요인이나 뭐 그 도경이 여러 갈래가 되네요.
0: 그렇죠.
1: 이 정형 아동에게 국가 면회 계획 HPV 백신 접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근거 의거는 무엇입니까?
0: 네.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에는 국가가 면역계획 제도를 시행하고 정부가 주민에게 면역계획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10월부터 국가질병통제구,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하는 관련 업무 통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HPV 백신이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각 지역에서는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소녀에게 2회의 이가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HPV 감염으로 인한 기타 질환의 발생도 낮춥니다. 그래서 기타 국가와 지역의 경험에 의하면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하면 지역과 소득 수준이 부동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건강 공평성을 증진하고 접종 백신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한 것은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락실하는 구체적인 조치이고 또 군중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혜민 조치입니다.
1: 네, 네. 아무럼요. 우리나라 인유도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은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을 할 때 13세 앞에서도 이제 13살 소녀를 접종 대상으로 정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0: 2025년 11월부터 우리 13세 소녀를 HPV 백신 접종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하나는 HPV 감염 위험 그리고 또 백신 보호 효과, 비용 효익, 시행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HPV 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전 첫 성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HPV 백신을 접종하면 HPV 감염 예방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더욱 좋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9세에서 14세 소녀가 HPV 백신을 접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수치는 15세 이상 집단의 2배 이상이며 보호 효과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13세에 백신을 접종하면 더 높은 항체 수치와 더 오래가는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HPV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11세에서 13세 소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포함하기 전에 광동성, 장시성, 해난성 등 지방에서는 민생 사업 형식으로 중학교 13세 소녀에게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했고 접종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0: 이상화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가 HPV 백신을 국가면의 계획에 포함할 때 13세 소녀를 접종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1: 네. 뭐 2가, 4가, 9가 HPV 백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거?
0: 예. 국내에 지금 시판 중인 HPV 백신은 주로 2가, 4가, 9가가 있습니다. 예, 주요 차이는 커버하는 HPV 유행이 개수가 다릅니다. 현재 우리 국가면의 계획에서 사용하는 2가 HPV 백신은 주요하게 16형과 18형 두 가지 고위험형 HPV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4가, 9가 HPV 백신은 2가 백신을 포함하는 16형, 18형 외에 각각 사마귀를 유발하기 쉬운 저위험군인 6형과 11형 그리고 기타 고위험형 예를 들면 HPV 31, 33 이런 고위험형 등을 추가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판 중인 모든 HPV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하며 자궁경부암의 최소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보호자는 안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제때 접종하시면 됩니다.
1: 네. 근데 왜서 이가 그리고도 HPV 백신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을 시켰는지 네. 뭐 앞에서도 4, 9 이가 네. 등 다른 가에 그렇죠? 네. HPV 백신을 접종 받는 경우에 무료 2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하는지요?
0: 네, 예, 자궁경부암이 최소 70%는 HPV 16형과 18형 지속감염으로 관련이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가 HPV 백신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및 전암병변 예방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면역 효과를 보입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2가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한 것은 HPV 감염 및 질병 부담 그리고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 백신 생산 공급 상황, 재정 부담 가능성 등 이런 다방면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비로 4가 혹은 9가 백신을 이미 접종받았다면 면역계획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복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4가 9가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사마귀, 피부 사마귀 등 이런 질환도 예방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아이의 건강 수요 등 이런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료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비로 4가 국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HPV 백신은 몇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이 된 HPV 백신의 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PV 백신이 다른 백신은 뭐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0: 네. 우선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PV 백신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또 권장 접종 횟수와 접종 간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소녀는 무료로 2가 HPV 백신을 총 2회 접종합니다.
1: 딱 13살만 국가인데요?
0: 네, 그렇죠.
1: 13살, 14, 15 이런 건 아니고?
0: 예, 그럼 13세 이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세 소녀가 만약에 금년에 접종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그 후에 18세 전에 무료로 이런 다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
0: 그래서 총 2회를 접종하는데 1차 접종을 이제 마친 뒤에 반년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접종 간격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연령 형성 주하게는 15세 이상을 말합니다.
1: 네.
0: 15세 이상부터는 3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또 모두 3회 접종을 따릅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는 선택한 백신이 권장 접종 절차에 따라서 접종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면역기능 저하자 혹은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앞에서 고위험 인군의 이제 요 부분이 인원들이 포함하죠. 이런 분들은 제품 설명서의 3회 접종 절차에 따라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 면역 절차에 따라서 2회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 18세 이전에 가능한 빨리 이회를

보완 접종해야 이 보완 접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또 1차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둡니다. 지금 우리 주에서는 주로 이과와 사과 백신을 제공합니다. 이과와 국가, 그러니까 사과 백신이 지금 현재는 없

0: 사회보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서 예방 예약하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앞에서도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포함되는데, 임상연구 증거에 하면 HPV 백신을 기타 국가면역의 백신, 예를 들면 간염 A 백신, 자간 이묘, 간염 B 백신, 이간 이묘,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혈해 백신, 빨발포 이묘, 소아마비 백신, 지쇠회제 이묘, 뇌척수막염 백신, 류나우 이묘, 이런 등과 동시 접종하여도 유효성 저하나 안전위험 증가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공통의견은 HPV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동시에.
0: 예, 그리고 이제 동시 접종 시에는 별도의 주사기를 사용하고 접종 부위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팔에 HPV 백신을 접종하면 오른쪽 팔에도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감염된 후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 또 백신을 맞게 되면 뭐 연구적으로 걱정이 없나 봐요. 어때요?
0: 이미 HPV 감염되었다고 해서 HPV 백신 접종 금기 사유는 아닙니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HPV는 사실 200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검사 결과가 HPV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그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형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HPV형이 이미 감염되었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기타 HPV아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제 알아야 할 점은 HPV 백신은 예방용 백신이므로 이미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을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변이 생긴 경우 병변이 진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도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으로 HPV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는 질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과 HPV 백신 접종을 자궁경부암 예방이 두 가지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영구적으로 걱정 없게 됩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반드시 정기검진과 HPV 백신 접종 두 가지 예방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1: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0: 그렇죠.
1: 백신이 뭐 안전한지, 청소년 자녀의 뭐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좋을지요.
0: 네. 우리 세계 백신 안전자문위원회는 총 5차례 HPV 백신 안전성을 심사하였고 모두 해당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에 명확하게 HPV 백신은 안전하고 내약성이 양호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보통 가볍고 단기간에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8일에 전 세계 HPV 백신 누적 접종량은 5억 접종 차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질병통제센터 감시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반응 보고 대부분은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증상, 발열 등 이런 경미한 증상이고 중증 이상 반응은 극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안심하셔도 되고
0: 뭐
1: 다 다서서 뭐 이렇게 전사정에도 다 안전 범위에 들기 때문에
0: 그 맞습니다.
1: 백신 문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의 전반적인 예방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뭐 이런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까?
0: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HPV 백신은 전반적인 보호 효과가 양호하고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PV 백신은 관련 질환 예방 임상시험에서 매우 높은 보호 효능과 항체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판 후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관련 질병에 대한 양호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고 HPV

0: 백신은 장기적인 보호 효능이 뛰어나며 가장 긴 보호 지속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네. 예.
1: 그렇습니다. 이미 뭐 자비로 예. 1회 2가 그 HPV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무료로 접종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네.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률에 따라서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받을 권리를 가지고 면역계획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는 또 주민에게 면역계획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이가 HPV 백신이 국가면역계획에 포함된 이후 접종 대상자는 법적으로 무료 접종 권리를 향유합니다. 따라서 국가면역계획인 유도종 바이러스 백종의 접종 대상자로서 이전에 자비로 1회 2가 HPV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 시 만약에 국가면역계획 2가 HPV 백신으로 접종하기를 선택할 경우는 남은 1회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접종과의 간격은 최소 5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뭐 2차 접종이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연령이 초과된 경우에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까?
0: 만약에 2차 접종 간격이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남은 미접종 차수를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 12개월 이내에 접종 전 재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접종 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때 무료 접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면역계획 HPV 백신 무료 접종 정책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또 뭐 생리 기간에는 뭐 HPV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0: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리 기간은 HPV 백신 접종 금기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녀가 생리 기간에 접종일이 겹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리 기간에 면역 저항력이 이제 떨어지고 일부 소녀는 생리통 등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잠시 미루고 생리가 이제 완전히 끝난 뒤에 접종해도 괜찮습니다.
1: 그 며칠 사이는 지나서. 이 임신부 혹은 또 임신 계획인 여성들 HPV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다고 봐요.
0: 네, 여기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점은 임신 중에는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접종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의외의 임신이 발생한 경우 접종을 그냥 중단하고 남은 모든 접종은 분만이 끝난 이후로 미뤄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계획이 있는 이런 여성은 가능하면 임신 전에 전체 접종 과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존 지금 자료에 따르면 수유기 HPV 백신 접종 안전함으로 수유기간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1: 그러면 기혼 여성이 접종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여전히 효과가 있으며 접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란 원사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란 원사는 우리 베이징 시허의회 부산과 학계 주임이고 중국과학원 원사입니다. 연구 분야는 주약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예방 통제하는 이 부분이 연구 분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HPV 백신의 핵심 작용은 아직 인체가 감염하지 않은 HPV 바이러스 아형을 예방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혼이고 성생활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도 연령이 45세 이하라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고위험형 HPV 아형에 대해서 백신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접종하면 감염 및 발병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5세를 초과하면
1: 45세.
0: 초과하면 안 되죠.
1: 13세 그 좌우에서 여성들 또 기혼 여성 45세 이하 그 좌우 연령대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맞습니다.
1: 맞아야 하고 이 남자아이도 HPV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 남자아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요?
0: 남성이 HPV에 감염되어도 항문암, 음경암, 생식기 사막이 등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에 포함된 유형이 HPV 감염 및 암 사막위 등 이런 관련 병변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그리고 배우자 및 성 파트너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 면역계획 HPV 백신 무료 대상은 소녀에게 한정되며 그리고 남자아이는 자발적으로 자비 부담으로 HPV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에는 국가 HPV 백신이 이미 16세에서 26세 남성에게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1: 네.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0: 아, 이건 무료가 아니고 자비입니다.
1: 남자애들한테는. 네네. 좋다면 맞아야 되죠.
0: 네, 그렇죠.
1: 남자. 네. 그리고 접종 당일에 발열, 뭐 감기 증상 있을 때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이거?
0: 네, 발열을 동반한 급성 질환일 경우에는 접종을 잠시 미루고 증상이 완전히 회복된 후 접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벼운 상기도 카타르 증상, 예를 들면 코가 약간 막힌다거나 콧물이 약간 흐린다거나 이런 증상만 있으면 또 발열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정신 상태와 또 식욕이 또 양호하다고 양호한 경우이면 접종 담당 의사의 평가를 이제 거친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1: 뭐 지금 보면 백신 뭐 태어나서 또 시작해 지금 아이들은 뭐 20세 좌우 될 때까지 백신을 맞는 경우가 맞아요. 이러저렇게.
0: 네네. 뭐
1: 건강보건 네. 차원에서 네. 부모들이 꼭 중시를 하고 빠짐없이 학교에서도 이걸 다 엄청 다 중시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0: 네.
1: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범위가고 어떤 경우는 본인의 자원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그렇죠. 빠짐없이 네. 맞으면 좋다 하는 거는 잘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연변준의 정영 소녀는 어디서 이까 이 HPV 네.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0: 네. 우리 소에서 국가면역교회 백신 접종 업무를 맡은 정식 접종기관 어디에서나 접종 대상자에게 네. 무료 이가 HPV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접종은 지역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는 접종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적지 혹은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보건서비스센터 향진접종진료소를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학교 소재지 정식 접종 진료소에서 접종을 완료해도 됩니다. 社区卫生服务中心, 乡镇卫生院, 여기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비로 이가 국가 HPV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지 접종 진료소의 공지 정보를 참고하여서 가까운 정보 집점에서 예약 접종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당부드릴 점은 각 접종 진료소의 백신 재고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해당 진료소의 상담 전화를 걸어서 백신 상담과 접종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네. 백신 네. 접종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뭐 특별한 검사를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건가요? 이거?
0: 아, HPV 백신 접종 전에 HPV 검사거나 자궁경부 TCT라고 했습니다. 액상세포검사 이런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 전에 준비사항은 우리 13세 소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필요되고 그래서 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의사에게 과거 병력, 알레르기 병력, 면역 상태, 그리고 과거 백신 이상 반응, 최근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지침 동의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백신의 작용, 이상 반응, 접종 절차, 금기 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종 의사의 건강 평가를 받아서 접종 금기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1: 네네. 네. 이 백신 접종을 흔히 나타나는 가벼운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0: 네. HPV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되는 이상 반응은 드물고 대부분 경증입니다.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증상, 단단한 경결, 인지에 그리고 발열, 권태감, 파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내에 자연스럽게 완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HPV 백신을 접종 후에는 면봉

0: 손등으로 접종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예, 문지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또한 예,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0분간 관찰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예, 직원에게 접종기관 직원에게 알려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후에 충분히 휴식하고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예,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등 이런 국소 반응은 보통 가정에서 냉찜질로 예,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미열, 권태감 이런 예, 식용 저하라든가 이런 등이 나타나면 관찰해서 예, 충분히 휴식하면 됩니다. 그냥.
1: 예. 그러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일상생활에서 뭐 준수하는다거나 또 예방에 어떤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백신 접종은 1차 예방입니다. 2级 예방. 네, 그래서 노출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예, 종합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거나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그래서 신체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관념을 확립하고 예, 안전한 성행위를 실시하고서 예, 고위험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예, 정기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상 개인위생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는 겁니다. 네.
1: 그러네요. 이 보호자분들께서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도 접종증 검사에 포함이 되는지 뭐 PHP 백신을 접종하지 않게 되면 입학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0: 네. 우리 매년 가을 학기 개학할 때는 예방접종증 검사는 학생 입학 등록이 필수 절차이고 전염병 예방 장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의할 점은 2026년 가을 학기 개학 검사에 중요한 갱신 사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HPV 백신이 공식적으로 입학 검사 목록에 포함되어 입학 검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법률 법규를 이행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예, 국가 면역계획 백신 아동 접종 연령 범위가 기존 6세에서 13세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접종증 검사 업무도 중학교 단계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16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우리 아이가 제때 국가면역계획 백신 접종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림성은 이미 HPV 백신 접종 상황을 예방접종증 검사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종증 검사를 통해서 아이 백신 접종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아이에게 건강 안내를 제공하며 누락된 백신을 제때 발견하고 보충 접종함으로써 우리 아동 건강과 학교 공공위생 안전을 확보합니다. 보호자는 예방접종증 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보충 접종이 필요한 경우 제때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HPV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학 자격 조건이 아니므로 아이 입학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제때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은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뭐 예방 수단으로 그렇죠. 간주해야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예방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우리 주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가 HPV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 및 보호효과는 널리 입증되었으므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HPV 백신이 국가면역계획에 포함된 것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선사한 소중한 건강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적극 호응하시고 현지 접종 공지를 주시하고 학교 및 접종기관이 업무에 협조하여서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전방위적인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좋은 얘기 도움이 되는 말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외과 현선배 부준 의사를 모시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기본 개념과 감염 경로, 백신의 예방 효과와 적절한 접종 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시킨 것은요, 수많은 가정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민생 조치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